생활센터에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집단 상담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들의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참여자들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장애를 이해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서 장애인 단체가 바쁘다고요?
1: 네, 올해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국제 기준을 만든 협약인데요.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에 비준했습니다.
0: 예.
1: 이 영어 표기 그대로 이제 CRPD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CRPD 역시 국내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유엔 본부에서 관련 회의가 열린다고요?
1: 네, 한국 시간으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립니다. 이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 회의인데요. 이 세계 각국 정부와 장애인 단체, 국제 기구들이 함께 모여 협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0: 예.
1: 한국에서도 장애계와 국회,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사이드 이벤트와 국제 연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해서 예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CRPD 20주년의 의미와 한국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 다음 주 이후에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나 기록을 통해 이 국제사회 흐름도 좀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CRPD 채택 이후에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분명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장애 정책이 복지나 보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동권, 접근권처럼 이 권리의 언어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권리를 국제 인권 기준 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의 그 정보 접근권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안전 문제처럼 예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영역들도 이제는 인권과 권리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현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왜 이것이 권리의 문제인가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권리보장법 제정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법도 제정됐습니다. 이 CRPD 채택 20주년의 큰 열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복지법이 복지 서비스 제공 중심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가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법 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정책위원회로 바뀐다던가 또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또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 물론 법 제정만으로 바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시행령과 정책 예산 현장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과정 이것들이 있을 거고요.
0: 예.
1: 장애인 정책이 어떠한 이 복지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선택 의정서 비준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 직권조사와 개인진정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의정서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요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김혜지 의원 등 여러 이제 단체와 시민사회 노력 끝에 2022년 말에 우리나라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이제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이 장애계와 시민사회가 UN에 직접 사건을 보고하고 또 국제사회와도 직접 소통해서 이 정부의 권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는 국내 장애계 최초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이 제출됐습니다. 이 개인 진정은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이 개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면서 이제 가능해진 것인데요.
0: 예.
1: 아직 전 세계

0: 실질적으로 사례도 아직 아주 많은 편은 아닌 그런 것이긴 합니다.
1: 그렇군요. 개인 진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출이 된 건가요?
0: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지는 미국에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부부가 이제 자녀를 두고 법적 분쟁을 겪는데요. 이 우리나라 법무부가 이 아동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제 어떤 친권의 제한 또 아동의 반환 명령 같은 것들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어머니가 이 개인 진정을 제기한 사례였고요. 이 장애인 권리협약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협약 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좀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반환 절차에서 아동을 뭐 물리적으로 강제 인도하는 구조, 또 아동의 의사나 트라우마, 장애 특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지금의 법적 제도 현행이 특히 장애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개인 진정 사례를 주관한 한국 장애인 연맹은 이제 관련해서 국제 포럼도 열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는 좀 절차가 보류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갈지 장애계와 법률가 또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예, 국제사회에서 한국 장애계의 역할도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도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1: 예.
0: 이 김영식 위원은 2010년 처음 위원으로 선출된 뒤 연임하면서 활동하셨고요. 또 김미연 위원도 2018년 처음 위원으로 선출된 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시아계 장애 여성 최초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제사회 안에서 한국 장애계의 경험과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김미연 위원장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이 CRPD 위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국내 장애계의 준비와 또 시민사회 관심이 함께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또 다른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요.
0: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 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2-3차 병합 심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국내 장애 단체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다음 심사는 일정이 좀 많이 밀리면서 2031년 4-5-6차 병합 심사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협약 기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민간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국제사회 연대 활동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부족한 점도 있지만 권리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20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장애인 단체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애계 휴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교수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2: 사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인간의 몸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발전하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맹수들 때 쫓길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스텔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시절이라고 가정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존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면서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1: 예.
2: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맹수가 쫓아오는 일은 거의 드물죠.
1: 그렇죠.
2: 예. 네. 그런데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상황하면 마치 맹수가 쫓아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긴장하고 이게 실제로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네 결국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원래는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신체 보호 반응이었는데 그런 위협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타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화가 나거나 긴장을 하면 혈압이 오른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와 혈압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2: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맹수가 쫓아오면 활성화가 돼서 혈압도 올리고 힘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맹수가 쫓아오지 않는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사실 혈압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물리적으로는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관이 수축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학생들은 시험을 보거나 또는 직장인들은 큰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런 혈압이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2: 우선 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만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1: 예.
2: 그렇지만 이제 생리학적 측면에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실제로 혈압이 계속 높은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예.
2: 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뭐 어떤 직장 내 인간 사이 갈등이 있거나 음주 또는 흡연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입니다라고 의학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예.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처럼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 관련된 호르몬의 작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듣다 보면 뭐 NK세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우리가 억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감염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예, 몸이 이제는 좀 쉬어야 한다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어떤 증상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할까요?
2: 제 몸이 지금 저한테 보내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유 없이 피곤하고
1: 예.
2: 머리가 아프고 또 약간 너무 수면이 부족해서 졸리고 집중력 저하 보면 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 호르몬인데 코르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면 예민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신호가 온다는 것은 아,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 균형,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있으니까 진짜로 쉬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1: 특히 화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화병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2: 네, 화병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 코드로 등재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전 세계 이 정신건강의학 진단명, 우울증 또는 우리가 조울증처럼 실제로 화병이 하면 그냥 예전부터 대한민국 여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속병, 내가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진단된 병입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속상한 거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걸로 인해서 두통, 위장장애, 근육통, 불면, 일상에 대한 지장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속상한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화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상의했다 보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속상한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을 계속 참게 되면 정말 몸까지 아플 수도 있을까요?
2: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쥐를 두 군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지속적으로 소음과 전기 자극. 그 밥이 오기 전에 쥐들이 이제 있는 환경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게 해서 계속 뛰기 위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1: 예.
2: 자야 되는데 불을 켜고 소리를 했더니 혈액검사를 했더니 그 돌연변이 세포랑 암세포 전단계 세포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1: 예.
2: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까지 나타날 정도가 되면은 면역이 줄어들고 면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자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건강한 성인도 하루에 몇백 개에서 몇천 개씩 생기는 돌연변이 세포, 즉 암의 전단계 세포들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암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 실제로 화난 일을 참는 것이 몸이 아프고 혹시나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연구원 의사들이 있다면 예, 다른 질환하고도 연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관리는 쉽지 않은데요.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0: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요?
1: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모시다 보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셨어요. 병옥이는 그냥 학교 선생님 하면 좋은데 우리 환자분을 모시는 직업을 가졌구나. 매일 아픈 사람을 봐야 되니 그 자체가 스트레스지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초등학교 학생들만 봐라 보고 사셔서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0: 예.
1: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억지라도 웃자. 예. 저는 억지라도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두 평반, 네 평반 인생 갇혀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20, 30분은 꼭 나가서 걸으려고 노력하고요. 한숨 쉬는 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숨 쉬는 게 일종의 복식 호흡일 수도 있습니다.
0: 예.
1: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 내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는 클래식을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0: 예.
1: 우리나라 가곡이나 클래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또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0: 예. 자, 오늘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태진아의 사랑은 돈보다 좋다.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한국 시각으로 12일 금요일 새벽에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1: 네.
0: 우리나라 경기도 12일에 열리는데요.

0: 우리 대표팀은 결전지인 멕시코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죠?
1: 그렇습니다. 사전 캠프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두 번의 평가전을 가졌고요. 2연승을 거둔 뒤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넘어가서 현지 시간으로 6일에 멕시코 현지 팬들 앞에서 입성 후 첫 공개 훈련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 팀인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답답한 공격과 이 상대 거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달라하라에서의 훈련이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첫날 훈련은 국제축구연맹 주관의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현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을 치렀고 둘째 날 훈련부터는 초반 15분만 취재진에 공개된 채 본격적인 체코전 대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체코전이 한국 시간으로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경기니까 오늘을 포함해도 4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난 두 차례 평가전에서 선수 변화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아직 베스트 11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0: 둘째 날 훈련부터는 비공개 훈련에 돌입을 했는데요. 세코는 우리와의 첫 경기에서 아무래도 높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91cm 스트라이커인 레베쿠전의 시크가 있고요. 또 192cm 수비형 미드필더인 웨스트햄의 소우체쿠 등 장신 선수들이 무척 많거든요. 과테말라의 평가전을 보면 체코가 높이만이 아닌 돌파 능력을 앞세운 슈팅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 체코가 고지대 훈련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인 만큼 완성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이어서 프로야구 이야기도 해보죠. 매일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어제 사직 같은 경우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화는 불펜이 흔들리면서 롯데의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까지 들어갔지만 결국 한화가 9-8로 이기면서 롯데전 3연전 수입을 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 선수의 결정적인 홈런 두 방에 힘입어서 삼성을 7-6으로 이기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3위 삼성과의 격차를 두 경기로 좁혔습니다. 한편 추락하던 SSG는 이 제도하기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KT와의 홈경기에서 베니지아노의 호투 속에 타선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7-0으로 승리하고 13연패 이후 2연속 위닝 시리즈를 챙겼거든요.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모습이었고 NC도 서서히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어제 선두 LG의 7-6으로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엔디비아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의 식으로 관심을 모았던 잠실구장 경기는 두산이 5연승을 노렸지만 키움이 4-1로 승리하면서 키움의 연패 탈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예. 자, 현재 프로야구 판세는 3강, 3중, 4약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4위 기아가 3위 삼성의 두 경기 차로 좁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판도가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 3연전 경기 결과 팀 순위는 LG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1.5경기 차로 KT가 2위, 삼성이 KT의 반경기 차로 3위, 기아가 삼성의 두 경기 차로 4위, 5위는 한화, 6위는 두산, 이어서 NC, SSG, 롯데, 키움이 7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팀마다 좀 후반기를 벌써 준비하는 모양새도 보입니다. 선두 LG 같은 경우는 7위노스와 결별을 하고 새로 영입한 광속구 투수 리오스를 영입을 했거든요. 중반 이후에 순위 싸움을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SSG도 화이트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 해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구단들도 아시아 쿼터나 외국인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라면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 차출인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KBO 리그가 중단이 되지 않거든요.
1: 예.
0: 다만 항저우 아시안게임처럼 이 젊은 선수를 위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라 만 25세 이하 또는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의 만 29세 이하 선수들로 와일드카드 3명이 꾸려지는 그런 계획인데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명단 발표가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시즈오카에서 열린 파라 수영 월드 시리즈에서 조기성 선수가 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요?
0: 네, 세계 장애인 수영 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전 세계 29개국 선수들이 참가해서 평소 갈고 닦았던 기량을 겨뤘는데요. 조기성 선수가 개인 혼영 150m 결선에서 2분 43초 96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조기성 선수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기록한 2분 49초 28의 기록을 무려 6초나 앞당기면서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평영 50m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 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성과는 오는 9월에 일본에서 있을 2026 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2018 LA 패럴림픽을 앞두고 경기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인 수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팀을 인수하는 게 확정이 됐다고요?
0: 네. 배구연맹이 숲의 신규 회원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고요. 2026-2027 시즌 참가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일단 구단명은 숲 스포츠로 확정을 했고요.
1: 네.
0: 김세진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또 이제 조만간 연고지를 확정하고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차기 시즌 리그 참여 준비를 이어갈 계획인데 원래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는 광주입니다. 근데 연고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아마 이 부분도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일본 프로농구를 평정을 했죠. 이현중 선수가 NBA 서머리그에 참가

0: 를 한다고요.
1: 서머리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NBA가 비시즌에 이 서머리그를 운영을 합니다. NBA 구단들이 서머리그를 통해서 신인 선수나 유망주 그리고 해외리그 출신 선수의 경쟁력을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의 활약에 따라서 NBA 팀과 여러 형태로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현중 선수는 오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NBA 서머리그에 샌안토니오의 유니폼을 입고 참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현중 선수가 여기서 투웨이 계약 방식으로 NBA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투웨이 계약이라는 것은 NBA 로스터 외에 그러니까 엔트리 외에 별도 자리를 부여해서 NBA 하브리그가 G리그거든요.
0: 예.
1: 이 G리그와 NBA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해서 뛰는 그런 방식의 계약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현중 선수는 대표팀에서 농구 월드컵 예선인 대만전과 일본전을 치르게 될 텐데 투웨이 계약을 향한 또 다른 쇼케이스가 대표팀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아이러브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우수장애인 기능인 발굴과 중증장애인의 기능대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원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회 기간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이며 경기일은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대회 기간 및 경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됩니다. 대회 장소는 부산 백스코 등입니다. 접수 직종은 13개 직종으로 전자기기, CNC 선반, CNC 밀링, 메카트로닉스, 옥내 제어, PCB 설계, 3D 프린팅, 모바일 웹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캐릭터 디자인, 건축 제도 CAD, 도자이, 도자기, 한지공예입니다. 원서 접수 교부 및 접수에 대해 안내 드리면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고 2026년 6월 17일 수요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중 택일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일부 직종의 과제 수행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지원 전 직종 설명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공단 능력개발지원부 031-728-7096, 031-728-7212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우수 장애 기능인의 발굴과 중증 장애인의 기능 대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원서 접수를 합니다. 대회 기간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고요. 경기일은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4일에 시작을 했고요. 2026년 6월 17일까지고 접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능력개발지원부 031-728-7096번 혹은 031-728-721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공단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융복합 훈련 직종 훈련생을 모집 중입니다. 훈련 후 취업 연계도 도와드리니 AI 기반 실무 중심 훈련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융복합 훈련 직종 개요를 안내해드리면 첫째로 AI 데이터 분석 직종은 훈련 내용이 빅데이터의 이해 통계의 기초 및 분석 실습,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데이터 분석 등이며 둘째로 AI 세무 회계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급여 자료, 연말 장산, 4대 보험 실무, 부가세 신고 등 홈택스 전자신고 실무입니다. 셋째로 AI 활용 제품 설계 직종은 AI를 활용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및 기계 설계에 필요한 2D 설계 프로그램, 오토캐드, 3D 설계 프로그램 실무이며 넷째로 AI 융합 사무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사무 업무에 필요한 OA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모집 인원은 각 직종별 10명 내외이며 훈련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며 서류 접수 및 훈련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면 서류 접수는 수시 접수이며 훈련 시작일은 7월 6일이고 훈련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훈련생 혜택은 교육비 전액 무료이고 훈련 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식사 및 기숙사 제공되며 최신 훈련 시설 및 장비와 우수한 강사진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 서류는 입학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이며 제출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공단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융복합 훈련 직종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후 취업 연계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AI 기반 실무 중심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시죠.
2: 네. 룰루레몬에서 의류 매장 판매 직원을 2명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매장 내 공개 응대 및 제품 안내, 피팅룸 관리, 재고 관리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입니다. 채용 매장은 서울 강남구의 강남대로에 위치한 강남스토어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이태원스토어입니다. 고용 형태는 수주기간 3개월 후 진행 후에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룰루레몬에서 의류 매장 판매 직원 2명을 채용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매장 내 고객 응대 및 제품 안내, 피팅룸 관리, 재고 관리 업무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보조직 구인 소식 안내해 주신다고요?
2: 예,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인사팀 교육 파트 업무 지원 직원을 6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온 오프라인 교육 운영 지원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을 안내 드리면 학력은 대졸 이상이고 만 60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경력 4년 이상인 분입니다. 컴퓨터 문서 작업인 워드, 엑셀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셔야 하고 직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교육장 환경 준비, 교육장 정리 정돈 등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직 12개월로 업무 성과에 따라 12개월 연장 가능하고 근무 시간은 일 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2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인사팀 교육파트 업무지원 직원을 6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번에 352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또 있다고요?
2: 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사무보조 직원 2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채용 직무는 진단검사 의학팀은 검체 이송 및 그 외 부서에 정하는 업무이고 영상의학팀은 멸균품 수령 및 불결품 수거, 탈의 실가운 정리 업무이고 영상의학팀은 그의 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 후 평가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평일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진단검사 의학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영상의학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급여는 163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매장관리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2: 네, 투썸플레이스에서 서울지역 매장환경관리직원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매장은 을지로 입구역점, 양재매원역점, 한티점, 판교알파돔점 등입니다. 직무 내용은 식기세척과 매장정리정돈 및 청소 업무입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근무 연장 가능하고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3일 근무, 일 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1만 4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바리스타 직원도 모집을 한다고요?
2: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솔교육에서 사내카페 바리스타 직원을 6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커피머신 원두 충전 및 청소, 장비 및 테이블 관리 및 청소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1, 4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고용태는 10개월 계약 직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급여는 월 107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9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다음 구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PWC 컨설팅 행복나눔에서 발달장애인 사무실 환경미화 직원 1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커피 머신 관리, 회의실 및 공유 공간 미화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1, 4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월 113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자 끝으로 구인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2: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클러시에서 사무보조직 한 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간단한 사무보조 및 문서 수발, PC 정리 업무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1, 4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고용태는 계약직 12개월입니다. 급여는 월 110만 원 수준이고 복리 후생으로 복지 포인트 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소라의 믿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악기 연주나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요즘 신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에도 우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두 곳 이상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6월에도요 또 하나의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예술가협회에서 주최하는 KMAA 장애인음악 콩쿠르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분야는 피아노, 현악, 관악 등 악기 부문, 성악, 합창 등 노래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1차 심사는 동영상 파일 제출로 진행되고 1차 심사에 통과한 참가자는 6월 26일 금요일에 열리는 본 경연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동영상 제출 마감은요, 6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대회에 참가하는 건 꼭 상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그죠?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또 열정적인 참가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조금은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할 텐데요. 자, 이번 KMAA 장애인음악 콩쿠르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관계자의 연락처 010-6234-3373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나탈리 콜이 부릅니다. This will be.

네, 우리나라가 좀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인테리어가 멋있고 인근 지역에 오밀조밀하게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곳, 이런 곳에 MZ세대가 많이 몰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인기 지역에 가서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대하고 위험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검정치마가 부릅니다. 나랑 아니면.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인기 거리, 스트리트.
1: 네. 네,
0: 인기 거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서울의 인기 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수동, 연남동, 망원동, 뭐 신용산역 근처 용리단길처럼
0: 그쵸.
1: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 인디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을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거리들은 그 자체로 또 문화 공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
0: 네.
1: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 가끔 아주 가끔 방문하곤 하는데요.
0: 네.
1: 갈 때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느껴지는 접근성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진 계절인데
1: 네.
0: 주변에서 또 특히 이제 핫하다 핫하다 하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근영 씨 뭐 가끔 가신다고 했는데
1: 네.
0: 어떻게 다 가보셨어요? 어때요?
1: 저는 사실은 성수동이나 연남동에는 연극이나 인디 공연 보러 몇 번 가봤고 신용산역의 용리단길은 카페가 예쁜 곳들이 있다 그래서 친구랑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거리에 가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누구나 그런데 접근성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1: 네. 우선 이 거리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거리들은 이제 구도심이나 주택가가 카페나 식당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는
0: 네.
1: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그 골목길이 많아요. 그 최근에도 제가 인디 공연 보러 연남동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는 길에 그 연트럴 파크 그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서 이름을
0: 네네.
1: 빌려와서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0: 네. 네,
1: 그 경의선 숲길을 통과해야 했었는데요. 아, 거기는 갈 때마다 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길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람도 많고, 근데 또 그 물 흐르는 길이 그 보행로와 이렇게 뚜렷하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0: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네. 네, 제 입장에서는 물에 발이 빠질까, 사람과 부딪힐 그러니까 공연 보러 가는 길 내내 긴장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0: 야,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네. 아, 그 점자 블록을 못 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있나요? 있었나요?
1: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0: 아.
1: 네,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전 그런 생각해요. 이런 인기 있는 거리일수록 좀 오래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누구나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장애인, 뭐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들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보행 환경이 정비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해봅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원래 주택가였던 곳들이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용리단길도 그렇고.
1: 네.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좁은 골목길이 기본인데.
1: 네.
0: 이거는 길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런 거리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개성 있는 간판이에요. 저시력자가 간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이것도 인디 공연이 열렸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시력 친구랑 같이 가게 됐는데 아무리 그 앞에 가도 그 간판이 친구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카페에 전화를 해서
0: 네.
1: 직원분이 나오셔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판이 구석에 아주 귀엽고 작고 예쁘게 박혀 있더라고요.
0: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1: 네. 그리고 어떤 곳은 보면 간판이 제 기준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게 이제 약간 디자인적으로 약간 좋은 건가 봐요.
0: 네. 요즘은 아예 간판이 없는 곳도 있고.
1: 네.
0: 네.
1: 그래서 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각적 접근성도 좀 고려된 간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0: 네.

0: 이런 거리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카페나 식당에서 공연이나 전시도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열릴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좀 찾아가기 쉬운 접근성 정보를 담은 콘텐츠 좀 짧게 만드셔서 뭐 지하철역에서 가는 길, 뭐 가게 안의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는 장애인 인권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제 장애 접근성 지도를 만든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예. 그것도 좋죠.
1: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넓혀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필요한 접근성 어떤 게 있어요?
0: 저는 경제적 접근성 얘기도 경제적 해보고 접근성. 싶어요. 네. 이런 거리들의 식사나 음료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1: 아, 말해 뭐 합니까?
0: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 9,000원 뭐 이렇게 되고 식사 1인분이 2만 원 넘는 건 당연한 기본이죠. 거고요. 네. 제가 갔던 인디 공연은 티켓값이 3만 원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주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파는 뭐 병맥주라든가 차를 사 먹는 게 매너예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뭐 허브티 같은 경우는 7천 원 넘고 병맥주는 2만 원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부담되면 좀 방문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아 이런 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왠지 아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습니다. 네네. 사실 이것을 지역의 개별 점주분들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네, 불가능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계속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함께하지 못하는지 계속 우리가 좀 질문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1: 네. 그러니까 제도적 변화는 근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 전에 네. 뭔가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있죠. 바로 정서적 접근성입니다. 이게 물리적 환경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려는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리들의 카페나 뭐 식당에서 뭐 전시나 공연을 여실 경우에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오면 뭐 빈자리를 안내해 주신다던가 뭐 메뉴판을 한번 읽어줘 주신다든가 또는 작은 턱이 있으면 턱을 알려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런 거리들의 또 모습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시거나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으시거나 친구들과 대화에 집중한다면 이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와서 대려 어깨를 부딪히시거나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리를 다닐 때는 주변을 좀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걷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SNS 상에서만 인기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제 진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가 부릅니다. I do.

0: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장애인 복지관 자립지원 팀 사회복지사 임재랑입니다. 근무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생 때와 다르게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말투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앞에 지나가실 때 앞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드렸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앞이라는 게 어디 앞을 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앞을 말하는 건지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그분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리,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약 한 달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들었던 메뉴가 당근을 활용해서 네 가지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그다음에 카나페 등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집에서 아무래도 그런 당근 껍질 필러나 이제 칼질을 아마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최소화하고 집에서 하면 어떻게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실생활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좀 더 실생활에서 좀 빠르게 녹여낼 수 있고 좀 간편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울 하상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임재랑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좋을지 잘 몰라서 어렵기도 했지만 차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면서 복지관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지 못하죠. 학교에서 배웠고 또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건 또 다르고요.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 또 그 노력 아마 하상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상은이 부릅니다. 둥글게.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그러니까 화면 해설이 귀로 듣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인데 네. 이게 귀로 들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1: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아, 제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 그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지점 은행을 세웠는데 뭐 경성, 인천, 군산 탈취를 하기 위한 그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지점을 세웠는데 네. 은행 이름이 숫자 18로 시작하는
0: 아 진짜요? 네,
1: 실제로 있는 은행 이름이에요.
0: 왜 그랬을까?
1: 그 나라에서는 아마 뭐 그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0: 182
1: 네, 은행이었어요.
0: 그러니까
1: 네, 이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막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 내레이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지?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바로 욕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앞에 숫자 18로 시작하는 은행 이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원고를 넘겼는데 그 성우 녹음을 끝내고 엔지니어가 전화를 한 거예요.
0: 엔지니어?
1: 네. 이게 이상 은행 이름이 이게 맞냐고. 이거 써도 되게
0: 자, 이상하다. 제가 지식은 짧지만 역사책에서 한 번도 그런 은행 이름을 들어보지.
1: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군산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박물관에 실제로 그 은행이 있더라고요.
0: 있어요.
1: 네. 저도 그때도 검색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존재하는 은행이었고 굉장히 지점을 많이 세웠다고
0: 재밌다.
1: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은행이고 그 당시에도 왔었던 은행이고 다 써 있었으니까 그대로 쓰자고 이제 해서 해설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앞에 이제 숫자라는 말을 붙여서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자막으로만 나왔을 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걸 뭐 굳이 불러보진 않잖아요. 그냥 읽고 말지.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말로 읽어야 할 때는 이제 조금 고민하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재밌네요.
1: 네.
0: 와, 이게 무슨 이제 방송사고 얘기하듯이.
1: 네네, 그렇죠.
0: 재밌습니다.
1: 네.
0: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2018로 가냐, 2018로 가냐,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1: 네.
0: 재밌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 말을 감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비구니가 네. 은주한테, 쿠데타 하자.
1: 네.
0: 어좌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1: 예, 네.
0: 이 장면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1: 비구니는 그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은조가 길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0: 대단한 비구니시네.
1: 네. 그 길동이 네. 어쨌든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으니까 이제 함께 하자고.
0: 그렇죠.
1: 제안을
0: 약간
1: 한
0: 어떻게
1: 거죠.
0: 보면 이제 좀 상징적인
1: 그렇죠.
0: 존재로.
1: 맞아요. 네. 그런 존재로 영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조에게 함께 하자고 의중을 물어본 거였는데 고민하던 은조가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구니가 뭐라고 이제 혼자 얘기하냐면 은조가 아마 앞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살기 위해서라도?
1: 무슨 일이 이제 뭔가 미래를 본 거죠.
0: 네.
1: 한편 이제 금록이 그 향을 바꾼 덕분에 이규, 왕 이규가 깨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0: 뭐예요?
1: 은조의 그 오빠죠. 오랍이 대의를 끌고 와서 추국을 하게 됩니다.
0: 모르래요?
1: 그러니까 고문을 한 거죠. 뭐를 실토하라고.
0: 갑자기요?
1: 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이 조선에서 다섯 리 밖에서도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신궁은 단 한 사람.
3: 신궁은 귀신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
2: 말해보라.
3: 대일이 체념한 듯 입을 뗀다.
2: 제 아버지였습니다.
3: 이규가 어좌에서 찬찬히 일어나 대일을 내려다본다.
2: 그의 피가 누구에게 향했을꼬?
3: 대일이 무언가를 깨닫고 답을 하지 못한다.
2: 답이 없다. 비틀거라.
4: 예! 멈춰라!
3: 병사들이 주리를 틀려는 순간 열이 마당으로 달려온다.
5: 뭐 하시는 겁니까?
2: 왔더냐? 내 친이 아우를 저승길로 인도했던 자를 찾고 있다.
5: 이미 찾았습니다.
3: 열이 대의를 지켜내듯 앞으로 나선다.
2: 제 앞에 계십니다.
3: 이규가 녹이 어린 눈으로 열을 노려본다.
4: 다시 말해보라.
2: 모든 비극은 전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3: 이규는 기가 차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내려선다. 그리고는 의금부 병사의 검을 빼서 열의 목에 갖다 댄다. 열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다.

0: 가서 어쩌려고.
1: 나야
0: 그냥 있어. 증거가 없으니 고문만 이겨내면 풀려나.
1: 지금 나 때문에.
0: 왜 그래.
2: 은조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는다. 왼손목에 홍팔찌가 신비롭게 빛나고 있다. 한편 열이 찬 청팔찌도 동시에 반짝이고 열의 눈빛이 순간 멍해진다.
0: 홍은조!
2: 은조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동시에 열도 주위를 본다.
1: 내가 그 얼굴로 보인다는 거지.
2: 은조의 몸에 깃든 열의 혼. 그리고 열의 몸에는 은조의 혼이 깃들어 있다. 열은 자신에게 칼을 겨눈 이규와 형틀에 묶여있는 대의를 본다.
1: 도련님.
3: 마지막이니라. 다시.
2: 은조의 혼이 깃든 열이 이규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린다. 헛되이 죽은 민직의 모습이 떠오르자 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고 의금부 지사가 차고 있는 검에 시선이 가닿는다.
1: 그럼 지금 홍은조는?
2: 열의 혼이 깃든 은조가 경악한다.
1: 안 돼.
2: 이규를 보는 열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대고 있다.
4: 세상에 영혼이 또 바뀐 거예요. 열과 네. 은조가.
5: 아마 이 둘이 뭔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이 위험에 처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규의 칼날이 곧 열의 목덜미를 파고들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네. 네. 중전과 금록이 와요. 그래서 중전은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당신 손으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냐면서 훈민직으로는 부족하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규의 눈빛이 막 흔들리다가 천천히 검을 내려요. 그러면서 모두 물러가고 열만 대전으로 들라 해서 독대를 하게 되죠. 열이 이제 거기로 가면서 몰래 단검 한 자루를 소매춤에 이렇게 감춰서.
4: 그러니까 사실 은조가.
5: 그렇죠. 은조인 예,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조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4: 그럼 어떻게 그 은조는 지금 이규를 죽이고 싶을 텐데.
5: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열이 이제 이규를 독대하면서 그 소매 안에 숨긴 그 단검을 딱 움켜쥐는 찰나에.
4: 찰나에?
5: 네. 제이가 아련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이가 들어와서 이제 은조도 함께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은조가 그러니까 이제
4: 열이죠 사실은.
5: 네네 네. 증언을 하게 되는데 대일이 매년 묵과에 응시를 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활쏘기 점수가 너무 낮아서 매년 초시에도 입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화를
4: 아니다.
5: 위협한 신궁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이도 말을 보탭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대일의 암살 동기가 원한이라면. 이자가 미래의 원한까지 알고 십몇 년 동안 일부러 계속 낙방을 했겠냐고.
4: 말도 안 된다.
5: 이건 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4: 네. 절대 말이 안 되죠.
5: 네. 네. 열도 홍민직의 장남을 두둔하고 나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이규의 물음에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께 향하던 그런 그 화살을 내가 가슴으로 막아내지 않았냐. 그런 이유와 같다. 그러니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4: 네.
5: 그래서 이규는 이제 화가 누구 그러져서 날 죽이려 했던 그 화살이 널 살렸으니 이쯤 하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대일도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4: 열은 성적 보면 알 텐데.
5: 네. 열은 은조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서로 바뀐 거죠. 아직 영혼이. 그래서 단검을 내가 가져간 건 혹시 전하가 대군의 몸을 해할까 봐 그때 내가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대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예, 예, 예. 뭐 어떻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그런 검술이나 이런 걸 배운 게 궁술을 배운 게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네, 지키려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조는 그러니까 열이죠. 은조는 고초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어쨌든 영혼이 바뀌었잖아요. 또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매일 신시에 세책점에서 만나서 우리 하루 일과를 공유를 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 이제 대처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제이가 좀 술을 먹고 열을 만나자고 청해요. 두 사람의 대화 만나보겠습니다.
4: 참고로 신시는 오후 4시쯤입니다.
5: 네네.
4: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0: 날 보자 했다던데.
1: 제이가 열을 지그시 본다.
2: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제이가 임사영의 말을 떠올린다.
3: 침전 일만 마무리되면 대군이야 언제든 지워버릴다.
1: 제이의 표정이 굳는다.
2: 웜, 조심하십시오.
0: 무슨 뜻인가?
2: 말 그대로입니다. 밤길, 뒤통수, 매사, 모든 간에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4: 아,
0: 친궁 막은 일로 내 걱정을 했나 본데.
2: 가보겠습니다.
1: 제이가 열을 지나친다.
3: 술 마셨나?
1: 열이 제이의 팔을 와락 붙든다.
3: 괜찮나?
1: 사려 깊은 열의 눈빛에서 은조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2: 그 걱정 어린 얼굴은 뭡니까?
1: 열의 얼굴에 은조의 얼굴이 겹쳐져 보인다.
2: 진짜 취했나?
0: 있게. 데려다 줄 사람을 불러오겠네.
2: 이제 대군까지 제 걱정이십니까? 걱정은 그의 것만으로도 얼얼합니다.
1: 열이 어리둥절해한다.
2: 누군지는 대군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홍은조요.
1: 놀라 굳어있는 열을 뒤로 하고 제이가 터벅터벅 발길을 돌린다.
0: 잠깐, 대군도 알고 있었다고? 이 양반은 언제?
1: 민직내 마당. 은조와 춘섬이 평상에 앉아 길삼천을 깨고 삭바느질을 한다.
5: 어머니께는 내가 많이 미안해.
6: 뭐가?
1: 은조가 길삼천을 내려놓는다.
5: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약조해놓고 눈물만 나게 했어.
6: 은조야, 어민 도련님 무사하고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 우리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말고 이리만 살자. 응?
1: 대일이 사랑채에서 나온다.
7: 거 의원이 움직이면 안 된다 했는데. 아, 들어가요, 들어가.
8: 아, 내 몸 내가 알아. 싹 나았다.
5: 에이. 아. 약은요?
8: 잔소리네. 그 너, 어? 내가 약기운에 내리자느라 못 물었는데 대군마마랑은 무슨 사이냐?
5: 아, 그 해민서에 간혹 들르셔서 안면 트고 지냈는데. 왜요?
8: 좀 묘해서 날 되게 잘 아는 느낌이었거든.
5: 오.
8: 꼭 가족 대하듯 대하더라.
5: 오.
8: 설마.
5: 네, 맞네요. 대군 마마께서 절
8: 날 마음에 품고 계시나? 대군의 사람으로?
5: 에?
8: 아니, 내 관상이 충직한 진돗개상이잖냐.
5: 도련님, 눈치를 방에 두고 나오셨어요?
8: 아니, 뜬금없이 날 구해준 게 이상하잖아. 난 그쪽으로는 못 가는데.
5: 걱정 마요. 내가 이쪽으로 왔네요.
8: 뭐래? 아, 그럼 뭐냔 말이지.
1: 은조의 눈빛이 진지해진다.
5: 도련님을 위해 나선 건 다른 이유 없대요. 돌아가신 대감마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예우다 하셨어요.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망실을 대신해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도요.
1: 춘섬이 먹먹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0: 나중에 또 뵈거든 감사했다 전해라. 내 경황이 없어. 그 말을 깜빡하고 온 것 같으니.
1: 은조가 살짝 웃는다.
5: 감사받고자 한 일 아니었고 이미 받았고 뭐 그렇다네요.
6: 참 고마운 분이시다.
9: 열의 어머니 깃든 은조가 네. 가족한테 진심을 전했네요.
10: 네. 네.
4: 이제 은조는 해민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혼이 그 열이잖아요.
9: 그렇죠. 아는 게 아무것도
4: 그러니까 없죠.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제 성심성의껏 환자를 진료를 돕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몸이 아픈 거지 아이들 세 명이 이제 찾아와요. 거기 앞에서 쓰러졌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당황했는데 그때 또 그 모습을 보고 열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도와주게 되는데 해림도 해민서에 종종 나와서 돕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열이 환자 처치를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
9: 이상해. 대군인데 너무 잘해.
4: 네, 그렇죠.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아이들이 왜 아팠냐면은 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제 탈이 난 거였는데요. 그래서 금세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은조의 영혼이 깃든 열이 아이들을 거지 아이들을 너무 안쓰럽게 보다가 이제 비구니의 말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어자가 바뀌면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9: 아 진짜요? 그 됩니다. 고민이 되면은 뭔가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4: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떼국물을 아이들이 벗었는데요. 왜냐면 목욕도 시켜주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열의 배려로 그 동주댁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세 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열이 이제 생활비를 지불해 주기로 했거든요.
9: 뭐 현대 시대로 네. 말하면 거의 재벌인 거예요.
4: 그렇죠. 네. 재벌보다 더 큰 재벌.
9: 그러니까 재벌이 후원해 주는 거죠.
4: 네. 네.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9: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10: 우와 천장 있는 집 처음이야.
11: 벽 있는 집 처음이야. 이불 있는 집도 처음이야.
12: 다 처음이래. 뭘 더 막 해주고 싶게.
13: 밥 먹자.
10: 네.
1: 잠시 후 동주댁과 은조가 부엌에서 나온다.
13: 와 가마솥이 싹 비웠네.
14: 아이고.
1: 석삼이 지게를 짊어진다.
15: 미겠다. 아이고,
13: 어디 가노?
15: 아이, 저 밥그릇이면 베개면 막 이거저거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참가.
13: 총각이 애나 키워봤나? 같이 다녀올구만.
16: 아들 좀 봐줘.
13: 예, 예, 예. 가요. 아, 고마워다. 고마워.
1: 은조가 평상에 걸터왔는데 열이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온다.
13: 애들은 자.
1: 열이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둘의 모습이 영혼이 바뀌기 전 원래 모습대로 비춰진다.
17: 전쟁통 갔더니 이제 좀 조용하네.
13: 쟤들은 길 위에서 매일이 전쟁이었을걸요?
17: 앞으로는 이 집에서 무럭무럭만 자라라 그래.
13: 종종 들여다봐야죠. 다 클 때까지.
17: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한 10년은 키워야 될 거야?
13: 막내까지 다 크려면 그 정도는 되죠.
1: 열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은조를 본다.
17: 애들 서당에 보낼까?
13: 따로 선생을 두는 게 나아요.
17: 무관보다는 문관으로 키우자.
13: 에이, 붓보다는 칼이죠. 기술직이 최고인 거 몰라요?
17: 입신양명이 빠른 길로 가야지. 문관으로 해.
13: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죠. 이건 양보 못해요. 대군이 져줘요.
1: 열이 고개를 돌린다.
17: 이래서 살아봐야 안다더니.
13: 뭐랬어요? 크게 말해요.
17: 쭉 이렇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소리.
13: 그 느낌 아니었는데.
1: 열이 평상에 눕는다.
17: 맞아.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같이 있겠다. 뭐 그런 소리.
1: 열의 표정이 쓸쓸해진다.
17: 그것만도 충분하다. 뭐 그런 소리.
1: 은조가 무릎 위에 포갠 손을 꼬물거리며 어렵게 입을 뗀다.
13: 그 떠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멀리 가려고 했던 거예요?
1: 열이 멍하니 하늘을 본다.
17: 그냥 유랑? 약조했거든.
1: 과거.
18: 은조를 위해서 이 조선을 떠나주십시오.
1: 민직의 무덤 앞.
17: 지키기 위해 떠나려고 했으나 지금은 지키기 위해 떠날 수 없으니 대감과의 약조는 이리 지키리다.
1: 현재. 은조가 생각이 많아진 열의 모습을 못 본 척 시선을 돌린다.
12: 몸이 바뀌어서 약조는 못 지키겠네요.
17: 지켜보려고 이렇게 있으면서.
1: 뜻모를 이야기해 은조가 어리둥절해한다.
9: 영혼이 바뀌기도 했지만 은조를 지켜야 하니까.
4: 그쵸.
9: 여린 떠나

0: 떠날 수가,
1: 떠날 수가 없죠. 네. 그 민지과 약속을 했지만 일단은 은조를 지키는 게 먼저여서 가지 못합니다. 네. 한편 대추와 해림은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한 이상해. 거죠. 어, 그래서 이 열애과 은조의 영혼이 바뀐 걸 알게 돼요.
0: 어? 어,
1: 알게 돼요.
0: 그 둘이 바뀐 걸 또 정확히 알아요?
1: 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실토를 했고. 아. 어. 처음엔 둘 다 무슨 귀신 본 것처럼 막 피하고 막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뭔가 둘이 행동하는 게 야, 너무.
0: 그 둘도 대단하다.
1: 네. 그래서 이제 예, 받아들이게 되고 둘이 아마 이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림은 아, 네. 영원히 바뀐 줄도 모르고 은조에게 그 열을 향한 마음을 또 고백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확 또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은조의 네. 영혼이 깃든 열은 어느 날 대비의 부름을 받고 이제 궐 안에 누각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 곱게 당의를 갖춰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0: 당의가 뭐예요?
1: 당의 그 궁중에서 입는 앞에가 이렇게 길게 된 옷 있죠. 아, 궁전들이 입고 이제 예, 그 빈들이 입는
0: 네,
1: 그런
0: 그 여인이 누군가요?
1: 어, 대비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숙의 이제 그 품계죠. 숙의가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다면서 열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누구였냐면 비군이었어요.
0: 아.
1: 그래서 숙이 홍씨라고 했는데 그 홍씨는 선왕의 후궁이었고요.
0: 앞선 왕의
1: 네, 그렇죠.
0: 후궁.
1: 아버지 예. 후궁이었고 과거 그 경호는 막 사사가 일어났던 그 해에 아들이 이교에게 사사를 당했고요.
0: 그 한이 뒤에, 있구나.
1: 그 뒤에 불가에 이제 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각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에게는 미불이 찾아옵니다. 숙이홍 씨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네. 그 이제 다음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0: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함께 갑시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결동에게.
3: 은조의 표정이 굳어진다. 처소에 돌아온 열이 온갖 서책을 뒤져본다. 옆에서 지켜보는 대추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4: 궁금한 게 있습니다.
2: 말해.
4: 며칠 열이 전부 역모에 관한 서책만 읽고 계시던데요.
3: 책장을 넘기던 열이 멈칫한다.
4: 안에 계신 분이 마마시건 홍시이건 그게 왜 궁금합니까?
3: 열이 대추를 본다.
2: 지금은 답 못해. 하지만 약속해. 어떤 선택이든 이 주군을 지키는 것일 거야.
3: 대추가 잠자코 고개를 끄덕인다.
4: 알겠습니다.
3: 은조의 혼이 깃든 열의 시선이 다시 서책으로 향한다.
5: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반정, 난, 역모, 개혁. 어떤 이름이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6: 홍민직의 죽음으로 대신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 홍 씨와 영의정.
7: 이었던 홍민직마저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그 누구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기겠지요. 적기가 다가오고 있음입니다.
6: 이제는 왕위에 올릴 왕자를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군주가 먼저 서야 다른 사대부를 설득하고 교합할 수 있습니다.
7: 이미 결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3: 영의정이 고개를 든다.
6: 오래전 선왕의 뜻이기도 했지요.
7: 모두 같은 뜻인가?
8: 예, 마마.
3: 각 방마다 대신과 유생들이 결연하게 도열에 앉아 있다. 그 끝에는 은조와 미불도 있다.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놀란 은조가 굳은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7: 우리의 왕자에 오를 대군은 이열, 도월 대군입니다.
3: 열의 혼이 깃든 은조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2: 반역이다.
9: 새 군주, 숙이마마가 대군을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어.
3: 열이 읽던 책을 덮는데 은조가 뛰어들어온다.
2: 인정이 지났는데 이 시각엔 왜?
7: 적기가 다가오고 있음입니다.
3: 심상치 않은 은조의 표정에 놀란 열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2: 무슨 일 있어요?
7: 우리의 왕자에 오를 대군은 이열, 도월 대군입니다.
3: 둘의 모습이 혼이 바뀌기 전 원래의 모습대로 비춰진다.
2: 가자. 여기 있으면 너가 위험해.
5: 왜 그러는데요?
2: 저들이 너를 길동으로 영모 위에 서게 하려 해. 도망가자. 걸로부터 멀리, 이 조선으로부터 멀리, 세상이 우릴 모르는 곳으로.

0: 열이 은주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은주가 망부석처럼 버틴다. 열이 불안한 표정으로 찬찬히 돌아본다.
1: 난 못 가요.
0: 은주의 눈빛이 단호하다.
2: 알고 있었구나.
0: 은주는 담담한 눈길로 열을 올려다본다.
2: 열심히 섰어. 넌 이미 그들 곁에 서 있었어.
3: 아, 그러니까 수기홍 씨,
4: 네.
3: 비구니 그분이 네. 열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네요.
4: 네.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수기홍 씨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망종, 한량, 남봉꾼, 뭐 잡배 이런 도월대군을 선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기홍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왕이 붕어 직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의 왕인 세자를 패하고 도월대군을 국본으로 세우려 했었다면서
3: 아,
4: 어린 대군에게서 왕제를 보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왕에게는 없는 백성을 연민하는 마음을 그 도월대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3: 네네.
4: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의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대군이 주상 앞에 나선 일도 나는 감명 깊게 봤다. 연정의 힘이란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러니까 홍 씨가 그 수기홍 씨가 이미 그 은조와 열의 관계를 짐작을 하고
3: 있네요.
4: 있었던 거죠. 보기만 해도.
3: 아, 수기홍 씨는 뭐 국정원 사람이에요.
4: 네. 정보력이 좋습니다.
3: 대단하네요. 네. 예, 예.
4: 그 역모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요. 은조와 열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3: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화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중에 들어볼게요. 정승환이 부르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 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 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 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0: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 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옷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학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젬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간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2: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1: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지와 인터뷰 중. 결국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어찌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2: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3: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언뜻 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비타민과 단일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 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의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남자는 좀 어때?
1: 보다시피 코뼈만 부러진 줄 알았는데 얼굴뼈까지 부서진 것 같아 알아볼 수도 없게 부어올랐어.
0: 엄청 아플 텐데 너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겠어?
1: 벙커에 데리고 가려고?
0: 그래야지.
1: 두뇌조가 치료할 수 있을까?
0: 힘들 거야. 의약책 몇 권 읽었다고 의사는 아니니까 기껏해야 진통제 처방이 나겠지.
1: 약 처방도 힘들걸. 귀한 약을 일개 수색조원한테 쓰려고 하겠어.
0: 매달려 봐야지. 일단 벙커로 돌아가자. 다들 짐 챙겨. 부상자는 다 같이 부축해줘.
2: 알았어.
3: 알겠어.
2: 고마워 조장.
1: 왜 대답 안 해? 고맙다잖아.
0: 일단 가자.

0: 사건 경위는 다 들었으니까 각자 궁금한 거 있음 질문들 해.
1: 여기?
0: 어, A조 조장 이우진.
1: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B조 조장 은시호는 왜 공격자를 끝까지 따라잡지 않았지? 태권도 전국 챔피언이라며 달려가서 발차기라도 날렸어야지.
0: 그건 나도 좀 궁금한데.
2: 당시 우리 조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멀리 갈 수가 없었어.
1: 판단 미스 같은데? 돌아온다 해도 다친 조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차라리 공격자를 현장에서 생포했다면 공동체 전체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2: 물론 그 말도 맞긴 한데 다친 조원을 빨리 벙커로 데려오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거야.
1: 그래서 급히 데려와서 치료를 받았어?
2: 아니, 딱히 치료를 할 만한 건 받지 못했어.
1: 거봐! 명백한 판단 미스였다고. 인정하지?
2: 인정해.
1: B조 조장의 판단 미스로 벙커 전체가 위험에 빠졌어. 지금도 공격자는 벙커 주변을 염탐하면서 공격할 기회만 보고 있을 거야. 이래서야 겁나서 수색 나가겠어.
2: 아니, 내 생각에 공격자 오영배는 이미 도시를 떠났을 거야.
1: 그걸 어떻게 아는데?
2: 방어조에게 오영배의 몽타주를 그려주고 위험인물로 등록한 다음 녀석을 추적하도록 했어. 그런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대.
1: 당연하지, 숨었을 테니까. 하지만 언제든 돌아와서 우릴 공격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은시호 조장이 성과 점수를 잘 받으려고 오영배를 쫓아낸 것부터가 잘못된 결정이었어.
0: 이호진 조장, 지난번 조장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1: 아니지, 가만 보면 대장은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
0: 편파적이라니?
1: 그렇잖아, 조장회의 때 결정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벙커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면 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0: 그래서 은시호 조장을 징계라도 하자는 거야?
1: 할 수도 있지.
2: 징계한다면 얼마든지 달게 받을 수 있어.
0: 그건 내가 결정해.
1: 엄청 애틋하시네.
0: 자, 그럼 부상자 처리에 대해 얘기해보자. 다친 조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1: 당연히 내보내야지.
2: 뭐?
1: 뭘 그렇게 놀래? 새삼스럽게.
0: 내보내자.
1: 생각해봐, 언제 회복되겠어? 뼈가 붙으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 리스크 누가 감당하냐고.
0: 나도 같은 생각이야.
2: 우리 조에서 감당할게.
1: 어? 조에서 감당을 해? 조원들하고 의논해 봤어?
2: 아니, 아직.
1: 그날그날 빈집 털어서 겨우 생존하는 이런 상황에 아홉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루 이틀은 감당하겠지. 하지만 길어지면 힘들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0: 그건 호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은시호 조장, 어떻게 생각해?

0: 야야야 어? 조장이 할 얘기 있대.
1: 무슨 얘기? 나 가보자.
0: 나 잘 모르겠어. 우선 뭐 이래?
2: 다 들어왔어? 당분간 9명이 조언활동을 하게 될 거야.
1: 어? 9명이야?
3: 부상자는?
2: 어젯밤에 내보냈어. 짐 챙겨서.
3: 조장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야? 내보내기로?
2: 어.
3: 너는? 너도 동의한 거야? 조장회의 결정에?
2: 결정은 이미 나 있었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3: 하지만 부상이 심각했어. 알잖아.
2: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나간다 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고.
3: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2: 어.
4: 그렇구나. 조장은 이런 사람이었어. 날 지켜줬다고 잠시나마 의지했던 내가 바보였어.
2: 자기 몫만 해내면 돼. 그러면 벙커는 네가 필요한 걸 제공할 거야.
4: 자기 몫만 해낸다는 게 이런 의미였어? 가혹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미쳤어. 다들 미친 거야.
2: 류미야, 뭐 할 말 있어? 말해. 눈치 보지 말고.
5: 부상자,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
2: 어떻게 도와줄 건데? 네가 도와줄 거야? 한 명을 책임지면 우리 중 누군가는 굶어야 돼. 잘 들어. 여긴 뒤처지거나 넘어진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이 아니야.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몫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에겐 설 자리가 없어.
5: 그래서?
2: 그래서라니?
5: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은 뒤엔 뭐가 있는 건데?
2: 뭐가 있냐고? 어른이 된 우리가 있겠지.
5: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엔?
2: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또 살아가는 거지.
5: 그게 다야?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거?
2: 어, 지금으로선 그게 다야. 살아남는 거.

0: 살아남는 게 다라고? 그건 짐승 아닌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생존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1: 유미야, 너 여기서 뭐해?
0: 아무것도 안 해.
1: 밥 먹으러 가자. 배 안 고파?
0: 생각 없는데.
1: 생각 없어도 먹어. 오늘 우리 조는 시든급이니까 양이 좀 부족할 거야. 일어나. 잊어버려. 마음 아프겠지만.
0: 넌 잊을 수 있어? 어제까지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던 조원인데?
1: 나도 잊으려고 노력 중이야.
0: 다른 애들은?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1: 힘이 없으니까.
0: 쫓겨나기 싫은 거겠지.
1: 그럴 수도 있고.
0: 사는 거 참 거지 같아. 그 와중에도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는 거 보면...
1: 너 그 말 좀 불쾌하다.
0: 불쾌? 내 말은 불쾌하고 아픈 애 내보내는 건 괜찮아?
1: 뭐라고?
0: 그냥 그렇게 먹고 자고 살아가겠다고? 그럼 우리랑 짐승이 뭐가 달라?
1: 유미야.
0: 왜?
1: 다들 견디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만 정의롭고 너만 이타적이고 너만 제정신인 것 같아?
0: 늘 다정하고 친절했던 로아의 잿빛 눈동자에 설핏 눈물이 비쳤다. 미안해. 내가 또 오버했나 봐.
1: 가자. 가서 기분 좋게 밥 먹자. 그래야 내일 또 하루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0: 잘 들어. 오늘부터는 수색 영역을 바꿔서 E블럭으로 갈 거야. 오영배는 이미 도시를 떠난 게 확실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따라와.
1: 알았어.
0: 참, 류미야.
2: 앞장서 가던 조장이 몸을 돌려 내 옆으로 왔다.
0: 고맙단 인사가 늦었어. 어제 너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야.
2: 얘는 고맙다는 말도 냉정하게 하네. 태권도 챔피언이라 그런가?
0: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공격의 타깃이 나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어?
3: 그야, 두 번의 공격이 다 네 주변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0: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운데? 그럼 공격자가 누군지도 알았어?
3: 응. 공격은 우리가 쉬는 중에 일어났잖아. 그건 우리 조의 수색 구역이 어딘지, 우리가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공격을 시작한 걸 보면 우리 조의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
0: 그걸 한꺼번에 알았다고?
3: 응, 한꺼번에. 나도 모르게.
0: 그럼 그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놈이 우리를 맞힐 거라는 거.
3: 아, 그건 그냥 계산식이 떠올랐어.
0: 계산식?
3: 그니까 우리랑 건물 사이의 간격, 근처 건물에 숨은 공격자가 새 총으로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데 걸릴 시간, 그런 것들.
0: 아무리 수학 천재라고 해도 그런 급박한 순간에 계산식이 떠오르진 않아.
3: 그렇겠지?
0: 내가 봤을 때 넌 감이 좋은 것 같아. 머리 회전도 빠르고, 가장 큰 장점은 판단과 동시에 움직이는 행동력.
3: 행동력?
0: 공격자가 오영배라는 걸 알고, 오영배라면 누구보다 나를 노릴 거라는 걸 깨달았더라도 판단과 동시에 몸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3: 나도 내가 좀 놀랍긴 해.
0: 잘 개발해봐.

0: 기 마트를 뒤지고 별 소득 없이 빠져나오는데 앞에서 걷던 조장이 갑자기 멈춰섰다.
1: 야! 멈춰! 뭐야? 조그만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
2: 가보자! 이거 싱크홀 아니야? 조장, 이거 싱크홀 맞지?
3: 맞아. 폭격을 맞은 것 같진 않고 바닥 자체가 땅 밑으로 꺼져버린 거야.
1: 세상이 망하기 전에도 이런 거 꽤 봤었어. 뉴스에서.
2: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큰 싱크홀은 처음 봐.
3: 가만. 벙커에서 준 지도에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생긴 싱크홀이야. 우리가 최초 목격자인 거고. 지금부턴 싱크홀의 크기를 재서 지도에 기록해야 돼. 주변 상황도 살펴야 하고.
2: 안 돼. 좀 있음 날이 저물 거야.
3: 그렇긴 한데 수색조는 도시 상황을 파악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어. 특히 이런 위험 요소는 발견하는 즉시 조사하는 게 중요해.
2: 그래서?
3: 하는 데까진 해보자. 다 못하면 내일 다시 오면 돼.
2: 그럼 우리 조 실적은?
3: 실적... 그럼 이렇게 하자. 차로아, 신혜솔, 박찬민, 유미야. 너희 네 명은 저쪽으로 가면서 싱크홀을 파악해. 나머지 나 포함 다섯 명은 반대쪽으로 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2: 좋아.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지?
3: 응. 조 전체가 한 바퀴를 도는 것보다 빨리 끝낼 수 있어.
2: 알았어. 가자. 내가 지도에 기록할 테니까 날 따라와.
1: 알았어.
0: 여긴 원래 뭐가 있었을까?
2: 근처에 백화점이 있는 걸로 봐선 번화가였겠지? 그럼 사람도 많았을 거고. 카페, 식당, 술집, 오피스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0: 허무하다. 깜짝이야.
4: 야, 고양이. 너 우리한테 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가냐? 너 고양이 좋아해?
0: 나?
1: 잠깐만!
0: 앞서 걸어가는 차로와를 나도 모르게 잡았다.
2: 왜 그래?
0: 이상해. 뭐지? 이상한 느낌. 온몸에 감각이 곤두서는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5: 뭐야 신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0: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날의 새총 공격이 떠올랐지만 누군가 아기를 품고 기다리는 느낌은 아니었다. 뭐지?
5: 야 신이, 뭐하냐?
1: 맞아! 여기서 벗어나야 해!
5: 뭐라는 거야?

0: 유라 선배, 진짜 우리를 선배 복수에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능력도 속이고?
1: 갑자기 현우가 전곡을 찌르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우는 유라를 처음 보는지라 매우 당황스러웠다. 허둥거리던 현우는 탁자 위에서 티슈를 가져와 유라에게 내밀었다. 유라는 코를 팽 풀었다. 적나라한 소리에 현우는 누나를 굴렸다.
2: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니 처음에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내 목적만 생각했지. 그런데 같이 소총하면서 훈련도 함께 받고 삽질도 하고 거지 같았지만 전투도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냥 뭐 엄청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아, 그런데 나도 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각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범초본 놈들이 이렇게 까발릴 줄은 몰랐어. 란주랑 효석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1: 의외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라의 속마음을 듣고 현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0: 선배, 연희도 선배와 똑같은 감정 아닐까요? 어쩌다 휩쓸렸는데 지내다 보니 말할 타이밍도 못 잡고, 연희 우리 좋아하고 도움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희한테는 안 미안해요?
1: 현우의 말을 들은 유라 역시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했다.
2: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미안해. 내가 너무 빈정대고 몰아붙였어.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진짜 연희가 위험하게 굴어도 초인이니까 괜찮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믿었거든. 그런데 초인이 아니라니까 엄청 배신감이 드는 거야. 넌 안 그랬어?
0: 저도 조금은 그랬어요. 위험한 부분. 그런 건 연희가 감각이 좋으니 믿었죠. 단지 친구인데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듯 연희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선배랑 연희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선배가 먼저 얘기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새 사람 돌아오면 이야기해줘요. 시간 좀 지났으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분명 이해해줄 거예요. 아, 선배는 란주 선배가 얼마나 선배를 걱정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2: 알았어.
1: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코를 시끄럽게 팽 풀었다.
0: 아우, 진짜 더러워 정말.
1: 현우가 질색하자 유라는 눈물 맺힌 눈으로 씩 웃었다. 웃는 유라를 보며 현우는 지금껏 소초모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 이번부터는 모두를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현우의 마음에 빼곡히 차올랐다.

0: 유라. 그래도 소초모는 계속된다.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냐고 현우가 물어봤을 때 떠오른 것은 란주의 얼굴이었다. 신뢰가 깨져버린 친구의 얼굴. 그래서 눈물이 났다. 유라에게 란주는 마음을 연 최초의 친구였으니까. 유라는 다시 한번 효석과 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다. 유라는 그때 사과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연희만 몰아붙인 것이 후회됐다.
1: 선배, 나가서 좀 걷죠.
0: 답장이 오지 않아 초조해하는 유라를 보다 못한 현우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습한 날이었다. 두 사람은 걷기를 포기하고 아파트 내 벤치에 앉았다. 어느샌가 도련님이 와 현우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라도 남겨요. 연희한테는 연락했어요?
2: 연희한테 뭐라고 하지? 아, 나 사실 뭐라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1: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배가 우리한테 말 못한 입장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말하고 사과한 뒤 네 입장도 이해될 것 같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참, 연희 그래서 소초모에서 뺄 거예요?
2: 모르겠어. 소초모가 초인들의 모임인 건 맞잖아. 하지만 연희는 필요한 존재긴 하고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1: 명예 멤버로 하면 되잖아요. 소소한 초인과 소소하지 않은 비초인이 모여서.
2: 너 오늘 말 잘한다.
1: 이게 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0: 유라는 미소를 짓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친구들과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현우가 일러주긴 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어느새 몰려든 고양이 중 삼색이 한 마리가 유라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자 삼색이는 유라의 손에 머리를 박았다. 다른 고양이들도 유라의 다리 사이를 몸으로 쓸고 꼬리로 휘감았다. 고양이들이 꼭 위로를 해주는 것만 같았다.
2: 고양이들의 위로? 현우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니 고양이들이 이러는 건가? 이현우, 근데 고양이들이랑 너의 연대감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것 같다?
1: 저도 어제 동네 꼬마 도와주면서 느꼈어요.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도련님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알아듣고 재현해내더라고요. 저랑 꼭 머리가 연결된 것처럼.
2: 얘네들이랑 너 훈련만 좀 하면 다치지 않게 전투에 쓸 수 있지 않을까?
1: 네, 제 생각도 그래요.
2: 애들한테 문자 보내놓고 훈련하면서 답장 기다리자. 그리고 정 연락이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먼저 이해진을 찾아보자.
1: 그래요. 넋 놓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합시다.
0: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을 생각하니 유라는 어쩐지 조금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고 기운이 돌아오니 용기도 조금 솟는 듯했다. 유라는 휴대폰을 켜고 연유의 이름을 눌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유라는 길고 긴 메시지를 작성했다.
2: 며칠 전에는 연희 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아붙이기만 했던 것 같아 빈정대기까지 하고. 정말 미안해.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내게도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을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0: 메시지를 보내자 용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직 중요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0: 유라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1: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정말 미안해. 메시지로 말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변명 같겠지만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도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란주야, 화가 많이 났겠지만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
0: 무어라 더 덧붙일 말이 있나 고민했지만 다른 말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해야만 했다. 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2: 다 보냈어요? 답장 오기를 기다려봐요. 저도 메시지 보내놨어요. 첫 전투했던 재개발 구역 쪽에서 훈련해볼래요? 거기 고양이는 많고 사람은 없으니.
3: 그래, 그러자.
0: 두 사람이 일어나 움직이자 고양이들도 현우 뒤를 따랐다. 유라의 집에서 그리 먼 것도 아닌데 도착했을 무렵 두 사람의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현우가 도련님과 자신이 합을 맞췄던 이야기를 하자 유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3: 이건 어때? 도련님이나 고양이들이 네 등이랑 어깨를 딛고 뛰어서 라투스 시야를 가리면 네가 펀치나 강목을 날리는 거지. 도련님 날리고 펀치도 날리고.
0: 아직 뼈대가 남아있는 캣타워를 가상의 적으로 삼고 현우는 도련님이나 다른 고양이들을 날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고양이들이 등 위에 타면 고양이들을 튕겨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처음엔 고양이들이 현우의 생각과 달리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녔다.
3: 안 돼! 고양이들이 날아가야 할 도착점을 네가 머릿속에서 정확히 그려줘야지. 그리고 고양이들을 날리고 나서 다시 앉거나 눈을 감으면 어떡해?
2: 다시 해볼게요.
0: 현우가 훈련에 임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도대체 동네 꼬마를 뭐 어떻게 도와주고 왔길래 이렇게 변한 거냐고 유라가 물어봤지만 현우는 웃으면서 별거 아니란 말만 할 뿐이었다. 어쨌든 현우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몸이 힘들다거나 그런 동작은 할 수 없다고 징징대던 얼마 전과 달리 유라가 알려주는 자세를 해내려 애쓰고 적극적으로 훈련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고작 하루의 훈련이었지만 현우는 고양이를 등에 태워 높이 띄우는 데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종종 발톱을 넣지 못한 고양이들에게 등을 긁혀도 괜찮다며 허허 웃기만 했다. 이제 현우는 도련님을 비롯한 고양이들을 캣타워 꼭대기로 정확히 날려보냈고 이후 연속 동작도 잘 해내고 있었다. 훅 펀치 날리기, 각목으로 옆구리 치기, 앉아서 다리를 차 라투스 넘어뜨리기 등등. 현우는 이제 고양이들과 새로운 훈련을 해볼 참이었다. 점프해서 발톱을 세운 고양이 앞발로 라투스의 뺨이나 눈을 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며 현우는 재개발 구역을 뒤져 천막 조각을 가져왔다.
3: 어떻게 할 생각인데?
2: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려고요. 달려와서 기둥을 밟고 도약한 뒤 이 천막을 찢는 거죠.
3: 날아오른 뒤 위에서 아래로 발톱으로 긁는 식.
2: 네, 보세요.
0: 첫 번째 주자는 도련님이었다. 도련님은 달려와서 기둥을 밟고 도약한 뒤 천막에 냅다 몸통을 들이받았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양이 세수를 하는 도련님을 보며 현우와 유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2: 다시 해볼게요.
0: 몇 번의 도전 끝에 도련님은 도약한 뒤 발톱을 세워 앞발로 천막을 할퀴도 때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천막을 쭉 찢었다.
3: 우와!
0: 유라가 소리를 지르자 몇몇 고양이는 깜짝 놀라 등 털을 세우며 하악 소리를 냈다.
3: 우와, 도련님 대단한데? 이 현우, 이런 생각을 하다니.
0: 현우는 문득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3: 잘해놓고 왜 그래?
2: 아니요. 그냥 다들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었어요. 후회돼요.
0: 유라는 현우가 연유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3: 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원래 그러면서 다 느는 거야.
2: 네.
0: 유라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현우의 어깨를 두들겼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훈련을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3: 내일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우리끼리라도 이예진을 찾으러 가보자.
2: 네.
0: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이 되어도 란주와 연희, 효석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유라는 밤새 잠을 설쳐 퀭한 얼굴을 하고 현우를 만났다. 한 손에는 못을 박은 강목을 쥔 채 두 사람은 초대형 변이 라투스와 이예진을 만났던 그 숲으로 갔다. 라투스가 도망친 방향으로 따라가 숨을 만한 장소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다행히도 유라와 현우는 길을 곧잘 찾는 편이었고 두 사람은 쉽게 초대형 변이 라투스를 만난 장소를 발견했다.
3: 여기서 싸우다가 저쪽으로 도망갔고 연희가 그 뒤를 따라갔지.
2: 맞아요. 그리고 사라진 것도 저쪽이었어요.
0: 현우가 나무가 우거진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를 따라 걸었다.
2: 선배, 이예진 찾고 있다 보면 란주 선배도 연희도 분명 연락 올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0: 유라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말하는 현우 역시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초대형 라투스가 사라졌던 방향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다시 철조망이 나타났다. 철조망 안쪽은 폐공장 지대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녹이 슨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2: 선배! 이거 봐요!
0: 현우가 공장을 주시하고 있는 유라를 불렀다. 현우가 가리키는 철조망은 멀리서 봐도 아래에서 위로 쭉 찢어져 있었다. 그 너머에는 이예진의 학교인 미래여고 교복 치마 조각이 찢어진 채 떨어져 있었다. 초대형 라투스가 도망간 흔적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3: 와, 이현우, 너 어제부터 컨디션 되게 좋다. 대박.
0: 흔히 들을 수 없는 유라의 찬사와 함께 두 사람은 옷이나 팔다리가 날카로운 철조망에 긁히지 않게 조심하며 폐공장 쪽으로 빠져나갔다. 언제 왔는지 도련님과 몇몇 고양이가 두 사람 뒤를 따라 공장 부지에 함께 들어섰다. 둘이서 다니다 보니 다섯이서 다닐 때보다 확실히 더 허전하고 으스스한 느낌이었다. 유라는 미래여고 치마 조각을 손에 쥔 채 더 남겨진 흔적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봤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5: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오늘 오전 시작했습니다.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애초 올해 3월까지였다며 위원장직 사퇴로 일이 끝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 1.1배 수준의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본투표 때 50% 분량의 투표지만 준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여당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데 대해선 수명이 4개월 남은 검찰을 동원한 것부터가 난센스라며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를 맞아 올해를 세계의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조성, 반칙과 특권, 불공정 등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 구축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의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4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지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앞서 유가증권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된 지 약 10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곧이어 발동한 것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장 직후 8,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낙폭을 키우며 7,000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한 2층짜리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 건물 10개 동까지 잇따라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약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냉방과 샤워시설을 갖춘 전용 무더위 쉼터 11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을지로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엔 여성 전용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선 무더위 쉼터를 8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폭염이 심한 7월과 8월엔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면 개방합니다. 경영난으로 2023년에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김모 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적자 지속과 새로운 수탁자 부재 등의 사유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도와 영남에 5에서 10mm, 충청북도 북부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KBS

강원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신나는 댄스 음악이 나오면 어깨부터 들썩이면서 바로 몸이 반응할 때가 있죠. 또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면 빵집이 어딨나 일단 쭉 둘러보게 되고요. 또 달달한 케이크 한쪽에는 쌉싸한 커피 한 잔 못 참습니다. 피자나 치킨 있으면 시원한 콜라 한 잔이 또 딱이죠. 또 문자 알람 소리가 들리면 아 이거 누가 보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마음도 못 참죠. 생각해보면 이런 소소한 본능 때문에 하루가 좀 더 재밌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번 한 주도 너무 참지만 마시고요. 작은 웃음과 소소한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바다입니다. 뮤직.

안 참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는 거, 또 동료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재밌는 일에 마음껏 웃는 거, 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도 아까 그렇게 소개를 했죠. 때문에라고 소개를 했는데, 때문에보다는 덕분에, 그렇죠? 덕분에, 아, 날씨가 춥다. 춥기 때문에 간다. 추운 거 덕분에.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구나. 또 날씨가 더울 때는 덥기 때문에보다는 더운 거 덕분에 내가 그래도 좀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븐틴이 부르는 울고 싶지 않아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이어가겠습니다.

0: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 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 아이 원맨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니, 한 박스 듣기도
3: 없고 되게 놀랐잖아요.
0: 그리고 리포트계의 깜찍이 전소연 씨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그래요. 원맨 씨 별일 없으셨죠?
1: 네. 아니 깜짝 오늘은 좀 다른 줄이고. 멋진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원맨 씨하고 얼굴이 바뀌면서 결국엔 안녕하세요만 했네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약간 좀 원맨 씨가 뭘 무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6월이 시작될 때 뭘 네. 하고 싶냐 했더니 만보 걷기를 하겠다고.
1: 아, 맞아요.
0: 좀 줄이셨습니까? 아니면 만보 걷기 그대로 하고
1: 전
0: 계십니까?
1: 전 6천보에서 7천보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네. 만보는 정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2: 딱 6천? 6천 정도가 제일 좋대요.
1: 2천, 6천 내면요?
0: 2천보가 2km라니까요.
2: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0: 1km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1: 네.
0: 그럼 6천보면 1.5km 한 2km 정도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1: 네. 6천보라면 뭐가 터지거든요. 팡! 뭐 이렇게
0: 아, 그래요?
1: 뭐 터지듯이
0: 축하합니다,
1: 막 이렇게 예 축하합니다 막 터져 그러면 집에 들어와요. 일단 이건 터뜨리고
0: 예 아. 네. 그러니까 그 목표량까지 네, 가면
1: 있어요.
0: 뭔가 congratulation
1: 네,
0: 이렇게
1: 맞아요. 뭐 이렇게 팡팡 아. 터져요.
2: 요즘 앱에서 막 이제 그런 걸
1: 네네네.
2: 해주는 목표 달성 축하한다 네. 이런 그래요. 게 있군요.
0: 전설 씨는 어떠신가요?
2: 저는요
0: 6월 동안 이건 꼭 진짜. 해보고 싶다고 했던 게
2: 제가 켈리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켈리 시작을 했거든요.
0: 켈리그라피.
2: 네, 그랬더니 네. 정말 선배님 말씀처럼 갔는데 줄만 한 시간 내려갔어요. 가로선, 세로선 이것만
0: 그렇죠.
2: 그것만 거의 한 3, 40분을 하고
0: 가로세로 끝나고 이제 뭔가 좀 쓰겠지
2: 이름,
0: 했는데
2: 이름 쓴다고
0: 그다음 또 동그라미 또 그리고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는 안 그리던가요?
2: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줄을 거의 한 3, 40분 쓰고 그다음 이제 이름 한번 써보는 와, 근데 그 줄 긋는 게 어렵더라고요.
1: 그래요.
2: 마음이 삐뚤삐뚤한 거지 이렇게 잘 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거지가 않더라고요.
0: 한 번에 거어야 되는데 한번 끊고 거면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거든요. 그게 좀 근데 우리가 흔히들 누가 글씨를 잘 쓴다 또는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균형하고 그런 거 잘 맞는다라는 거.
2: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튼 6월 한 달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2: 네.
0: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이제 6월의 시작인데 수다방에 들어오기 전에 몸풀기 이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자,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0: 자, 초여름이 되면요. 숲은 우거지고 꽃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산책을 하다가 꽃밭에 들어섰는데 유독 한 종류의 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과연 어떤 꽃이었을까요? 자, 보기 주세요.
1: 1번 장미, 2번 해바라기, 3번 수국.
0: 아, 그 제가 먼저 골라도 될까요?
1: 네네, 고르셨대요.
0: 꽃은 잘 몰라가지고 네네. 저는 그냥 해바라기 골라볼게요.
2: 해바라기.
0: 아니, 해바라기가 웬일이야 이거? 아, 깜짝이야. 오늘 장미 포스, 야 이거 해바라기, 야 이거 진짜 크다.
1: 네.
0: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1: 네.
0: 해바라기 꽃을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아직까지
2: 본 적이 없어요.
1: 아, 맞아요. 그 보기 귀해요.
2: 저희 집에 꽃밭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해바라기가 진짜 많이 꽃. 전 해바라기는
1: 지금.
2: 아 작년까지 있어요. 올해는 해바라기를 안 심으셨더라고요.
1: 안 심으셨어요.
2: 작년까지 봤는데.
1: 아 주택 사시는구나.
2: 네. 아니요. 아니, 아파트 앞에 꽃단지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0: 아,
2: 네, 공원처럼. 그래서 거기에 꽃이 해바라기 꽃이 있는데 저는 해바라기가 큰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해바라기도 많이 있어요.
1: 근데 나는 아파트 단지에 해바라기를 심는 곳은 참 흔한 일은 아니다.
0: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안에 식물원이 있듯이
1: 예, 예.
0: 아파트 앞에 그런 해바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꽃밭을
1: 너무
0: 갖고 온
2: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정말 많은 분들 산책하고 길 걷고 막 이러시거든요.
0: 해바라기 원민 씨 우리 예전에 해바라기 봤을 때 꽃이 너무 커가지고 해바라기 씨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앞으로 자꾸 기울어요.
1: 맞아요. 이렇게 네. 고개를 기울이잖아요.
0: 약간 좀 나중에 넘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 근데 작은 해바라기도 많이 있다는
1: 걸
2: 그때 알았어요.
0: 또 신종인가 보구나. 저는 해바라기 골랐고 원민 씨는 무슨 꽃?
1: 저는 장미예요.
0: 장미.
1: 저희 어렸을 때 엄마가 장미 꽃밭을 가꾸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컬러별로 아우 그 철만 되면 진짜 근데 우리가 그 장미꽃에 많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0: 맞아.
2: 가시가
1: 너무 많아서
2: 예쁜 만큼도
1: 네네네네 아주 조심조심해서 들어갔어

0: 거.
1: 그게 기억이 아. 나요. 장미.
2: 와, 장미밭을 그 장미, 엄마가 대단하시다.
3: 장미 잎을 보면 이렇게 네. 가시가 큰 게 있거든요. 그걸 살짝 뜯어가지고 칩을 말라서 코에다 붙여놓고
1: 곰불소라고 그러고.
3: 곰불소라고 그랬다.
1: 어떻게 그런 기억이에요.
3: 그런 장미처럼 기억이 난다.
2: 어머, 두 분이 너무.
1: 아니 근데 진짜 그 장미.
2: 진짜요?
1: 곰불소처럼 이렇게 약간 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갖고 거꾸로 여기를 딱 침발라 붙이면 하루 종일 곰불소야 막 이러고.
2: 근데 그 가시가 이렇게 커요?
1: 커요.
3: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그래서 큰 거를 골라내야지 돼.
1: 맞아.
3: 근데 그
1: 잘 골라야 돼.
3: 그 장미 맞아. 장미꽃 하면 그게 또 기억이 난데. 그러면 전수현 씨는 자동적으로 수국?
2: 네, 수국 저 좋아해요.
3: 아, 그래요?
2: 수국꽃이 진짜 예뻐요.
1: 탐스럽죠.
2: 네, 제가 구의동 쪽에 갔는데 거기에 진짜 수국이 흰색 수국, 노란 수국, 아. 수국들이 너무 예쁜데.
3: 저 사실 수국이라는 꽃
2: 이렇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수국 있잖아요.
1: 탐스럽게 이렇게 둥글게 나와.
3: 둥글게.
2: 네네, 둥글둥글. 이만해요. 보시면 알 걸요.
3: 이만해요가 지금.
1: 요 마이크 마이크 가림판처럼
3: 가로 세로 한 네. 이 뭐라 그럴까?
1: 엄청 크죠.
2: 엄청 커요 진짜. 이만한 공 같은 공 축구공만한 막 이런 것들.
1: 꽃이 틈이 없어요.
2: 하얀 흰색 아이보리색 뭐 이렇게 돼서 촤 너무 예뻐요.
3: 알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요. 자,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네.
2: 나도 모르는 당신의 인상과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3: 나의 인상과
2: 매력 포인트는
3: 매력 포인트는 뭘까?
2: 그렇습니다.
3: 그래요. 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 원미연 씨가 골랐죠. 장미를 선택한 당신은
1: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을 가진 타입입니다. 자신감 있고 표현도 솔직한 편이라 첫인상이 강하게 남는데요.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도 많고 오.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편이고 한번 마음을 준 사람은 끝까지 챙기는 의리파이기도 합니다. 다만 강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속정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겠네요. 맞아요.
3: 속정이 와. 있다라는 거.
2: 속정. 의리파.
1: 근데 이 속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나 혼자 가슴앓이 할 때가 있어. 오. 아 이제 좀 정을 그만 줘야겠다. 오. 그러니까 나 그게 왜 가슴앓이 하냐면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를 많이 내려놨어요.
2: 네. 그럼 그 내려놓는 시기가 네. 뭐 좀 많은
1: 어떤 계기가 있죠.
2: 아, 이렇게 네. 뭐 아픔이.
1: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소가리를 할 필요가 없겠다. 요걸 수위를 조절해야 되겠다. 처음엔 그걸 다 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3: 근데 그것도 아무도 몰라주면 또 그
2: 속상해요. 얼마나
3: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도
2: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있죠.
3: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요.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를 선택한 우리 원래 강원래는
2: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매력인 타입입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분위기를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의외로 혼자만의 시간도 잘 즐기고 중요한 순간엔 누구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평소엔 유쾌하지만 결정할 때는 의외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3: 아, 한 20% 맞네요. 5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4명은 그렇게 생각하는. 야, 원래 너만 오면 뭐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니?
2: 아, 진짜요?
3: 5명 중에 4명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어머나.
3: 좀 약간 그런 이따가
2: 분위기를 타시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3: 이따가 오늘 주제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좀 약간 그런 냉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그러니까 넌 너무 솔직해서 장점이자 좀 단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해바라기가 아니라 좀 장비를 선택할 걸 그랬나 후회되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국을 선택한 전수현 씨는
1: 알면 알수록 매력이 커지는 타입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가까워질수록 따뜻한 정과
2: 너무
1: 깊은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잘 살피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의외로 도전 정신이 강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위기의 순간엔 주변을 놀라게 할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속은 아주 단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야, 이거 좋다.
2: 아, 진짜 좋은데요?
3: 저 해바라기랑 바꿀래요?
2: 수국.
3: 제가 수국으로 갔으면 더 어땠을까.
1: 아,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면은.
2: 저는 조용하진 않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 강원래 씨한테 가야
3: 되고.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해.
1: 네, 해바라기가 저한테 전설 씨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3: 그래요.
2: 이렇게 틀릴 수도 있네요. 네.
3: 수국이라는 꽃을 살펴보니까 작은 꽃을 꽃꽂이 해놓은 듯한
2: 맞아요.
1: 맞아요.
3: 아, 작은 꽃을 꽃꽂이 해놓은 듯한 네. 이렇게 네. 많은 꽃들이 모여 있고 또 색깔도 되게 예쁘고
2: 그러네요. 정말 예쁘죠.
3: 그러니까 아, 이럴 때 진짜 계절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 뜨거운 여름은 아니지만 이때 또 꽃을 또 즐길 수

0: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1: 축제 너무 많아요. 꽃 축제가 그래서 장미꽃 축제부터 해서 네. 튜울립 뭐 엄청 많아요. 야,
0: 며칠 후면 또 월드컵 축제가 또
1: 맞습니다.
0: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 월드컵, 저도요, 저도요.
3: 그쵸, 말리지 마세요. 축제.
0: 말리지 마세요.
3: 알겠습니다.
0: 열심히 응원할 거니까.
3: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재미로 해보는 심리 테스트니까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꽃송이가.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제 본능이 튀어나올 때는 문장에 설레는 것 같아요. 저를 딱 깨우는 혹은 굉장히 영감을 주는 혹은 되게 설레게 하는 문장을 보면 제가 온몸의 감각이 확 도달하면서 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더 들게 해서 저를 더 살아있게 하는 것 같아요. 까미의 책 나온 것 중에 노동이 없는 삶은 삶을 부패시키는데 대신에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한다라는 문장이 지금 이제 제가 엄마이자 사람으로서 일을 해나가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그냥 하지 않고 나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았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힘을 내고 있죠.
2: 제가 디자인과라서 과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밤을 자주 새는데 밤을 새면서 과제를 막 하다가 좀 제가 하는 게 좀 안 풀릴 때 그럴 때 제 본능이 제일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3: 어떤 식으로?
2: 화도 많이 나고 사실 제 자신한테 왜 안 되지? 자책도 와.

0: 많이 하고 자책을 막 하다가 화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잘 풀리면 그래 뭐 결국엔 잘 됐네 라는 생각도 들고 뭐 또 안 풀리면 뭐 다음 주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 본능이 튀어나왔을 때 어쨌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시너지도 되고 저한테 위로도 되고 약간 보상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1: 젊은 그 애들이 내 버릇이 없어요. 특히 청춘남녀들이 옛날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좀 표현, 애정 표현 이런 걸 너무 강해하든 좀 보기 그러더라고. 근데 말을 하고 싶은데 잘하면 복면당하잖아요. 그런 게 많이 느꼈다고. 그때는 그냥 확 뭘 하고 싶어. 그때 본능으로는 어른에서 본능이 확 나와요. 태어나와요. 그때는
2: 만약에
1: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 같으면 그냥 혼내지. 절대 그러지 마라.
3: 내가 50대에 내가 이제 늦게 그때부터 예술적인 거 모든 감각적인 거 문화적인 게 본능적으로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TV에 미술 전시를 하는 걸 본다거나 그럴 적에 굉장히 부러웠어. 언제나 나는 저렇게 여유롭게 저기들 가서 관람을 하나. 그러다가 50대에 내가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 좋아하는 거를 가서 나도 관람하고 느끼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70이 넘었도록 여기 인사동에 나와서 내 속에 있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규방 공예를 접하다가 내 작품을 만들어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의 보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냥 즐겁습니다.
4: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돼지의 수다방 오늘 수다 주제. 내 안에 본능이 튀어나올 때입니다. 참으려고 참으려고 했는데 본능이 빵. 아 요즘 지나가는 학생들만 봐도 아 그냥 라떼는 말이야처럼. 그렇죠. 뭔가 본능. 배우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그런 행동 성향이나 능력을 뜻하는데 물론 태어날 때도 갖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도 그런 본능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5: 맞아요.
4: 오면 씨 어떠세요? 갑자기 본능이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6: 진짜 본능이 막 확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일하면서 가수로서의 어떤 본능 그다음에 이제 DJ를 하면서도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아 내가 이걸 갖고 태어난 거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조금의 재능이 있는데 거기다 만약에 플러스가 됐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근데 가지고 태어난 거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거를 네.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가지고 잠재력 가지고 태어난 거를 이제 지금에 와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떨 때 그런 본능이 딱 느껴집니까?
6: 저는 노래를 그렇게 참 이게 나쁜 습관인데 어떤 TV 녹화 프로그램을 하러 갈 때 노래를 많이 연습을 안 하고 가는 편이에요. 남의 노래는 연습을 좀 하지만
5: 내 노래.
6: 네, 내 노래. 그 이제 그거를 듣기만 하고 가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불렀는지. 그래서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그 소리를 따라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그걸 뿜어내요. 미리 연습을 하면 소리도 닳고 약간 예, 제 소리가 없을 때 그거를
4: 지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6: 네. 맞아요. 귀로 그걸 담아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전주를 들으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소리를 내려고 해요.
5: 그랬는데 그 무대에 서면 나도 모르는 나의 본능이 튀어나오는.
6: 그렇죠.
5: 가수로서의 본능이 튀어나오는.
4: 우리 흔히들 이렇게 좀 이렇게 맛집 갈 때 네. 아 그래 가서 이렇게 잘 먹으려면 먼저 좀 먹어두는 게 좋아. 근데 먼저 좀 먹어요. 먹어두다가 나중에 배가 몰라.
5: 진짜
4: 본게임과 아무것도 못하거든.
5: 본게임은 아무것도 못해.
4: 원면 씨 그 마음 이해됩니다. 전소연 씨는 어떠세요? 본능이 갑자기 확 튀어오를 때.
5: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저도 모르게 본능이 튀어나오는데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해요.
4: 무슨 진행?
5: 아니 그냥 꼭 뭐든지 이렇게 뭔가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저 함께 모였는데 이렇게 좀 즐거운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버스나 이런 데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고 거기 계신 분들과 함께 미어놓으려고 하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이제 처음으로 정말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무슨 그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여행들 있잖아요.
4: 패키지 여행.
5: 네, 패키지 여행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보통 가이드 분들이 이제 막 소개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는데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 들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위어드 월드로 만들었던 뭐 이렇게 자꾸 진행하는 그런 저도 모르게 본능이 튀어나와서
4: 맞아요.
5: 아 진짜 괴로워요. 답답하고 막 어떨 때 미안하기도 하고.
4: 근데 그 본능은 저는 그 라디오 진행에 대한 본능은 원래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노래 선물을 진행을 하면서 좀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귀가

0: 그렇죠.
1: 다른 사람이 할 때마다.
2: 오, 맞아요, 맞아요.
1: 원미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 이게 진행자가 해야 될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함께 그럼요. 느낄 수 있는 거를 진행을 하는 게 진짜 진정한 진행자구나. 그리고서 전국 노래자랑을 봤는데 송혜 선생님께서 이야.
0: 정말
1: 진짜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던 이유가 저거구나 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진짜.
1: 이게 이제 본능도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누군가가 야 원래야 너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서 누군가에게 그러지 마라 막 그러지 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반성도 하고 네. 또 본능에 대해서 또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앙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200%.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그룹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내 안에 본능이 튀어나올 때입니다. 본능이. 내가 했더라면. 야, 저 아니 아우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해야 되는데.
1: 축구. 축구.
0: 근데 축구는.
1: 야구 막 이런 거.
0: 축구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근데 약간 위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훈수인 것 같아요. 훈수.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럴 때 빈틈이 보이는데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보이잖아 그게.
1: 그렇죠. 하는 나는 아닌데.
0: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아, 그리고 또 그런 본능이 있어요. 얘는 나보다 낫구나. 그런 게 있어요. 딱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본능 아닌 본능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을 좀 알려줘가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 마음도 있는데 딱 봤을 때
1: 강한 자, 강한
0: 진짜 잘한다.
1: 맞아요.
0: 깜짝 놀라요. 어떠세요, 원면 씨? 아 진짜

0: 나보다 잘하는구나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본능을 느끼는 거잖아요.
1: 네, 그럼요.
0: 아, 저 친구 노래 진짜 잘하네. 네. 나보다 훨씬 이쁘네. 이런 본능.
1: 너무 많이 느끼죠. 네.
2: 저는
1: 난 노래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네. 제가 꼽는 몇 분이 있어요. 아. 여자 가수분 중에. 아,
0: 어떤 분이나요?
1: 거미요.
0: 아, 거미? 아.
1: 네.
0: 아.
1: 다른 분은 그렇게 뭐 다 잘하죠. 다 잘하는데 그렇게 부럽질 않아요. 근데 거미가 갖고 있는 감성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 표현이 그렇게 저는 갖고 있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저는 흉내 낼 수 없는 그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거미를 저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2: 그러면 네. 선배님 다시 태어나면 네. 그런 목소리 지금의
1: 아니 다시 태어나면 저는 제 목소리를 나오고요.
2: 알겠습니다.
1: 그냥 부러운 것뿐이지 네. 네. 거미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고요.
0: 거미로?
1: 아니 가서 거미로.
3: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2: 팝칭류 거미 아닙니다.
1: 네. 근데 진짜 너무 그 표현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 어떻게 저런 음색이 나올 수 있지 이런 거. 내가 그러니까
0: 나보다 더 실력 있다는 사람 봤을 때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본능의 느낌인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0: 어, 졌다.
2: 진짜 딱 그 본능 느끼는 딱 하나 있었어요.
0: 어떤 거
2: 우리 프로에서. 아,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연예인분들과 인터뷰하고 방송하고 막 해봤지만 네. 어우 이분이 진짜 나보다 강한데 한 딱 한 명 있었어요.
0: 어떤 분이요?
2: 원묘 선배님.
0: 원묘 선배님?
1: 진짜요?
2: 어, 진짜. 와 진짜 감정에 가벼워서 아, 진짜 그래? 많은 분들과 함께 네. 이 월요일 코너를 진행했는데 아, 네. 오신 분들한테가 제가 밀려본 적이 없는데 아, 선배님한테는 살짝 밀 때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본능이 알더라고.
1: 아마 그건 경험 수치일 거예요. 제가 이제 전수혜 씨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아서
2: 아, 정말 멋있다.
0: 근데 이 본능 중에 또 이런 본능도 있어요. 강요.
2: 강요?
0: 강요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뭔가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대에 섰을 때 보람 말고 돈을 위해서 그냥 가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 아, 돈
0: 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빨리 이렇게 가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노래도 잘해야 되고 무대 위에서도 뭔가 기쁨도 느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돈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보람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무대 쓰고 연습을 해야지 더 나아지는데 그냥 돈 때문에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냥 그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2: 아 그렇게 해서
0: 저 친구랑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2: 아 잘 되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어떤 그런 본능?
0: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감정에 대한 것을 자꾸 강요하는.
2: 아 내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0: 그런 것도 하나의 본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해 이게 정답인데 왜 이 친구는 정답이 아닌 길로 갈까 해서 정답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예전에는 같았으면 좀 더 강요를 했을 텐데 이제는 그래 알았어 네 말이 정답이야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본능이다라는 거.
2: 그리고 사실 본능은요 또 그럴 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위급할 때. 위급할 때. 사실 제가 기억나요. 주택에 살 때 저희가 자고 있는데 불이 났나 봐요. 갑자기 문이 막 두드리면서 불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약간 느긋한 성격인데 진짜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저의 본능이 진짜 10초도 안 돼서 옷을 확 입고 그중에 제가 뭘 들었게요. 비상금을 챙겨서 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이야 그러면서 제 동생까지 깨워서 제가 그 나가는 그 시간이 정말 2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살아야겠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1: 얼마 전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래갖고 새벽에 이제 다들 나온 거예요. 근데 다들 있던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설마 하면서 이거 누가 잘못 누른 거죠? 새 집 아줌마들이 나와갖고 집에 있던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 집에서 잘못 누르셨나요? 다들 설마 불이 났겠어 이래가지고
0: 근데 그런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럼 위급한 상태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 옷 갈아입는 친구들이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0: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2: 그거는
0: 막 또 챙겨야 되고 뭐.
2: 진짜 위급한 상황을 못 견뎌봤던 사람인 거예요.
1: 맞아요. 근데
0: 먹는 본능도 있습니다. 먹는 본능.
2: 먹는 본능.
0: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가끔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만두집 있는데 김이 뭐라
1: 못 참아.
0: 뭐라 근데 김이 그냥 송송송 나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면 와
1: 맞아 맞아
0: 보고 지나갔거든요. 한 3분 정도
2: 다시가
0: 한 봉을 사야겠다. 왕만도 한 봉지 주세요.
2: 왕만. 근데 요즘에는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는요. 네. 계좌도 입금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되게 번거로.
0: 그리고 또 그 안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0: 아저씨 몇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뭐 이렇게 잔을 맞대면서 네. 이렇게 근데 아 저기 추천해. 어? 제자리 끼고 싶은데 막 이런 본능 있잖아요.
1: 못 찾는 건 붕어빵.
0: 붕어빵.
1: 아, 붕어빵은 아, 구워서 진짜? 봉투에 들어가는 순간 그 눅눅해져.
2: 어 맞아요.
1: 바로 바로 그냥 거기 약간 먹으면서 길거리 가야 되는 거예요.
2: 바삭할 때.
0: 오미연 씨는 붕어빵 머리부터 드세요? 꼬리부터 드세요?
1: 저는요 머리부터 먹어요.
0: 머리.
1: 네.
0: 아, 전 꼬리.
2: 저는 머리.
0: 바삭바삭하니까.
2: 아, 그 뭐 있어요? 그 머리부터 먹고 중간부터 먹고 끝에부터 먹는 사람 심리가 있던데.
0: 아까 원면 씨 얘기처럼 네. 봉지에 들어가는 순간 눅눅해지듯이 머리 먹다 보면 꼬리가 눅눅해지거든.
1: 그것도 있어.
2: 그래서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0: 바삭은 먼저 꼬리로 느끼고 그다음에.
2: 아 꼬리로.
1: 네. 어,
2: 아 맞네.
1: 마지막에 마무리를.
2: 아,
0: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맞네요. 너무 좀 약간.
2: 붕어빵 전문가 같아요.
1: 아, 그렇게 디테일한 줄 몰랐어요.
2: 그러니까요.
0: 이런 디테일.
2: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삭함은 항상 그 꼬리에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0: 디테일함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TV 방송을 할 때는 그러니까 표정으로 이렇게 뭔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됐는데 라디오는 뭐든지 다 말로 풀어서 가야 되니까.
2: 아, 맞아요.
0: 그 사상 설명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우는 본능이 아닌가. 아, 근데 우리가 참. 그 본능에 이게 좀 욱하는 본능. 아 이래서는 안 되는 데서 욱하는 본능 있잖아요. 아.
2: 아까 운전할 때 너무 그 안 좋은 본능 튀어나오신 분들 많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2: 아니 조금 좀 양보해주면 어때서 분명히 그 진짜 이 깜빡이 신호등을 켜고 그러고 들어가는데도 뒤에서 소 막 난리를 치면서 조금 그러면 막아갖고 막 지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1: 무섭죠.
2: 그럴 때 막 그 이상한 본능들 튀어나오신 분들 옆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0: 조금만 참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또 선을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 아무튼 우리가 본능도 긍정적인 본능을 어떤 게 있을까. 이번 달 6월에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고 좋은 본능은 몇 가지 나쁜 본능은 몇 가지 나쁜 본능은 우리가 좀 멀리 해야겠다.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것도 올 6월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은 본능이 튀어날 때, 내 안에 본능이 튀어날 때라는 주제로 수다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2: 네.
0: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2: 건강하세요.
0: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강승윤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본능적으로.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방금 들으신 곡 롤러코스터의 숨길 수 없어요 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샤바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 산후조리원 4개 기관이 협력해서 합리적인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표준 이용요금은 2주를 기준으로 390만 원이고

있고요. 서울시가 140만 원을 지원해 일반 산모의 부담액은 250만 원이 됩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지원하고요. 다자녀, 다태아 등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서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4개 기관은 도봉구의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양천구의 펠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의 르베르소 산후조리원, 그리고 강동구의 퍼스트 스마일 산후조리원입니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서울시 건강관리과 2133-9486 2133국에 9486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러브홀릭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놀러와.

러브홀릭의 놀러와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또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에 별칭을 공모한다는 내용과 울산시가 장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가동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동료 성악 지도하고 있는 문혜숙이라고 합니다. 가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도 있었고요. 뭐 지체장애라던가 그런 친구들 가끔씩 이제 배울 수 있게 됐는데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제가 불러줘서 외우게 하면 되는데 이탈리아 가곡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마디마디 다 불러서 이 친구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볼 수 없지만 얘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귀가 발달돼 있고 음감이 더 좋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뭔가 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때 가장 자부심이 생기냐면요, 악보를 보고 말로 설명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더 뛰어난 상상력, 그래서 표현력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가르치면서도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놀랄 때도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은 제가 그 친구들 그냥 속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그 친구한테 맞춰서 그리고 딱 눈을 바라보고 입 모양을 잘 보게 하고 이렇게 아이들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장애에 대한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스위미입니다.

0: help.
1: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제도가 어떤 건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2: 네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요. 이제 일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1: 네.
2: 네.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 제7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0: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그 작업 능력 평가를 거쳐서 뭐 특정 장애인의 작업 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적용 제외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이 제도는 1988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만들었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고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비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적용 대상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사실상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1: 예.
0: 고용 기회 확대보다는 이것이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네. 얼마나 많은 분이 또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네. 최근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약 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가율도 매우 높습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인가율이 무려 9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죠.
1: 그렇네요.
0: 네네. 그 임금 수준은 더 심각한데요. 그 적용 제외 인가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4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금년에 우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한사람은 한 21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1: 예.
0: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설마다 그 생산품이라든지 뭐 매출 또 지원 수준 또 이용자의 그 장애 정도는 다른데요.
1: 네.
0: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의 대가가 아주 낮게 이렇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로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나 또는 뭐 일부 그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둘러싼 입법 움직임이 올해 특히 활발하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논의 속도가 확실히 좀 빨라졌는데요. 22대 국회에서만 적용 제외 그 조항을 최저임금법에서 삭제하자는 그런 그 개정안이 다섯 차례나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1: 아.
0: 네, 특히 그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폐지 요구가 크게 확산됐습니다. 네, 이제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또 노동인권 단체가 그 폐지를 요구했다면
1: 네.
0: 최근에는 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까지 우리가 먼저 폐지를 요구하자 이렇게 나섰다는 점입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이 제도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다만 이제 폐지 이후에 지원 방식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인 개인에게 소득을 또 보전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1: 예.
0: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법 논의는 폐지 여부를 넘어서 폐지 이후에 재정 지원과 또 이 전환 대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을까요?
0: 네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근거는 차별의 문제인 것이죠.
1: 아.
0: 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1: 그렇죠.
0: 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역시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에서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최저임금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1: 네.
0: 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뭐 포장을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인가공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훈련이나 활동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바로 이게 이제 노동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작업 능력 평가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현재 평가는 주로 이 생산 속도 또 생산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 네.
0: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그 비장애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의 노동은요, 그 속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죠. 그래서 노동 참여의 의미라든지 직업적 성장, 또 뭐 사회적 관계, 자립 가능성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
1: 네. 자, 반대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은 어떤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0: 네. 신중론의 핵심은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이제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고, 생산성과 수익성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1: 네.
0: 장애인의 그 직업 훈련과 사회 참여, 또 일상생활 지원, 이런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런 시설은 이미 좀 낮은 그 수익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모든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그 시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1: 그럴 수 있죠.
0: 예, 예. 그래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신규 채용을 줄인다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 아하.
0: 예. 그래서 이제 신중론자들은 폐지 방향 자체보다 폐지 과정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1: 예. 그렇다면 그 폐지로 간다고 할 때 함께 네. 갖춰야 할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0: 네네.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 네.
0: 우선은 이제 그, 단계적인 폐지,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과연 이제 언제까지 또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적용 제외 인원을 줄여갈지 이걸 분명히 해야겠죠.
1: 네.
0: 한꺼번에 없애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시설 유형과 장애인 노동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보충급여인데요. 보충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과 이런 시설에서 실제 지급 가능한 그런 임금 사이의 그 차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1: 네네.
0: 네, 이때 이제 보충급여가 시설의 운영비로만 흡수되지 않고 장애인 개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해야겠죠.
1: 네.
0: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복지급여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임금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그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연금이 줄어들면 일을 해도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빈곤의 덫을 피하기 위한 소득 공제나 급여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직업재활 시설 지원도 꼭 필요하죠. 네, 생산품 판로를 확대한다든지 공공 구매를 강화한다든지 뭐 경영 컨설팅 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임금 문제를 시설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0: 네. 해외 사례는 이제 나라별로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큰 흐름은 있죠.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예외로 오래 묶어두기보다는 좀 예외를 줄이고 임금 보전, 또 고용 지원, 그리고 또 일반 노동 시장의 전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1: 네.
0: 이제 영국 같은 곳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방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고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제 보호작업장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사회보장과 전환 지원을 함께 운영합니다.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요, 감액 임금 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시사점이 분명한데 예외는 줄여가되 전환 과정의 안전망은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자, 끝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0: 네네. 결국 이 문제는 그 장애인의 노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이제 연결되는데요.
1: 네.
0: 생산성이 낮으니까 임금도 낮아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도 노동의 주체고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네.
0: 물론 이제 현장의 우려도 현실인데요. 충분한 지원 없이 이런 적용 제외 제도만 없애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운영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일부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폐지 선언이 아니고요. 뭐 단계적 폐지, 보충급여, 뭐 시설 지원, 복지급여 조정, 또 일반 노동시장의 전환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쟁점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이제 폐지냐 유지냐 양자 태결보다는요. 장애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현장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환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988년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이 제도를 풀어가는 그런 열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UP의 노래 이어드리죠. 바다.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이 정신장애인의 회복 경험과 당사자 중심 실천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일상적 회복지원망 모형 개발 사업 2년차 성과 공유회를 엽니다. 정신장애인의 고립과 단절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와 지지체계를 형성하게 돕는 사업으로 2년차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면서 내면에 잠재된 패턴과 억압의 기제를 찾아 해소해 자신을 신뢰하고 이끌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 10명입니다. 평택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여성발달장애인 풋살팀을 창단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발달장애 선수를 구성됐으며 이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풋살 훈련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훈련을 거쳐 다른 참여팀과의 경기와 대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자 별칭을 공모합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에 의심되거나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정보 제공,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조기 개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센터 역할과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담은 별칭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코스콤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IT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총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28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울산시가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복지와 교육, 의료기관이 분리돼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발달장애인 중심 체계에 장애아동 지원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복지부 통합지원사업 첫 사례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김포장애인복지관의 성과공유회네요.
3: 네, 경기도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이 일상적 회복지원망 모형 개발 사업의 2년차 성과를 남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2: 예, 일상적 회복지원망 모형 개발 사업. 좀 어려운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3: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이어주는 관계망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회복이라는 게 병원 치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과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 일상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기회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이름도 일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1년차와 2년차로 나눠서 각각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3: 첫 해인 1년차에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그런 공적인 관계망을 만들고 또 서로 긍정적으로 주고받는 경험을 쌓는 데 중점을 뒀고요. 올해 2년차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주 모임과 서로 돕는 활동을 넓혔다. 또 특히 이웃온이라는 거점 공간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사회 참여로 이어지도록 한 게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2: 그렇군요.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3: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회복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례 공유가 있습니다. 2년차 핵심 사업인 마음톡 연구소에서 참여자들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공동 연구자로 함께해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 회복의 지도와 결과물도 전시가 됩니다. 지역 전문가 재언도 들을 수가 있고요. 지역 주민이든 관계기관, 뭐 종사자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0: 하도록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은 집단 동료 상담 과정에 참여할 참가자 모집 소식이네요.
0: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같은 장애를 경험한 동료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또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1: 그러면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이 그 기초과정이네요.
0: 그렇습니다. 동료 상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 과정인데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의 패턴이라든지 눌러왔던 감정을 찾아서 풀어내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이끌 힘을 키우도록 함께 프로그램이 짜여졌습니다.
1: 예, 그 집단 동료 상담의 효과도 궁금합니다.
0: 동료 상담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조언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가 함께 공감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자가 스스로 힘을 되찾는 데 효과가 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신청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모집 인원은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 10분이고요.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 동안 합숙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 12일까지인데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두르셔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0: 문화날개센터 전화 02-816-3644 내선 1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평택에서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이 창단했다고요?
0: 네,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여성발달장애인 풋살팀을 만들었습니다. 팀 이름이 팀 에바다인데요.
1: 아.
0: 최근 용인 기흥 레스피아 축구장에서 열린 창단식에서 참가하면서 공식 활동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 예, 사실 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풋살팀을 창단한 것도 새로운데 여성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됐다는 거 이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0: 그렇죠. 여성 발달장애인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기회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팀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을 선수들로 꾸려졌습니다. 나이도 세대도 다른 분들이 한 팀으로 모여서 공을 찬다는 것 그 자체로 참 의미가 짙습니다.
1: 네. 그러면 앞으로 뭐 훈련도 하고 또 경기도 나가게 되겠네요.
0: 그래야죠. 복지관에서 앞으로 풋살 훈련과 교류 활동들을 꾸준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창단식도 수도권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6팀이 같이 이렇게 We Play Cup이라는 프로젝트의 하나였다고 하거든요.
1: 아.
0: 선수들이 훈련을 거쳐서 다른 팀들과 경기도 하고 대회도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뭐 요즘 여자 축구라든가 여자 풋살팀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그 다른 복지관에서도 한번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운동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래와 어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을 얻는 게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1: 네.
0: 이번 평택 에바다 복지관의 시도가 좋은 본무기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팀들이 계속 창단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의 별칭을 공모하고 있다고요?
0: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어울리는 친근한 별칭을 지어달라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공식 이름이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누구나 쉽고 따뜻하게 부를 이름을 찾는 그런 취지입니다.
1: 예, 그러면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는 곳인지요?
0: 발달이 좀 늦거나 좀 걱정이 된 분들, 또 장애아이와 그 가족을 돕는 곳입니다. 아이 상태를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아이마다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워주는 곳인데요. 특히 장애는 좀 일찍 조기에 발견할수록 도움이 크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다 보니까 조기 개입 서비스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1: 네, 공모를 하는 이유와 공모 내용도 알려주셔야죠.
0: 아이와 가족이 센터를 처음 찾았을 때부터 편안하게 느끼도록 또 이름부터 친근하게 바꿔보자는 게 큰 이유입니다. 공모 내용은 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쉽고 다정하게 담은 별칭을 제안하는 건데요. 시상도 좀 푸짐합니다. 최우수상 한 분께는 50만 원, 우수상 두 분께는 각각 25만 원, 장려상 세 분께는 각각 1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진짜 센터 역할에 딱 맞는 좋은 별칭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0: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한 사람당 한 작품을 낼 수가 있어요. 접수는 이달 14일까지인데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0: 어떤 보조 기기를 지원합니까?
1: 손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수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 또 그리고 작은 동작 하나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스위치, 또 개인에게 맞게 기기를 설치하고 맞추어주는 환경 세팅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런 기기들이 값이 좀 비싸서
0: 네.
1: 괜히 마련하기 쉽지 않았는데
0: 그렇죠.
1: 그 부담을 덜어 또 컴퓨터와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도록 돕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전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 모두 8천만 원의 예산으로
0: 예.
1: 약 28분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사업은 부산만이 아니라 서울을 뺀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 지역 신청은 부산 보조기기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0: 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1: 부산에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고요. 나이 제한은 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타상위 가정, 또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여야 하고요. 신청서는 부산보조기기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오는 18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방문우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문의는 전화 001-790-6196으로 하면 됩니다.
0: 네. 자, 울산광역시가 장애인의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고요?
1: 예, 울산시가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이 먼저였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1: 복지와 교육 또 의료가 제각각 따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상담은 이 기관, 치료는 저 기관, 또 교육은 또 다른 곳 이렇게
0: 아이고.
1: 여러 예. 곳을 찾아다녀야 했거든요. 울산 지역의 장애아동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500여 명에 이르는데 그 가족의 발품과 마음고생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0: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1: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장애아동 그리고 장애가 의심이 되는 아이까지 넓혔다는 점이에요.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 양육 지도와 또 가족 상담까지 가족 전체를 같이 챙기고요. 특히 장애는 일찍 아까 말씀 조기 발견할수록 좋잖아요.
0: 그쵸?
1: 그렇다 보니까 예.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과 손을 잡고 조기에 찾아내서 곧바로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 힘을 쏟게 되는 겁니다.
0: 예, 그럼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군요.
1: 그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0: 예.
1: 센터 한 곳에서 교육청과 특수학교 의료돌봄 이런 기관까지 촘촘하게 연결해 주는 거죠. 학교에서 발견한 도움이 복지로 이어지고 또 복지 현장의 사례가 다시 교육과 의료로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0: 네,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뉴스였습니다. 정기고의 노래 이어드리죠. 너를 원해. 1, 2, 3, 4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상법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상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희 같은 일반인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럼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행될 상법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민 4명 중에 1명 꼴인데 뭐 연금이나 펀드까지 따지면 사실상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주식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뭐 경영 구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국 국내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이라는 것이 뭐 회사 오너나 관계자들 그리고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주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법에 해당합니다.
0: 네. 뭐 안 그래도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법들은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요?
1: 근데 우리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 이렇게
0: 네,
1: 부르잖아요.
0: 개미라고 그러죠. 예.
1: 네, 기관과 같은 전문적인 투자 집단이 아니어서 뭐 회사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소액 투자자들, 이런 소액 주주들이 바로 개미들인데요. 네. 근데 이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의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개미 주주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예.
1: 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분명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정작 소액 주주인 나는 뒤통수 맞고 손해를 본다.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법이 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큰 방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주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인데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지금의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정 요소들이 담겨있는 개정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동안 그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요?
1: 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은 누가 합니까? 이른바 임원이라고 칭해지는 이사들이 경영 일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 상법상 이런 이사들은 법적으로 충실 의무라는 것을 부담하는데요. 소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의무인 거죠.
0: 네네.
1: 회사의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뻔히 손해를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0: 그럼요.
1: 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누구의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0: 네.
1: 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회사

0: 주인인 주주에 대해서도 손해를 주지 않도록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런데 지금 개정전의 상법은 그 충실 의무의 대상을 오직 회사, 라고만 정하고 있고 주주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 네.
0: 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를 위한 게 결국 주주를 위한 거 아니야?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논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이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사는 이익을 보지만 주주는 손해 보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도드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재벌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회사의 주인은 본래 주주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결국 회사를 지배하는 오너가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반면 소액 주주한테는 불리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회사를 위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1: 아유,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두 가지 장면 들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첫 번째가 이른바 쪼개기 상장입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알짜 사업부,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업 같은 걸 따로 떼어낸 다음에
1: 예.
0: 이거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따로 증시에 상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1: 아,
0: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 회사의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 회사의 주식을 큰맘 먹고 매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자, 지금부터 배터리 사업은 따로 분할을 해서 회사를 따로 차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걸 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 아이고,
0: 되겠습니까?
1: 예.
0: 배터리 분야 때문에 오르고 있던 이 회사의 주식이 미래가 그냥 사라지면서 뚝 떨어져
1: 뒤통수
0: 버리는
1: 맞는 거죠.
0: 거죠.
1: 예.
0: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소액 주주들은 이런 회사의 결정에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1: 아하.
0: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속으로 막 욕만 하는 거죠. 네.
1: 네.
0: 근데 둘째는 불공정한 합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 그룹 안에 회사가 두개 있다고 해볼게요.
1: 네.
0: 근데 법률상 이게 회사를 쪼개는 것도 가능하지만 합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렇게 서로 다른 회사 두 개를 합치는 거를 우리가 합병이라고 합니다.
1: 합병, 예.
0: 그런데 회사를 합병하려면 결국 주식을 통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문제는 이두 회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에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맞춰서 양쪽의 주주가 서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꼼수가 등장합니다. 두 회사를 합칠 때 오너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특히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매겨버리는 거죠.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 회사의 주주들은 자기 주식의 값어치가 정상보다 훨씬 헐값으로 매겨지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두 사례 모두가 실제로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라는 거는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
1: 예.
0: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 우리 국내 기업들에서 크고 작은 회사 가릴 것 없이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한국 시장은 정말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시장이다. 위험하니까 쳐다도 보지 마라 하면서 우리
1: 예.
0: 증시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었던 거죠.
1: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된 거군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뭡니까?
0: 일단 상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5년 7월 22일에 개정 상법이 공포가 되면서
1: 네.
0: 즉각 바뀐 부분이 있었고 또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규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바뀐 부분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핵심은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이 딱한 줄인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던 문구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1: 아하,
0: 바꿨습니다.
1: 예.
0: 그럼 뭐세 글자 더 들어간 것 말고 큰 변화도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의 근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1: 예.
0: 그냥 기업이 존립하는 배경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의 밑바탕이라고 보면 되고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1: 네.
0: 법에 딱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업의 경영과 주주를 대하는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변화이고, 이사가 회사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때 이게 소액 주주한테도 공평할까? 라는 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1: 예.
0: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불공정한 합병 비율 같은 걸로 소액 주주가 손해를 보면 주주가 이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1: 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변화일 수밖에 없겠네요. 결정 하나하나.

0: 또 소송을 당할까 봐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1: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재계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우려고 또 반대 논거이기도 합니다.
0: 네네.
1: 기업들은 주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정마다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떡하냐. 심하면 뭐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사들이 겁이 나서 결국 뭐 과감한 투자라든지 결정을 못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네. 경영이 위축되면서 주주들도 결국에는 같이 손해를 본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 지적 자체가 또 완전히 틀린 지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의인데요. 네. 이사가 사익을 챙긴 게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안전장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의 문제인데 주주는 보호하고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0: 아유, 그렇겠네요. 또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까?
1: 네, 앞으로 시행될 개정상법 중에서도 중요한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0: 예.
1: 우선 오는 7월에는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로 독립이사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게 원래 사회이사라고 하던 것을 독립이사로 바꾼 건데요.
0: 예.
1: 회사 경영진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을 감시하는 이사입니다.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독립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주도록 의무화하고요.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큰 기업들은 원래대로 과반수를 채우도록 강제를 합니다.
0: 네.
1: 다음으로 올 가을인 9월부터는 집중투표제가 강화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주는 이사를 선임할 때 원래 한 주당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사실 싹쓸이해서 다 선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이사를 한꺼번에 뽑는 경우에는 표를 싹 모아서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집중투표제라고 합니다.
0: 네.
1: 근데 보통은 회사에서 이걸 다 못하게 막아두거든요.
0: 예.
1: 근데 앞으로는 자산 2조 원이 넘는 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에게는 내 의결권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생긴 거죠. 또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장회사들의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특히 덩치가 큰 대규모 상장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총회장에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0: 예.
1: 이런 변화 이외에도 아마도 앞으로 상법에 큰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변화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바꿔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일단 지금까지의 변화들은 소액주주를 회사의 진짜 주인으로 대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활동하고 주주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하면서 국내 기업 환경과 주식시장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이런 논의를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풀어나는 방송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환이 부르는 화려하지 않은 고백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조성, 반칙과 특권, 불공정 등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 구축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의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에 부동산 세제 문제를 정리하고 공급 확대 정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것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세력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투표를 못할 수가 있는지의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존경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정조사를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국조위원장을 맡을 것을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투표용지 공급을 맡았던 인쇄업체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환 당국이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국제담당 국장들은 오늘 오전 11시 45분 공동명의로 언론에 강력한 구두 개입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오늘 낮 12시 북한 국빈 방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강원도와 영남지방에 5에서 10mm, 충북 북부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마 베이비붐 세대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는 바보 상자다. 네, TV는 책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신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냥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제가 방송이라 사는 말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꼭 교육방송이 아니더라도 TV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얼마든지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게 해주고 책으로 볼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성인 독서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독서 행태가 읽기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 소비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서하면은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였지만 지금은 북 리뷰 동영상을 본다든지 AI가 요약하는 걸 본다든지 다양한 독서의 형태가 책 읽기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V가 바보 상자라고 하는 세태 속에서도 TV가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독서도 접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우리 삶에 큰 양식이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New Bravo My Life.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욱 교수의 라디오 사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위험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디지털 문해력 평균은 외로움과 고립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높았습니다. 연령이 낮고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점수가 높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부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1인 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현장 실습 훈련 참여자가 가장 높았고 공익활동 참여자는 가장 낮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첨단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운전자이고 사선이탈, 전방충돌 경고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등이 포함됩니다. 대전시는 총 4억 1천만 원을 투입해 668대를 지원하고 차량 한 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만족도 조사와 효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정책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 탈수와 과도한 냉방이 급성 심근경색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름철 심근경색 환자는 50만여 명으로 겨울철보다 1만 3천 명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남성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 혈액 점도가 높아지거나 실내외 온도 차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 혈전이 생겨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증상 발생 시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텐데요. 작가 박창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단순하게 사는 게 곧 즐거운 인생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2: 네. 네네. 노년층 중엔 이 입버릇처럼 이런 푸념하는 분들 좀 많습니다.
1: 네.
2: 자식들이 신경 쓰여 머리가 복잡하다.
1: 네.
2: 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재미없고 힘만 든다. 그런 거 하면 몸이 아파서 걱정이다.
1: 네.
2: 노년기에 무언가를 걱정하고 그 걱정거리 속에 빠져들어 그걸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애쓰기에는요,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네.
2: 그래서 노년기에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사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1: 네, 네.
2: 오죽하면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겠습니까?
1: 아, 요즘 금값 비싼데 네.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다.
2: 네. 온갖 걱정, 고민 다 버리고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단순하게 사는 게 곧 즐거운 인생입니다. 라는 네. 주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니 벌써 6월이네 이럴 정도로 나이 들면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좋을 만큼 나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올 초에 출간된 책 중에 91세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가 펴낸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 네네.
2: 이 책에서 저자는 행복하고 유쾌한 100세 인생의 비결을 50 이후의 단순함이라고 말하거든요.
1: 네.
2: 단순함이야말로 삶의 불안을 덜어내는 가장 확실한 지혜라고 합니다.
1: 네.
2: 이근우 박사는 50 이후 몸보다 먼저 늙어가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풀어냈는데요.
1: 네, 네.
2: 무엇보다도 저자는 눈과 귀에 중증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펴냈다고 해요.
1: 네네.
2: 20여 년 전에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얼마 전부터는 오른쪽 눈도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네네.
2: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책 집필이 가능했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하거든요.
1: 네.
2: 이근우 박사는 먼저 출판사에서 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술하고요.
1: 네.
2: 그 구술을 사회복지사가 타이핑한 후 그걸 다시 또 저자한테 들려주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원고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1: 오, 네네.
2: 그러니 이 책이 전하는 노년기 삶의 지혜가 더없이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1: 네.
2: 저자는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 후반부인 50 이후에는 일단 복잡함을 덜어내고
1: 네.
2: 마음을 단순하게 정돈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1: 네.
2: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1: 네.
2: 마음을 덜어낼수록 본질은 또렷해지고 욕심을 줄일수록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1: 네, 네.
2: 그리고 단순한 태도가 있어야만 감정도 관계도 미래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1: 정말 진솔하게 느껴지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고정으로 출연하셨었거든요.
2: 네.
1: 네, 그래서 신뢰가 아주 정말 두터운 분이신데 아무튼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요. 노년이 되면 이제는 다 내려놓는 게 맞겠죠. 행복은 마음의 평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 그렇습니다. 이근우 박사가 전하는 단순하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1: 네.
2: 바로 이런 것입니다.
1: 네.
2: 첫째,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입니다.
1: 아.
2: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된 걱정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 또 자식들 사는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1: 네, 네.
2: 건강의 경우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신체 쇠약인데요.
1: 네.
2: 이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전에 건강한 나로 돌아가길 소망한들 사실 실현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네.
2: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맞겠죠.
1: 네, 네.
2: 그리고 나이 3, 40세가 넘은 자식들 걱정은요. 아무리 해도 의미 없어요.
1: 네.
2: 관여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1: 네, 네.
2: 죽음 또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소리 없는 그림자입니다.
1: 네.
2: 내가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한 들 아무 소용이 없죠.
1: 네.
2: 이근우 박사는 나이가 들었다고 넉넉히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네.
2: 그야말로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한 정답 같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1: 네네. 아까 우리 박창수 작가께서 지금이 가장 비싼 금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그게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노년계는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네.
2: 둘째, 돈 욕심 내지 말자입니다.
1: 이거 어렵죠.
2: 주식이나 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돈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또 괴로워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1: 네네.
2: 올해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 노년층도 이른바 이 개미군단으로 불리는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2: 실제로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옆자리에서 주식 관련 대화를 나눈 소리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1: 네.
2: 누군가 단기간에 돈 잃었다고 한탄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거 다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1: 네, 네.
2: 젊은 세대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위로냐 염려도 해줄 수 있지만요. 노년층의 그런 모습은 그저 욕심이 과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1: 네.
2: 시쳇말로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좋은 일만 할 자신 있으면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2: 하지만 그게 쉽진 않은 게 현실입니다.
1: 네, 노년계는 욕심, 특히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2: 셋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하자입니다.
1: 네.
2: 나이 들면 누구나 하는 말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러죠.
1: 네, 네.
2: 어느새 6월이잖아요.
1: 네.
2: 올해도 어느새 반년이 다 지나간 셈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1: 네, 네.
2: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얘기거든요.
1: 네.
2: 이근우 박사는 책에서 좋든 나쁘든 나에게 닥친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했습니다.
1: 네.
2: 또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1: 네.
2: 지금에 집중하다 보면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고도 했습니다.
1: 네네.
2: 여행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소일거리를 하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겐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껏 집중하며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1: 네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후회가 없는 인생을 만들고 내일 또한 행복으로 이어지게 만들겠죠.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근우 박사가 전하는 인생 지혜처럼 욕심이나 걱정을 훌훌 털고 단순하게 노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1: 네네.
2: 먼저 72세 여성입니다.
1: 네.
2: 이분은 취미생활 한두 가지 즐기면서 하루 한두 시간은 가까이 사는 손주들 챙겨주면 그야말로 뭐 가볍게 사는 분인데요.
1: 네.
2: 그런데 5월 초에 사위가 어머님 재미삼아 주식 조금만 해보세요 하더랍니다.
1: 네.
2: 그때는 한기로 흘려들었는데 며칠 후 주변에서 누가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1: 네.
2: 처음엔 겁이 나서 다섯 주만 샀는데 일주일 만에 차익이 80만 원이나 됐답니다.
1: 오.
2: 그래서 바로 팔고 손주 셋에게 용돈을 줬대요.
1: 네.
2: 그러고 나니 이제 왠지 뿌듯한 겁니다.
1: 네.
2: 그래서 다시 오름세인 주식을 10주를 또 샀대요.
1: 네.
2: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튿날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 네, 네.
2: 날마다 얼마 오르고 얼마 내려갔는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시세가 내려갈 때는 속이 무척 상했대요.
1: 네, 네.
2: 주식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돼서 내가 왜 걱정을 사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1: 네, 네.
2: 그래서 결국 손해가 100여만 원 정도 났을 때 정리를 했다고 해요.
1: 아.
2: 그리고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요.
1: 네, 네.
2: 돈 욕심 안 부리니 마음이 예전처럼 편하다고 했어요.
1: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면은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노년계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돈 욕심은 멀리할수록 좋겠죠.
2: 그렇습니다. 다음은 늦둥이로 낳은 무남 동료인 39세의 딸과 함께 사는 75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1: 네.
2: 이분은 20여 년 전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1: 아, 네.
2: 그래서인지 마음이 조급해져서 딸이 20대 후반이 된 지금부터는 날이면 날마다 이 결혼 타령을 한 겁니다.
1: 네.
2: 사실 대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대화를 자주 나누고 편안한 부녀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1: 네네.
2: 하지만 결혼을 재촉한 이후로 이 사이가 벌어져서 그야말로 남보듯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때문에 딸이 1년 동안 집을 나가서 독립하기도 했답니다.
1: 아.
2: 이분이 마음을 비우고 딸 결혼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은 4년 전부터인데요.
1: 네.
2: 딸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독립을 한 후에도 정신과 병원까지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오.
2: 그제야 딸의 결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1: 네네.
2: 딸의 인생을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1: 네.
2: 지금 딸은 직장 퇴사 후 공부를 더해서 유능한 외국어 강사가 되어서 이 활동 중인데요.
1: 네.
2: 이분은 마음을 비운으로는 우리 딸 박사 강사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1: 네네.
2: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1: 네네. 욕심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 지나친 욕심은 자기 자신을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욕심은 걱정과 고민이 되고 그게 쌓이면 노년기의 건강만 해칠 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단순하게 사는 게 곧 즐거운 인생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고른 노래입니다. 이광조 즐거운 인생.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재미있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의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음질도 좋고 어디에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전시회 선물이 있습니다. 전희수 작가의 최근 작품을 포함해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인 고향에 초대합니다.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안내 문자 확인 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요.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집안을 바로 세우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근본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0: 네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 제3장 독서는 기가지 본이요. 순리는 보가지 본이요.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이치를 따름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근검은 치가지 본이요. 화수는 재가지 본이니라. 근면과 검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이치를 따름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이 본문의 출처는 현재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0: 네네.
1: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네.
1: 본문의 내용은 한 가정을 바로 세우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근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선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말은 공부하고 배우는 것, 즉 교육은 가문을 번성하게 하고 자손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란 뜻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치를 따름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라는 말은 세상의 이치와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집안에 화를 부르지 않고 오래도록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 네네. 자손들이 학문을 익히고 덕을 쌓는 게 가문이 번성하는 첫걸음이고 도덕과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집안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다음 구절입니다. 근면과 검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네, 우선 근면과 검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안정이 없이는 가정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는 생활 태도가 가정을 꾸려가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0: 네.
1: 그리고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아끼고 화합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비로소 집안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평화로워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네.
1: 앞의 내용과 종합해서 보면은요, 이 독서를 이야기한 지식, 그리고 순리는 도덕, 근검은 경제, 그리고 화수는 화합과 관계된 말인데요.
0: 네네.
1: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0: 네네.
1: 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지혜를 넓혀가고 순리로 가족 간의 법도를 지키고 근검으로 집안의 풍요를 만들고 화순함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는 뜻인데요.
0: 네네.
1: 현대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소중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네.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집안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근본이고 가족 간의 화목과 자녀의 순종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집을 일으켜서 도덕으로 지키고 생활 습관으로 다스리고 가족의 화목으로 안정시킨다 하는 가르침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주는 인생조로인데요.
0: 네.
1: 한자씩 보면은 사람인, 날생, 아침조, 이슬로입니다.
0: 네네.
1: 글자 그대로 풀면

0: 가신으로서 흉노의 땅에 가게 되는데요.
1: 네.
0: 그들의 내분에 휘말려서 어쩌다가 포로가 되고 맙니다.
1: 아, 네.
0: 항복을 거부하는 소무에게 당시 흉노족의 우두머리 선우는 숫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대의 귀국을 허락하겠다면서 북해 근방의 한 섬으로 추방을 하는데요.
1: 네, 네.
0: 그곳에서 소무는 들쥐와 풀뿌리로 겨우 연명을 하면서도 조국에 돌아갈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던 어느 날 한나라 명장이었던 이릉이 이 소무를 찾아왔는데요.
1: 네.
0: 이릉은 소무가 떠난 이듬해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전했다가 흉노에게 참패를 당하고 투항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동안의 이릉은 자신의 투항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소무를 찾지 못했는데요. 선우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소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 네.
0: 이때 이릉이 소무를 위로하면서 자네가 이렇게 절조를 지킨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하니 정말 더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가 하면서 말을 전했는데요.
1: 네.
0: 소무가 온갖 고생만 하다가 결국 쓸쓸히 혼자서 죽어갈 것을 염려한 이릉은 소무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끝내 소무는 이릉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1: 네, 네.
0: 소무의 지극한 충절에 감동을 한 이릉도 결국 조용히 이별을 고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1: 네.
0: 그 뒤에 한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제가 특사를 파견했는데
1: 네.
0: 이때 소무는 드디어 19년 만에 풀려나서 고국인 한나라로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1: 아.
0: 오늘날에도 인생조로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하는 뜻으로 삶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 인생조로였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박정원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성독을 해보시죠.
0: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명심보감 입교편 제3장 독선한 기가지 보니요 술리는 보가지 보니요 독선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이치를 따름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큰 검은 치가지 보니요 화수는 제가지 본인이라 근면과 검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1: 네, 명심보감 입교편 3장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이치를 따름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근면과 검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금주에 명구했는데요. 성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명심보감 입교편 제3장 독선언 기가지 보니요 술리는 보가지 보니요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이치를 따름은 집을 보존하는 근본이고 큰 검은 치가지 보니요 화수는 제가지 본인이라 근면과 검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0: 네, 명심보감 입교편 3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서당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중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지는 노래 김수철이에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0: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대중가요 들어있는 그 시대 사회상 그리고 역사 얘기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한국가요해설자협회 박혜상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이벤트의 응원가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었던 응원가가 아닌 응원가가 한 곡이 있었습니다. 박근호 작사, 김재일 작곡, 정수라의 노래죠. 1983년작인데요. 아 대한민국을 준비했습니다.
0: 우리나라는 6월 10일 금요일 11시 체코의 첫 경기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네. 우리 선수단 모두 좋은 컨디션으로 안전하게 잘 싸워주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응원가로도 좋은 아 대한민국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1: 네. 우리는 그 86 아시안게임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제10회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잘했다 그러면서 찬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 우리도 국제종합경기대회 이렇게 잘 치러낼 수 있어 이런 자부심과 용기를 그때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국제종합경기대회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떤 돌발 사안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걸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0: 86 아시안게임 뭐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예행 연습을 한 듯이 2년 후에는 88 서울올림픽을 잘 치러냈지요.
1: 온 국민이 정말 모두가 승리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공을 세운 노래가 바로 정수라 씨의 노래 아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사실을 고백하자면 이 노래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의 주제곡은 아니고요. 응원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중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 대한민국은 건전가요로 태어난 곡입니다.
0: 보통 작품의 주제곡은 그 작품의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데 스포츠 대회도 그러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스포츠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터져나오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동을 계속해서 선물을 해주고요. 물론 저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이건 뭐 국민 결집 효과를 정말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참 많은 효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그 힘이 바로 대회의 주제곡에서 나옵니다.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제곡으로서 대회의 붐을 조성하고 끝나고 나면 또 대중가요로 독립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또 얻으면서 감동과 추억을 계속해서 선사하기 때문이지요.
0: 근데 이제 건전가요는 아무래도 연이 대중가요와 차이가 있고 응원가나 주제곡과도 차이가 있는데 아 대한민국 외에 또 어떤 곡들을 건전가요라고 부르죠?
1: 네. 음악적으로 명백한 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적으로 이렇게 저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보다는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따뜻한 웃음으로 바르게 살고 오가는 인정 속에 이 노래 많이 들으셨잖아요. 시장의 가면이라는 제목인데 혜은이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1957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문화공보처가 기획했었던 노래 중에 날이 샌다 목장에 아침이 온다 청춘 목장. 이건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이게 건전가요로 나왔던 거고요. 저 산 저 멀리 전독에는 소녀의 꿈 역시 건전가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귀전에 많이 앉았던 노래에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것도 건전가요로 발표가 됐습니다. 1976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는데요. 백두산에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나의 조국이란 노래였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대표적인 건전 가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근데 1950년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생각보다 건전 가요 역사가 꽤 오래됐군요. 인기 가수도 많고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건전 가요라는 이름으로 제작되고 불렸던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대개 자신의 음반을 쭉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수록될 한 곡을 선택을 해서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건전 가요도 내가 직접 부르지 뭐. 이래가지고 직접 자신이 불러서 만들어서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0: 그때 이제 의무적으로 한 곡씩 싣게 돼 있었어요.
1: 그랬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가 히트를 했던 경우가 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이게 인순이 씨의 건전 가요로 나왔던 노래인데 히트가 됐어요. 오래전의 노래인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가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윤신의 공부합시다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의 노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빼놓을 수가 없죠.
0: 이 아 대한민국은 노래 제목도 그렇지만은 발표 때부터 아주 밝고 건강한 느낌을 준 노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86 아시안 게임에서 큰 몫을 하게 됐죠.
1: 정말 큰 몫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사장될 뻔한 아슬아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1981년이었어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렸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이거 한 소리 기억나죠? 세울! 이게 이제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선전포고였었습니다. 온 국민이 깜짝 놀랐죠. 그날 밤에 작사자 박건우 선생이 정부로부터 한국의 노래를 주문받았던 겁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정책상 홍보용으로 의뢰한 곡이 아 대한민국이었는데 네. 근데 이 노래가 왜 사장될 뻔했나요?
1: 참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가수 김현준 씨하고 민혜경 씨가 혼성 듀엣으로 한국을 리메이크를 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인데 이게 최고로 히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박건호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건호 선생은 아 그래 아 대한민국까지 한꺼번에 또 몰아가자고 오케이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혜경 씨한테 일본 진출길이 열려요. 그때 참 그 드문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돼요. 결국 김현준 씨 혼자서 솔로곡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준비가 다 됐고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근처는 해였는데 영화 한 편이 개봉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쑥덕공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순자야 문 열어라였습니다. 순자는 당시에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이었죠. 이거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영화는 영화대로 상영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아웃되고요. 그 영화 속에 나왔던 주제가 순자야 문 열어라. 이 노래를 부른 가수 김철 씨도 그냥 아웃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김철 씨의 다른 이름이 김현준 씨였고 김현준 씨가 바로 이 김현준 씨였던 겁니다. 결국 박근호 선생은 아 대한민국을 무명의 정수라 씨에게 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그런데 건전가요인 아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도 연이 대중가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성공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1: 노랫말이죠. 노랫말. 뚜렷한 사계절. 우뚝 솟은 빌딩 맞잖아요. 그리고 푸른 하늘에 조각구름. 그리고 앞권은 이겁니다. 도시는 농촌으로 농촌은 도시로. 이게 사통팔달 도로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에 사실 공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1983년 당시에 공감할 수 있었던가 그런 내용이었던가 이 가사가 아니죠. 1983년 그때 바라본 우리나라의 미래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3년 전에 약속을 한 것처럼 지금 이 노랫말대로 모든 걸 다 갖춘 나라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이유, 그 히트 요인은 희망과 또 우리가 해냈어 이렇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충족시켜준 노랫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당시에 가사 속에 한강 유람선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는데 놀랍게도 3년 후 1986년부터 운행이 됐죠. 네. 그리고 그해 1986년에 아시안게임을 통해 이 노래는 국민 응원가로 뿌리를 내렸어요.
1: 맞습니다. 박건호 선생이 훗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랫말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바람을 썼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었죠. 그래서 이 노래가 건전가요로 태어났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응원가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자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 응원가 아 대한민국의 계속되는 활약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1980년대 건전가요 보급정책에 따라 태어난 건전가요 가운데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민 응원가 역할을 대신한 노래 아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대표 국민 가수로 사랑을 받고 이 아 대한민국이 5주 연속 1위를 했는데 12살에 데뷔한 정수라 씨 요즘 어떻게 지내나 불후의 명곡에 전설로 출연을 했습니다. 여전히 동안의 세련된 모습으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요해설자협회 박희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한순간 동시에 웃음이 터질 때, 아, 나랑 축이 잘 맞는구나 느끼신다고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관심사가 같아서 한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웃음 짓는 대목까지 갔다면은 순식간에 거리감이 없어지겠지요?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새로운 한 주 축이 잘 맞는 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윤복희의 노래입니다. 웃는 얼굴 다정해도.

네, 이문재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면, 그대는 아직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이는 아직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날카로운 첫 키스가 첫 단추가 아니다. 첫 키스는 서툰 기습 같은 것이다. 사랑은 손에서 시작한다. 사랑은 손이 하는 것이다. 손이 손을 잡았다면, 손이 손 안에서 편안해 했다면, 그리하여 손이 손에게 힘을 주었다면,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두 손은 서로의 기억을 가지려 한다. 열 개의 손톱이 모두 그이의 얼굴로 보일 때, 손금에서 꽃 피고 별 뜨고 강물이 흐를 때, 그리하여 그대가 알고 있는 그이의 이야기와 그이가 알고 있는 그대의 이야기가 같아질 때, 그때부터 둘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헤어질 수 있는 자격은 그때서야 생기는 것이다. 먼 훗날 아주 먼 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후회하지도 않으며 추억할 수 있는 권한은 그때서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필원의 추억 준비했습니다.

네, 사흘 뒤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랐고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예선을 통과한 체코와 함께 A조에 편성됐지요.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F조에 배정돼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와 한조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역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잘하면은 32강이나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요. 사실 축구 한일전 하면은 잊지 못할 명승부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자 축구 한일전 최고의 순간들을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기준 역대 한일전 통산 전적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81전 42승 23무 16패로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최초의 축구대표팀 한일전은 언제 있었을까요? 광복 이후 처음 성사된 공식 경기는 1954년 3월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면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을 만큼 이 경기는 선수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승부였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일본 도쿄 땅을 밟은 축구대표팀은 열악한 환경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날 내린 진눈깨비로 진흙탕이 된 그라운드 위를 달려야 했지요.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이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폭풍 같은 골 폭죽을 터뜨렸고 관중석 제1동포들의 함성이 도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과는 5-1 한국의 대승이었지요. 승전보를 울리며 귀국한 축구대표팀은 온 국민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면서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진송남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 그리고 도미의 청춘 브라보 세 곡입니다.

도미의 청춘 브라보까지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진송남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이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남자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그 명승부들을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숙명의 라이벌로 많은 명승부들을 펼쳤습니다. 특히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벌인 경기들은 더욱더 치열했는데요. 수많은 한일전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꼽는 첫 번째 명승부는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격이었을 겁니다. 단 한 장뿐인 본선행 티켓을 놓고 벌인 대결이었지요. 도쿄에서 열린 1차전에서는 우리가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2차전이 열렸는데요. 10만 명의 인파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집이나 술집, 식당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TV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시내 거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산했지요.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맹공을 펼치면서 일본의 골문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짜릿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최순호의 날카로운 슛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순간 허정무가 정확히 골문을 향해 골을 밀어넣었습니다. 그게 결승골이 되면서 1-0으로 승리했는데 우리나라가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1993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날 경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일전이 직접 열리진 않았지만 양국의 운명이 마지막 날 경기에서 극적으로 엇갈리면서 우리 축구 사이에 굵직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을 3-0으로 꺾고 나서 초조하게 일본의 경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면 우리는 본선에 올라갈 수 없는 처지였지요. 당시 일본의 상대는 이라크였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일본이 2-1로 앞서면서 일본의 본선 진출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 하지만 경기 종료를 불과 20초 정도 남겨둔 후반 추가 시간에 기적같은 골이 터졌습니다. 이라크의 자파르 선수가 극적인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났지요. 결국 일본은 골 득실에서 밀려 탈락했고 한국이 극적으로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도하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송민도의 푸른 꿈이여 지금 어디, 박경원의 남성 넘버원, 남궁옥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 그리고 건아들의 젊은 미소 네 곡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송민도의 푸른 꿈이여 지금 어디, 박경원의 남성 넘버원, 남궁옥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건아들이 부른 젊은 미소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남자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 명승부 경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를 또 하나 떠올리자면 1997년 9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 이른바 도쿄 대첩으로 불리게 된 그 경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 축구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는 원정 경기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섰지요. 6만여 일본 홈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한국은 후반전에 먼저 실점을 하며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패색에 짙어지던 후반 38분, 서정원이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불과 3분 뒤 수비수인 이민성이 통쾌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2-1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동메달 결정전도 생각납니다. 이 경기는 올림픽 본선에서 처음 열린 한일전이었고 메달이 걸린 운명의 단판 승부였는데, 전반전 박주영의 환상적인 단독 드리블 돌파골에 이어서 후반전 구자철의 통쾌한 쐐기골이 터지며 우리가 일본을 2-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순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이겨야 한다는 한일전. 그건 두 국가 모두 마찬가지여서 항상 더 치열했고 더 멋진 경기가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지요. 이런 뜨거운 기억을 안고 이제 현재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멋진 경기들을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숙명의 축구 라이벌 한국과 일본의 명승부와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74년 6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공해시대 이색기업 맹물을 팝니다. 수돗물보다 엄청나게 비싼 맹물이 공해 속 서울에서 팔리고 있다. 수질오염 등으로 물맛을 잃어버린 도시인들에게 신선하고 정결한 마실물을 공급한다는 이 기업의 상품은 퓨어워터로 지하 천연수를 원료로 한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순수한 맹물이다. 맹물 기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72년 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물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부터였다.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시판 가격은 20리터들이 한 병당 800원. 같은 양의 수돗물값 30전에 비하면 2,667배의 엄청나게 비싼 값이지만 수요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커피를 끓이거나 칵테일을 만들 경우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정수가 꼭 필요하다는 다소 극성스러운 외국인들이 많아 그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물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공식적으로 생수를 시판한 건 1994년 3월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주한미군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내국인 판매는 불법이었지요. 네, 70년대만 해도 맹물을 돈 받고 판다는 게 신문기사로 실릴 만큼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을 겁니다. 배성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나이 브루스.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듣고 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주니족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덜 요구하고 더 이해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불평을 떠벌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아는 것. 네, 우리 흔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잘해야지, 조만간 내 마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뒤로 미루곤 하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아정의 소라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약으로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약을 중단하면 요산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데요. 요산 수치가 주는 위험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재발 위험이 높은 통풍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사브리나 카펜터의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풍이라는 질환은 늘 따라다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맥주, 치킨 이런 얘기들입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통풍은 여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까요?
1: 예, 여름 질환이 맞습니다.
0: 아, 네.
1: 통풍은 일교차가 심한 날에 잘 발생됩니다.
0: 네.
1: 일교차가 심한 날 새벽에. 즉 체온이 높을 때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주로 액체 상태로 피와 관절 조직에 존재하다가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 관절 조직에서 요산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 요산 나트륨 결정을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이게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고 이거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백혈구 안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을 터뜨리면서 폭탄처럼 터뜨리면서 통풍 발작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탈수가 잘 일어나고 일교차가 심해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여름 새벽에 통풍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일교차가 심한 그런 환절기에도 역시 통풍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맥주와 치킨이 통풍 위험을 높인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맞습니다. 맥주와 치킨의 조합이 통풍에 가장 나쁩니다. 맥주의 향을 내는 호프 성분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요산을 많이 올리고 통풍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또 맥주 자체에도 칼로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치킨을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그 맛은 아주 좋지만은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살이 찌고 또 피 속의 요산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통풍 발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치맥이라고 그러죠. 이 치맥은 통풍 환자에게는 당연히 해로운 음식이 되지만은 반대로 마르고 영양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이 치맥이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의 체중이나 영양상태나 건강상태에 따라 이 치맥이 좋은 궁합이라 죽궁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궁합의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맥은 급성 통풍 환자에게는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음식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뭐 요산, 퓨린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0: 요산, 퓨린과 같은 단어도 늘 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큰가요?
1: 예, 영향이 크죠. 예. 퓨린은 요산의 전구 물질입니다. 통풍의 원인은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요. 요산은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갖고 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 형태로 나가는 물질이 요산인데요.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나 생선 그런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퓨린이 요산이 피 속에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요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통풍이 또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퓨린이나 요산이 통풍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0: 그리고 퓨린이 많은 음식 중에 맥주가 들어있는 거네요.
1: 그렇죠. 맥주 자체가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맥주 안에 있는 알코올이 체내에서 요산의 합성을 촉진하고 또 신장을 통해 배설하는 걸 막아갖고 피 속의 요산 수치를 갑자기 또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0: 맥주가 이제 통풍을 일으키고요. 그럼 소주나 양주는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많이 받습니다. 네. 소주나 양주에는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통풍 발생의 위험은 먹는 퓨린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마시는 알코올의 양에 비례해서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맥주뿐만 아니라 네. 퓨린이 없는 소주나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이런 어떤 종류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의 섭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풍의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콩팥에서 다시 잡아다가 속에 다 넣어주는 역할을 해서 요산이 쫙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마시면 안 되고 마시는 알코올의 용량에 비례해서 통풍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0: 그러니까 요산이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쌓이면서 통풍이 생기는 거네요.
1: 그렇죠. 이 요산 찌꺼기가 몸속에서 100개가 만들어지면 네. 정상적으로 100개가 콩팥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나이가 드셔서 그런다든지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100%가 안 되면은 이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뭐 50개나 60개 정도밖에 배출하지 못하면 뭐 나머지 40개 50개 요산이 몸에 쌓이게 되면서 그게 통풍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통풍 환자가 술이나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요산이 너무 많이 생겨요. 신장에서 요산을 100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요산이 200개, 300개가 만들어진다면 그 남은 요산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0: 네.
1: 그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게 남은 요산이 액체 상체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관절이나 콩팥이나 혈관 같은데 나트륨하고 만나서 고체 상태의 요산 나트륨 결정을 만들어 갖고 이게 관절이나 신장이나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 특히 백혈구가 이 요산을 잡아먹게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죠.
0: 네.
1: 몸에 자가 면역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0: 네. 통풍도 염증성 반응인 거죠?
1: 그렇죠.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성 관절염 중에서도 제일 심한, 아주 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0: 네. 또 재발이 잦은 질환인데다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질 수 있다면서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1: 예, 통풍은 특징적으로 치료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재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 속의 요산을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은 요산이 몸 속에 다시 쌓이면서 통풍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통풍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100% 요산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요산이 다시 다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발의 위험이 올라가고 또 요산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0: 네. 재발이 잦다고 하셨는데 그 재발이라는 게요. 치료 후에도 1년 안에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1: 예. 뭐 약을 중단하면은 1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이 한 70% 재발하고요. 2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은 90%나 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0: 그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산이 적은 음식이나 요산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오랫동안 필요한 건가요?
1: 맞습니다. 일단 한번 통풍으로 진단되면은 약물 치료 없이 통풍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그럼.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약을 몇 달 복용을 하고 증상이 없다고 약을 계속 먹지 않고 또 관리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고통스러운 통풍 발작이 재발되고 네. 또 더 진행하다 보면은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서 만성 신장병하고 또 혈관에 쌓이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이게 통풍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0: 이미 관절 안에 요산이 침착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요산을 낮춰줘야 하는 거네요.
1: 그렇죠. 예. 이 요산 농도에 따라서 네. 그 우리 몸에 쌓이는 정도가 다른데요. 몸속의 요산이 7.0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속의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6.0에서 7.0 사이에는 이제 보통 평형을 이루어요. 뭐 본전이죠. 그다음에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서 요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면 이제 5.0, 4.0, 3.0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산을 6.0 이하로 낮추는 치료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합니다.
0: 그래서 치료에 소홀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겠네요.
1: 그렇죠. 그 통풍으로 진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고 또 술을 자주 마시고 기름진 음식 자주 먹고 비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통풍은 그만큼 재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0: 그렇다면 치료에서도요. 이제 발생했을 때 치료도 중요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치료로 나뉠 수 있겠어요.
1: 예, 맞습니다. 약물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는 확실히 다른데요.
0: 네.
1: 급성기 치료,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그 발가락에 이제 불이 났다고 봐야 돼요. 화학적인 염증 반응으로 불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염제로 이 활활 타는 불을 꺼줘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급성기 치료로 염증과 통증이 사라졌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만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혈청 요산 수치를 6.0 이하로 낮추는 만성기 요산 강화요법을 해줘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몸속의 요산이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 쌓여있던 요산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풍이 제대로 치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6.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0: 네. 급성기 이제 만성기 치료가 좀 다른 건데요. 처방되는 약물이 다른가요?
1: 그렇죠. 약물 치료도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가 확실히 달라요. 급성기에는 또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뭐 나프록센 뭐 아스피린 뭐 셀렉콕시 그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거나 뭐 스테로이드도 쓰고요. 코리킨 같은 소염제 이런 이게 염증을 깔아앉는 그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소염제를 증상에 따라 또 염증에 따라서 단독으로 쓰거나 또는 섞어서 스테로이드하고 소염제하고 같이 쓰든지 코리킨하고 같이 쓰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증상에 따라서 사용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불을 잘 끄고 급성기가 잘 지나간 후에는 이제 만성기에는 요산을 낮추는 통풍약, 즉 요산 강화제를 써야 돼요.
0: 네.
1: 요산 강화제는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산의 형성을 억제하는 알로피리놀이나 페북스테트 같은 요산 형성 억제제가 있는데 이걸 쓰든지 아니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뭐 벤즈브로마론 같은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는데
0: 네.
1: 환자에 따라서 이걸 단독으로 쓰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 두 가지를 섞어서 그런 조합으로 사용을 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0: 네. 약을 끊으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네. 재발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치료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 건가요?
1: 뭐 거의 평생 해야 되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에요.
0: 네.
1: 만성 성인병 질환인데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오르면서 뭐 뇌졸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듯이 또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끊으면 또 혈당이 다시 오르고 콩팥도 망가지고 또 눈도 망가지고 하는 것처럼 통풍 환자가 통풍약을 끊으면은 반드시 통풍 발작이 재발을 하고 통풍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풍약은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평생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0: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닌 거네요.
1: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증상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 그런 게 생기듯이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을 때는 관절이 망가지고 또 콩팥이 망가지고

0: 예.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통풍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1: 네.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통풍 치료가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뭔가요?
0: 생명과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통풍은 생명과 연관되는 질병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통풍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1.3배에서 1.7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2018년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통풍 환자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풍을 단순히 그냥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관절염이다, 이게 아니라 네.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1: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또 합병증도 거의 전신질환의 위험이네요.
0: 예, 맞습니다.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네. 사실 이런 무서운 관절통은 통풍이란 그 큰 질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전신적인 합병증,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동반돼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병으로는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풍, 뭐 심근경색증, 만성심부전 이런 치명적인 전신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네.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식이요법도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 치료지만은 예. 운동요법 또 식이요법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만성 콩팥병, 뭐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이런 걸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에서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1인분만 드셔야 네. 됩니다. 1인분만 네. 많이 드시면.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갖고 체중이 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루하루 체중이 늘어나면 드시는 양을 줄이고 다이어트도 해야지 통풍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피 속의 요산이 소변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산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풍의 위험도 감소하겠죠. 반대로 탈수가 되면 피 속의 요산이 증가하면서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나 요산이 높은 분들은 물을 소량씩 자주 하루에 2리터 이상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통풍에 있어서는 요산이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요산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예, 뭐 회사나 직장에서 제공해 주는 건강검진을 하면은요, 이제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나옵니다. 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는 요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좀 뭐 비싼 돈을 지금 본인이 부담하거나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면 요산 수치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7.0mg/dL 이상 요산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풍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피 속에 요산이 7이 넘는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7배 정도 통풍 위험이 발생하고 8이 넘는 사람은 15배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고 9가 넘는 사람은 30배나 통풍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통풍의 발생을 예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의 증상이 없다고 관절이 아프지 않다고 요로결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게 되면은 류마스내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통풍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요산 수치는 높지만 통풍은 없는 고요산 혈증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0: 조심해야죠. 그래서 일단 모든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아프지가 않아요. 통증도 없고 통풍 결절도 없고 요로결석도 없고 그래서 통풍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면 이런 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통풍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지만은요, 이게 통풍 발생의 필수 조건이자 또 통풍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또 통풍 발생이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그런 위험 증가

0: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요산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살도 빼야 되고 네.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네. 운동도 하고 그런 네. 것이 요산의 고요산 혈증 환자에게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애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에 대한 고민, 7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발 밑에 족저근막염이 생긴 것 같아요. 걸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건 이제 통증.

0: 을 좀 참고 그래도 걷긴 매일 걸어요.
1: 증상이 따끔따끔하죠. 이 오른쪽 발바닥이 뒤꿈치 발바닥.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좋대는 깔창도 사서 하고 다니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병원도 물론 가고 하는데 잠깐뿐이에요. 운동을 나이에 비해서 내가 많이 걷는 게 아닌가. 보통 한 10km 정도 걸으니까 매일 그것도 빠짐없이. 발바닥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걸 때마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통증을 조금 느끼지만 느끼는 걸 참고 하는 거죠. 병원은 갔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깔창도 바꿔보고 체외 충격파라나 뭐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집에서 자가치료를 이제 하는데 이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굴리고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들겨요. 심하게 안 하고 그러면 편해요.
2: 네,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발바닥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네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이 아픈 게 증상이죠?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발바닥 통증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앞쪽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발바닥을 지지하는 이제 근막에 이제 손상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으실 때 통증이 더 느껴지시고요. 한쪽 발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흔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했다가도 그래도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나요? 사연 주신 분은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3: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좀 가장 심하고요.
2: 네.
3: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걸음 걸으실 때 아프셨다가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 좀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사연처럼 활동량이 좀 많으시거나 자극이 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매일 10km 정도 걷는다라고 하면은 회복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2: 그렇죠.
3: 증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 네. 걸을 때 발바닥 뒤꿈치가 따끔따끔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3: 그러니까 이제 찌르듯 하거나 이제 네.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꿈치 안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특징적이고
2: 네.
3: 걸을 때마다 바닥에 이제 닿는 순간 이 자극이 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네.
3: 이게 또 증상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로 또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2: 네.
3: 오래 서 있거나 이제 걸으신 다음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2: 그럼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뭔가요? 사연 주신 분은 많이 걷는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네.
3: 오래 걸으시거나 뭐 갑자기 좀 활동량이 늘어났거나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바닥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에 잘 발생하거든요.
2: 네.
3: 그리고 이제 매일 막 10km 이상씩 걷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증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3: 그 외에도 뭐 체중이 늘었거나 발 아치 구조가 이상하거나
2: 네.
3: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는 쿠션이 좀 부족한 경우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럼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이 되나요?
3: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진찰만으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요.
2: 네.
3: 그래서 우리가 발 뒤꿈치의 어떤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이게 통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걷거나 아니면 이제 체중을 실을 때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
2: 네.
3: 진단을 하게 되고요.
2: 네.
3: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2: 네.
3: 근막의 상태라든지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일단은 발 뒤꿈치의 통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상태가 구분이 되나요?
3: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침 첫 걸음에서만 좀 통증이 나타나고
2: 네.
3: 활동하면은 이제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중간 단계에 가게 되면은 통증이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이 되고
2: 네.
3: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은 움직일 때 말고 휴식할 때도 이제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걷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2: 네.
3: 그래서 단순히 아픈 정도 도가 아니라 뭐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상태를 구분하게 됩니다.
2: 네. 족저근막염은 이름에서도 이제 염증 반응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는 약물로 시작할까요?
3: 일단 뭐 염증이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2: 네.
3: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약물 하나만으로는 또 해결이 좀 안 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통증을 잡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발바닥

0: 위라든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은 약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실 때는 잠깐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원인이 되는 부분을 이제 교정하는 게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는 짧게 보조 순환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1: 네. 체외 충격파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연 주신 분도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흔히 진행이 되는 치료법인가요?
0: 그러니까 비교적 흔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깔창 같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요.
1: 네.
0: 여기서 이제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시행하는 중간 단계 치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실제로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는 이제 만성 족저근막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1: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0: 이게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거는 이제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좀 촉진하는 원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으로 이제 완전히 좋아지기보다는 그냥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1: 네. 일단은 발바닥 부담을 좀 줄여주고 스트레칭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 후에도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 지켜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 신발도 좀 쿠션이 있거나 아니면 좀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시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근막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거는 조금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1: 그러면 통증을 참고 계속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는데 이제 계속 걸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운동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현재처럼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뭐 매일 사연자분처럼 10km씩 걷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운동을 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깔창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의료용 깔창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의 하나이기도 하죠?
0: 예, 실제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깔창을 이제 끼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바닥 아치를 조금 지지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에 집중되는 압력을 조금 분산시켜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걸으실 때 이 충격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근막에 가해지는 또 부담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깔창이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본인 발 구조에 맞게 딱 세팅이 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집에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자극하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나요?
0: 이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스트레칭 방법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발바닥 근막을 조금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이 긴장을 줄여주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1: 그러니까
0: 다만 통증이 심하실 때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0: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방식인데,
1: 네.
0: 일시적으로는 이제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두드리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근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두드리시게 되면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이 조금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이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조언을 주신다면은요.
0: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그러니까 자극을 줄이고 좀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최대한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제 스트레칭으로 근막을 조금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쿠션이 좀 좋은 신발과 깔창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걷는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조금 쉬시고, 그다음에 온찜질

0: 운동이라든지 마사지를 좀 하시게 되면은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부담을 줄이시고 네. 회복을 돕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2: 제가 순간 약간 어쩌다가 한 번씩 어지럼증이 와요.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그리고는 또 멈추고 그리고는 또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면 또 잠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 저는 그 혈압도 뭐 크게 그거 하지 않았고 다 정상이에요. 지금 건강검진 받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어지럼증이야. 야 살짝 핑 돈다 그래야 되나? 그 순간. 아 그랬을 때 내가 혹시나 쓰러질까 봐. 지금 운동 수영도 하고 있고 걷기도 많이 하고 있고 산 아침으로 이렇게 산에도 좀 가고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어요.
1: 네.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60대이십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서는 이렇게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짧게 지나가는 뭐 어지럼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지시게 되면은 이게 골절이라든지 입원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지럼증은 이제 잠깐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낙상이라든지 안전하고 연결되는 증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아무래도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럼증이 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연 주신 분의 말처럼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사연처럼 짧게 났다가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정 상황이라든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피로하다든지 자세 변화하고 연관된 경우에는 또 이게 질환하고도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짧다고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1: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도 있고 이런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노인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다면서요.
0: 너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귀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석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뭐 혈압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맥 같은 심장 쪽 원인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뭐 긴장, 불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기능적인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거나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1: 네. 이석증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귀에 문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0: 그러니까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서는 이제 귀의 문제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석증이 있거나 아니면 귀 안쪽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질환들이 여기 해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핑 돈다, 뭐 세상이 도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이 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어지럼증이 이제 귀 때문만은 아니고 뭐 혈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와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귀의 문제일 수 있고 혈압, 뭐 심장, 뇌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만큼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증상에 대한 표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0: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할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빙글빙글 돈다, 어지러지라다, 뭐 쓰러질 것 같다 이런 표현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1: 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면은 귀의 문제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1: 네.
0: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혈압이라든지 순환 문제를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증상의 양상을 종합을 해가지고 원인을 좀 추정을 하게 됩니다.
1: 네. 노인들의 어지럼증은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기저질환들과 연관되는 부분은 없을지도 살펴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우선 노년층에서는 아무리 기저질환도 많고 드시고 있는 약도 많으시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혈류 변화라든지 신경기능에 영향을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어지럼만 보는 건 아니고요.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원인을 찾게 됩니다.
1: 그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한 건데요.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은요,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검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0: 예,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뭐 혈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석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라든지 검진에서 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맞는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순간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사연 주신 분도 혹시 쓰러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0: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을 멈추시고 가능한 한 앉으시거나 벽을 짚어가지고 그 몸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고개를 뭐 갑자기 돌리거나 일어서려고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어지럼증이 화장실이라든지 욕실과 같이 미끄러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어지럼증이 좀 가라앉으시면은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잠깐씩 핑 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0: 우선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그 귀에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이비인후과 쪽으로 먼저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뭐 자세 검사라든지 귀 안에 있는 전정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귀에 문제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정맥이 있는지 아니면 혈압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추가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럼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1: 네.
0: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온다. 그리고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진다. 그다음에 이제 시야가 좀 이상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뇌졸중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좀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뇌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악화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수영을 비롯해서 걷기, 등산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어지럼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해도 될까요?
0: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이제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1: 네.
0: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 강도하고 상황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영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러니까 균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1: 네.
0: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하시다가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실 때는 혼자 하는 운동이라든지 위험한 곳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건공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공잡이에서 건공은 하늘 건자에 빌공자를 쓰는 것으로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즉 반공중을 뜻하고 발걸음이 건공에 뜬 것처럼 경황없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를 허세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허세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다만 이 속담은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로도 해석되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기 안문학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문하다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신문하다라는 뜻이고 이 속담은 공연히 허세를 부리고 힘없는 사람을 못살게 들볶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 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친구, 직장, 연인과의 관계까지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시작을 하죠. 더구나 요즘은 SNS 친구 관리도 필수인데요. 오늘 문학이야기 복잡한 관계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민낯을 그린 손원평 작가의 소설집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함께합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10편의 단편이 실린 손원평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작품들이에요. 참 재밌게 읽었어요.
2: 네. 이 작품집이 첫 번째 소설집인 타인의 집 이후에 선보이는 두 번째 소설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10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공간이 뭐 문화센터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명품 매장이라든지 또 SNS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드러나는 돈, 서비스, 뭐 또 계급 문제 이런 것도 함께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구나. 또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맺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죠.
1: 네.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는 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뭔가 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 네. 이게 보통 자기 변명,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사실은 제가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1: 맞아요.
2: 명목적으로는 사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과가 아닌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나는 악의를 품은 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좀 흐릿하게 만드는 요즘의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작품은 이 소설집의 제목처럼 나쁜 사람을 찾아내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분명 뚜렷한 악의는 없는데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손원평 작가는 영화계에서도 활동을 했다고요?
2: 네. 이분이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 장편 영화 침입자라고 하는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지호 그리고 김무열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1: 네.
2: 이 영화의 각본 또 감독을 맡았습니다.
1: 그렇군요.
2: 최근에 이제 유행한 드라마 가운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 네.
2: 그 작품이 또 이 영화 감독을 주인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2: 장편 영화로 한번 데뷔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1: 아, 그렇죠. 네,
2: 알 수가 있는데 손원평 작가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감독이자 작가이고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도 영화 연출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또 영화 평론상을 받아서 뭐 영화 비평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데 2006년에 순간을 믿어요라고 하는 희곡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장편소설 아몬드라고 하는 작품이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1: 네.
2: 본격적으로 문학판에 등장을 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 소개가 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끌었고요. 이후에 서른의 반격, 뭐 프리즘, 튜브 등등의 작품집을 냈습니다. 국내에서만 이 아몬드 같은 경우는 100만 부 이상 넘게 판매가 됐고요.
1: 그랬군요.
2: 네, 북미와 아시아, 유럽권 무려 30여 개국에 번역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1: 네. 오늘 감상할 작품 소설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당신의 손끝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문화센터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는 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네, 제가 문화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1: 네. 네,
2: 이게 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수강생은 적은 그리고 그만큼 뭔가 고품질의 강의를 만날 수 있다. 이걸 컨셉으로 내세우는 공간인데요.
1: 네.
2: 여기에서 수강생 주영을 이 효원이 만나게 됩니다. 이 주영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자기의 그 그림을 그리는 실력을 뒤늦게 발견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효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프리미어 문화센터라고 하지만 강사료 자체는 또 이른바 후려치기라고 하죠.
1: 네. 네,
2: 그렇게 당하면서 좀 생계도 불안정하고 그런 가운데 주영이 성실하게 수강을 해주면서 이 광자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주영과 또 효원이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야기가 초반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 관계가 깨어져 나가면서 참 섬뜩한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1: 네. 그 미술강사 효원은 수강생 주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던 거잖아요.
2: 이게 혼자 착각했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영이 초반에는 강사인 효원에게 나한테 이런 경험을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만큼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꼬박꼬박 수업을 들으면서 효원에게는 야 정말 특별한 수강생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좀 인간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1: 네.
2: 그런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데 분명 효원과 주영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냈지만 결국엔 강사와 수강생이라고 하는 그 차이 그리고 주영 같은 경우에는 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2: 언제라도 내가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야지 라고
1: 그렇죠.
2: 하는.
1: 등록 안 하면 그만이죠.
2: 맞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의 어떤 허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효원이 그걸 좀 착각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1: 네.
2: 또 거기에서 맞는 인간적인 상실감을 효원이 아주 아프게 곱씹게 됩니다.
1: 네, 효원은 주영을 믿고 자신만의 화실까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주영의 행동이 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2: 네. 효원 같은 경우는 내가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라 나만의 화실을 열고 거기에 수강생을 직접 모집하면 뭐 그 수수료를 떼는 것도 없고 훨씬 더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개인 화실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노골적이지 않게 대신에 이제 은근히 모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2: 자기의 단골 수강생인 주영에게도 화실에 한번 오세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 실제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1: 네.
2: 그런데 그 뒤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이 소식이 끊어지게 되죠.
1: 네.
2: 효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며 이제 막 정보를 알아보다가 주영이 다시 그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서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1: 네.
2: 그러면서 느끼는 배신감이 아주 크게 다가오죠.
1: 네. 뭐 여기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효원이 계약한 낡은 건물에 그 주인 할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좀 생겨나게 되죠.
2: 그렇습니다. 주영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개인 화실로 옮긴 이런 효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문화센터로 돌아왔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소설에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영이 실수로 효원에게 문자를 보내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효원이 새로 연 화실이 숨이 턱 막히는 공간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 네.
2: 이 공간이 그 낡은 건물에 이제 화실을 얻어서 좀 인테리어를 하긴 했지만 그 공간 자체가 프리미엄 문화센터에 다니던 사람의 눈에는
1: 네.
2: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1: 그렇죠.
2: 네. 그리고 원래 이 프리미엄 문화센터의 바깥은 뭔가 풍경도 예쁘고 한데 여기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비 오는 날 30분 늦었는데도 이 효원이 수업 시간을 칼같이 지키더라. 네. 아니 우리 사이에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더 연장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너무 인간미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본인이 전해 듣게 되면서 내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구나. 동시에 내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한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네, 인간 사이에 정말 그 관계를 다시 되묻게 되는 건데 아까
1: 네.
2: 말씀해 주셨던 그 주인 할아버지 관계 그러니까 이 주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손주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월세를 받아서 이 손주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단단히 약속을 좀 하라고 해요. 절대로 이 계약 기간 동안 나가지 말고 이 월세를 잘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효원 같은 경우는 주영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월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 네.
2: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실을 빼야 되고 자연스럽게 손주 미래가 걸린 이 할아버지의 꿈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1: 네. 그러니까
2: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에 또 드러나게 되죠.
1: 이 효원이 수업을 열심히 듣던 주영 수업을 간두는 이유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사 니트가 너무 지루하다.
2: 네.
1: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와, 좀 섬뜩하더라고요.
2: 네. 니트가 네. 네, 그 보통 우리가 가을 겨울에 입는 네, 그 옷을 의미하죠. 따뜻한.
1: 네. 네.
2: 근데 그 니트가 너무 지루하다? 라고 하는.
1: 그러니까요. 네,
2: 이게 도대체 뭘까? 네. 맨날 입는 네. 단조롭고 따분한 격자무늬 니트가 좀 지루하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쓰는 몇몇 단어들이 좀 지루하다. 이를테면 단단한 심지라든가 마음의 중력. 이런 식의 표현들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듣다 보니까 싫어지더라. 라고 하는 말을 주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니트가 지루하다라기보다는 한번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1: 네.
2: 아 이렇게 좀 맞아요.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 당신의 손끝이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손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효원이 그리고 주영이 미술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손끝이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도구, 섬세한 손끝이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손끝에 의한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생계와 미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목도 저는 아, 잘 지은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모자이크. 줄거리부터 짚어볼까요?
2: 네, 이 작품은 한 여성이 PD에게 자기 삶을 털어놓는 고백 형식의 소설인데요. 주인공은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 뭐 별다른 미래 없이 그냥 고시원에 틀어박혀 지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노답 같은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네.
2: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이제 너튜브 계정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의 손과 발을 좀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폭력의 흔적 때문에 손에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그걸 네. 보정 앱으로 싹 지우고 음악과 자막을 입혀서 영상을 이제 꾸미게 됐는데 그러며 조금씩 구독자를 모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1: 네.
2: 손이 참 예뻐요. 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큰 위안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의 현실과 그리고 너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너무나 괴리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네
2: 그래서 현실은 나는 비루하게 살고 있지만 영상 안에서는 뭐 나는 전직 스튜어디스고 지금 뭔가 비밀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어떤 현실과 가상 사이를 헤매는 인물로 이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 네.
2: 그런 이야기가 이 모자이크에 담겨 있습니다.
1: 이 작품은 SNS에 그 보여주기식 사진을 올리는 것을 꼬집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 사실 이런 소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좀 흔한 거 아니야?

0: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후반부에 손원평 작가만의 반전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걸 이따 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SNS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SNS는 결국 자기의 삶을 전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네, 공감,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얻는 것으로 동력을 얻게 되고 그게 또 금전적인 이득으로
1: 그렇죠. 네,
0: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또 어떤 직업으로도 삼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근데 이게 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의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정체성, 이른바 모자이크처럼 다 끼어 맞춰진 조각조각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민낯을 이 소설이 고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SNS에 일상을 올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서 또 힘을 얻고 아 정말 그 댓글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맞춰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본인도 어떤 게 난지 헷갈릴 것 같아요.
0: 네. 저는 물론 문화 공감에 많은 분들이 선의의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만 나를 지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전형적으로 그러한데 나는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1: 맞아요.
0: 나아가서는 좋은 모습이 아닌 가상의 꾸며진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현실로 돌아오면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는 마음을 이 주인공이 갖게 되기도 하는데 좀 뭔가 이 선의의 댓글을 다는 그런 구독자를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남성 구독자에게 실은 제가 이 올리는 것들이 진짜 저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고백하기도 하고 남성 그 구독자가 아예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 장면도 있는데 그렇게 이 남성 구독자를 믿게 되면서 실제로 네. 한번 만나기로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실제로 만나니까 이 남성 구독자의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서 완전히 이 남성 구독자가 자기 안티팬으로 돌아서게 되고
1: 네.
0: 그리고 이 손원평 작가의 그 또 다른 추가적인 이야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수극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남자에 대해서 복수하는 이야기까지 후반부에
1: 그러니까요.
0: 그려지게 됩니다.
1: 네, 섬뜩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0: 네,
1: 같은 사회
0: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도 네. 놀라게 됐죠.
1: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비수 같은 말을 주인공에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가짜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점잖고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와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라고 하는 그런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1: 네.
0: 라고 하며 결국에는 이 SNS 자체를 이제 폐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1: 네.
0: 그러니까 이 SNS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자기의 정보가 어느 순간 다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 그걸 이렇게 모으다 보면 뭐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는 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남자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영업자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별점 테러죠.
1: 그러니까
0: 처음에는 성실한 고객인 척 물건을 계속 주문해서
1: 네.
0: 예, 그걸 이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변해서 저만 이거 불편한가요? 라고 올리기 시작하고 결국엔 네. 그러면서 가게의 평점이 하락하여 그 가게가 문 닫게 되는
1: 그러니까.
0: 예, 그런 복수극을 예, 꾸미게 됩니다.
1: 네. 와, 정말 뭐 물고 물어뜯는 그런 관계인데
0: 네.
1: 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아기는 없었지만 상처는 남는 삶의 아이러니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소설집을 관통하는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에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작품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치려고 움직인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주영은 아우 나는 별로 이제 그 수업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해서 그걸 그만뒀을 뿐이고 모자이크의 주인공도 처음에는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기 모습을 꾸미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네. 스스로에게는 어쩔 수 없다 여기는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큰 상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작품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의 민낯을 그린 소설집 손원평 작가의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색다른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함께해 주세요. 재즈 이야기, 오늘은 재즈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스를 추모하면서 그의 연주곡 함께하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소니 롤린스 타계 소식 많은 분들이 전해 들었고 팬들은 또 안타까워하고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난 5월 25일 현지 시간으로요. 뉴욕에서 재즈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2: 사실 이분이 1930년생이어서 이제 올해로 95세를 맞이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놀랄 사건은 실은 아니었는데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정말 세상을 떠나니까 그 정말 너무 아쉽다, 슬프다, 마음이 심지어 허전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팬분들도 많았고요.
1: 네.
2: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밥이라는 음악 뭐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그 재즈의 한 스타일인데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뭐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했던 모던 재즈의 시작이었죠.
1: 네.
2: 그런 음악이 출발한 이후로 존 콜트레인과 함께 소니 롤린스 이 두 사람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테너 색소폰 연주자로
1: 양대 산맥이었죠.
2: 그렇죠. 예,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거인이 이제는 세상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은 팬들이 어떤 마음의 그 빈자리 이런 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나이가 있어서도 굉장히 꾸준한 활동을 한 연주자로도 유명하죠.
2: 예, 또 그 점이 많은 팬들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주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재즈 팬들도 그분의 연주를 듣고 음반을 듣고 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94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4년도에 현역 연주자로서 이제 은퇴를 선언하거든요. 그의 나이 이제 89살 때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데 거의 한 70년 가까운 동안 연주 활동을 했고요. 이제 본인의 앨범이 한 50여 장의 음반을 내면서 그다음에 뭐 올레오, 그다음에 에어진, 독시, 세인트 토마스 뭐 이런 곡들을 작곡한 또 인물이어서 재즈 스탠다드 넘버들이 되었죠. 이런 곡들은요.
1: 네.
2: 그래서 정말 재즈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정말 재즈의 거장이었습니다.
1: 네. 그 가운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그래서 세인트 토마스 말씀드렸는데 이 곡을 오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56년도에 발표한 그런 곡이고요. 정말 그 세인트 토마스 섬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소니 롤린스의 가게가 아버지의 이제 고향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소니 롤린스의 집안이 이렇게 출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섬의 이름이거든요. 이곳의 전경을 그리면서 소니 롤린스가 작곡한 굉장히 그 라틴풍의 아주 흥겹고도 멋진 곡입니다. 세인트 토마스 소니 롤린스의 연주 들어보시죠.
1: 네.

0: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소니 룰리스만의 그 파워가 또 느껴져요.
1: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그 음색이 따뜻하면서도 두텁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힘이 느껴지는
0: 맞아요.
1: 예, 그런 연주였고요. 그 소니 롤린스의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이 세인트 토마스가 담긴 1956년 앨범인데요. 색소폰 콜로서스. 이 앨범은 2016년도에 미국 그 의회 도서관에 그 국립 음반 보관소라고 하는 또 특별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그 원래 오리지널 테이프 이제 보관되도록 등재가 되어 있는
0: 그렇군요.
1: 그야말로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0: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색소폰을 시작했다고요?
1: 예, 9살 때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11살 때부터 이제 알토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리듬 앤 블루스라는 음악이 막 등장했던 그 시기였는데 이 음악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리듬 앤 블루스 초기에 그 음악을 주도했던 네. 루이 조던이라는 색소포니스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학으로 이제 색소폰을 혼자 연주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살이 되어서 자신의 몸도 좀 커지면서 테너 색소폰으로 악기를 바꿨고요.
0: 네.
1: 이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그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콜먼 호킨스였습니다. 이때 이제 소니 롤린스가 뉴욕의 그 할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콜먼 호킨스도 거기 살고 소니 롤린스도 이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밤새 이제 연주를 콜먼 호킨스가 끝내고 나면 새벽쯤에 이제 차를 몰고서 집에 이렇게 와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소니 롤린스가 자지 않고
0: 네.
1: 콜먼 호킨스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두운 데서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일화를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후에 이제 20대 들어서부터 버드 파웰 녹음에 참여하면서 그 이름을 알렸고요. 그때 뭐 그 색소폰 연주의 탁월함은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셀러니어스
0: 네.
1: 그 마일스 데이비스 모던 재즈 콧텟과 함께 50년대 초반에 함께 녹음을 했고 그 무렵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올레오 에어진 독시라는 곡들을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런 곡들이 모두 다 재즈 스탠다드 넘버로 남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30살이 되었던 1956년도에 크리퍼드 브라운, 이 트럼펫 연주자 그리고 맥스 로치 두 사람이 만들었던 퀸텟의 입단에서 활동을 했고요. 방금 들으셨던 이 색소폰 콜로서스도 바로 이 크리퍼드 브라운 맥스 로지 퀸텐에 입단했던 그 시기에 녹음했던 앨범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자신의 트리오를 결성해서 이제 드디어 31살 때부터 밴드 리더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러고서 한 2년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소니 롤린스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진지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한 부분인데요. 59년도에 자신의 트리오를 데리고 유럽 투어를 갔다가 돌아와서 한참 막 주목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자신의 음악이 계속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한 2년 동안 활동을 중지하고

0: 이제 브릿지라는 그 앨범이었는데요.
1: 네.
0: 바로 그 뉴욕 맨하탄에서 그때 자신이 살고 있던 블루크린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에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브릿지라는 앨범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다리 이름을 그 브릿지라는 제목을 달게 된 이후에는 바로 그 소니 롤린스가 이때 새벽마다 다리 위에 올라가서 연습하는 거를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증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소니 롤린스가 음악계에서 안 보이는데 어디 있지?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가 색소폰을 그 윌리엄스버그 다리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고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되어서
1: 네.
0: 바로 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슨의 가족
1: 네.
0: 그 영화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은 알겠지만
1: 심슨은 또 재즈가 워낙 많이 등장하잖아요.
0: 예, 많이 등장하고 예. 그 가족의 맨 그 저 두 번째 딸인
1: 네.
0: 그 리자라고 하는 소녀가 네. 그 학교에서 그 스쿨 밴드에서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오는 어느 한 장면이 오는데 밤에 이제 잠을 안 자고서 혼자 막 색소폰을 보면서 가족과도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막 색소폰을 리자가 혼자 연주하고 있는데 멀리서 색소폰 소리가 들려서 밤에 색소폰을 두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1: 다리 위에서
0: 연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다리에 올라와서 그 아저씨랑 함께 이제 합주하는 장면이
1: 너무 귀엽네요.
0: 나오는데 예. 예.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소니 롤린스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건 사람들이 다 소니 롤린스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유명한 그런 일화가 됐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한참 또 한 10년 가까이 활동합니다. 근데 69년도 그러니까 43살 때 또 똑같이 두문불출하고 음악계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다시 또 잠적하는 그런
1: 약간 안식년을 스스로
0: 그렇습니다.
1: 갖고 계시네요.
0: 예, 바로 정말 안식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죠. 이때 이제 자메이카와 인도 등지에서 생활하면서요. 특히나 이제 요가, 참선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연마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음악에 그리고 즉흥 연주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나중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다음 곡도 보내드리면요.
1: 네.
0: 바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의 활동 중지 후에 새로 복귀해서 녹음한 곡 들어보시겠는데요.
1: 네.
0: My Idea라는 곡이고요. 아주 소니 롤린스가 훨씬 유려해진 그런 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같은 학계인데도 확실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게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1: 그렇습니다. 이런 테너 색소폰 연주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 그 사운드 한 몇 마디
0: 첫
1: 들어보면
0: 벌써 달라요.
1: 예, 벌써 이거는 예. 아, 소니 롤린스다 이런 개성이 정말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본인만의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었던 소니 롤린스였고요.
0: 네.
1: 소니 롤린스의 그 연주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분이 70년 동안 활동해왔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장기간의 연주 활동 중지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음악적으로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0: 네.
1: 뭐 정말 재즈 또 동시대의 거장이었던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제일 먼저 이끌고 나갔던 그런 인물임에 반해 소니 롤린스는 뭐 그러한 역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음악적인 스타일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결코 이제 과거의 것을 너무 고집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음악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더 중요한 점은요. 이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1950년대를 전성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즉흥 연주자로서의 실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재즈 퓨전 스타일로 음악적인 대세가 바뀐 그 시점이 와서도 소니 롤린스는 그러한 음악적인 스타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만 즉흥 연주자로서의 기량이 너무나도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많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정말 그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뭐 곡을 시작하면 한 20분 가까이
0: 와.
1: 라이브 연주에서 보면
0: 네.
1: 펼치는 그런 어떤 음악적인 상상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만년에 정말 많은 영예를 또 얻었죠. 그래미
0: 네.
1: 평생공로상도 받았고요. 또 스웨덴에서 늘 주최하고 있는 뭐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폴라 뮤직 프라이스도 2007년에 받았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국립예술훈장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케네디 센터 명예훈장까지도 받으면서 음악인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1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주 일선에서 이제 은퇴하는 그러면서 이제 팬들과는 실질적으로 이때 이제 이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곡을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그래서 이제 소니 롤린스가 특히 만년에 자신은 음악계를 떠나지만 많은 팬들은 그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늘 끝곡으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Don't Stop the Carnival. 라는
0: 네.
1: 곡 끝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재즈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스를 추모하면서 그의 연주곡들 함께했습니다. 황덕호 선생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신을 믿는 것. 미겔 데 우나무노.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버텨야 간절한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미겔 데 우나무노의 신을 믿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소설은 언뜻 보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작품은 사실 상처 입은 삶과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자기 안의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검소와 절제, 금욕과 회한이 눌러앉은 공간 속으로 한 명의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굳게 닫힌 영혼을 천천히 열어주는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덴마크의 외딴 해안 마을입니다. 햇빛보다는 안개가 먼저 떠오르고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엄숙함 속에 살아가며 욕망을 경계하고 즐거움을 삼가고 아름다움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세계 한복판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자매의 집에서 묵묵히 가사와 요리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얼어붙은 사람들, 오래된 오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후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나쳐버린 젊은 날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기쁨은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한 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엄격한 목사의 딸들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웠고 각각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속적 행복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마을의 신앙 공동체도 늙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지만 오래된 다툼과 오래된 원망이 그 모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이 두 자매의 삶 속으로 찾아온 바베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악기 연주나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요즘 신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에도 우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두 곳 이상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6월에도요 또 하나의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예술가협회에서 주최하는 KMAA 장애인음악 콩쿠르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분야는 피아노, 현악, 관악 등 악기 부문, 성악, 합창 등 노래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1차 심사는 동영상 파일 제출로 진행되고 1차 심사에 통과한 참가자는 6월 26일 금요일에 열리는 본 경연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동영상 제출 마감은요, 6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대회에 참가하는 건 꼭 상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그죠?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또 열정적인 참가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조금은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할 텐데요. 자, 이번 KMAA 장애인음악 콩쿠르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관계자의 연락처 010-6234-3373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나탈리 콜이 부릅니다. This Will Be.

네, 우리나라 좀 월요일 순서 안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 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인테리어가 멋있고 인근 지역에 오밀조밀하게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곳. 이런 곳에 MZ세대가 많이 몰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인기 지역에 가서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대하고 위험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검정치마가 부릅니다. 나랑 아니면.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인기 거리 스트리트.
1: 네. 네,
0: 인기 거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서울의 인기 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수동, 연남동, 망원동, 뭐 신용산역 근처 용리단길처럼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 인디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을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거리들은 그 자체로 또 문화 공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 가끔 아주 가끔 방문하곤 하는데요. 네. 갈 때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느껴지는 접근성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진 계절인데
1: 네.
0: 주변에서 또 특히 이제 핫하다 하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근영 씨 뭐 가끔 가신다고 했는데
1: 네.
0: 어떻게 다 가보셨어요? 어때요?
1: 저는 사실은 성수동이나 연남동에는 연극이나 인디 공연 보러 몇 번 가봤고 신용산역의 용리단길은 카페가 예쁜 곳들이 있다 그래서 친구랑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거리에 가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누구나 그런데 접근성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1: 네. 우선 이 거리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거리들은 이제 구도심이나 주택가가 카페나 식당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는
0: 네.
1: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그 골목길이 많아요. 그 최근에도 제가 인디 공연 보러 연남동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는 길에 그 연트럴 파크 그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서 이름을
0: 네네.
1: 빌려와서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0: 네. 네,
1: 그 경의선 숲길을 통과해야 했었는데요. 아, 거기는 갈 때마다 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길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람도 많고, 근데 또 그 물 흐르는 길이 그 보행로와 이렇게 뚜렷하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0: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예. 네, 제 입장에서는 물에 발이 빠질까, 사람과 부딪히 그러니까 공연 보러 가는 길 내내 긴장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0: 야,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 아, 그 점자 블록을 못 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있나요? 있었나요?
1: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0: 아.
1: 네,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전 그런 생각해요. 이런 인기 있는 거리일수록 좀 오래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누구나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장애인, 뭐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들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보행 환경이 정비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해봅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원래 주택가였던 곳들이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용리단길도 그렇고.
1: 네.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좁은 골목길이 기본인데.
1: 네.
0: 이거는 길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런 거리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개성 있는 간판이에요. 저시력자가 간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그 이것도 인디 공연이 열렸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시력 친구랑 같이 가게 됐는데 아무리 그 앞에 가도 그 간판이 친구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카페에 전화를 해서
0: 네.
1: 직원분이 나오셔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판이 구석에 아주 귀엽고 작고 예쁘게 박혀 있더라고요.
0: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1: 네. 그리고 어떤 곳은 보면 간판이 제 기준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게 이제 약간 디자인적으로 약간 좋은 건가 봐요.
0: 네. 요즘은 아예 간판이 없는 곳도 있고.
1: 네.
0: 네.
1: 그래서 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각적 접근성도 좀 고려된 간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0: 네.
1: 그리고 이런 거리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카페나 식당에서 공연이나 전시도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열릴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0: 굉장히 예.
1: 그래서 이런 콘텐츠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좀 찾아가기 쉬운 접근성 정보를 담은 콘텐츠 좀 짧게 만드셔서 뭐 지하철역에서 가는 길, 뭐 뭐 가게 안의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는 장애인 인권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제 장애 접근성 지도를 만든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그것도 좋죠.
0: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넓혀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필요한 접근성 어떤 게 있어요?
1: 저는 경제적 접근성 얘기도 경제적 해보고 접근성. 싶어요. 네. 이런 거리들의 식사나 음료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0: 아, 말해 뭐 합니까?
1: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 9,000원 뭐 이렇게 되고 식사 1인분에 2만 원 넘는 건 당연한 기본이죠. 거고요.
0: 네.
1: 제가 갔던 인디 공연은 티켓값이 3만 원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주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파는 뭐 병맥주라든가 차를 사 먹는 게 매너예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뭐 허브티 같은 경우는 7,000원 넘고 병맥주는 2만 원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부담되면 좀 방문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아 이런 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왠지 아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맞습니다. 네, 사실 네. 이것을 지역의 개별 점주분들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네, 불가능한 일이긴 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계속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함께하지 못하는지 계속 우리가 좀 질문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기대해봅니다.
0: 네.
1: 네.
0: 그러니까 제도적 변화는 근데 시간이 필요하고
1: 네.
0: 그렇죠. 네. 그 전에
1: 네.
0: 뭔가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있죠. 바로 정서적 접근성입니다. 이게 물리적 환경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려는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거든요.
0: 예.
1: 예를 들어서 그런 거리들의 카페나 뭐 식당에서 뭐 전시나 공연을 여실 경우에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오면 뭐 빈자리를 안내해 주신다든가 뭐 메뉴판을 한번 읽어줘 주신다든가 또는 작은 턱이 있으면 턱을 알려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런 거리들의 또 모습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시거나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으시거나 네. 친구들과 대화에 집중한다면 이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와서 대려 어깨를 부딪히시거나 이렇기도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리를 다닐 때는 주변을 좀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걷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그러니까 SNS상에서만 인기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제 진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1: 네.
0: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가 부릅니다. I do.

0: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장애인 복지관 자립지원 팀 사회복지사 임재랑입니다. 근무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생 때와 다르게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시각적인 분들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말투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앞에 지나가실 때 앞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드렸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앞이라는 게 어디 앞을 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앞을 말하는 건지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그분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리,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약 한 달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들었던 메뉴가 당근을 활용해서 네 가지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그다음에 카나페 등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시각적인 분들이 집에서 아무래도 그런 당근 껍질 필러나 이제 칼질을 아마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최소화하고 집에서 하면 어떻게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실생활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각 분들이 좀 더 실생활에서 좀 빠르게 녹여낼 수 있고 좀 간편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울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임재랑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좋을지 잘 몰라서 어렵기도 했지만 차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면서 복지관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지 못하죠. 학교에서 배웠고 또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건 또 다르고요.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 또 그 노력 아마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상은이 부릅니다. 둥글게.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화면 해설이 귀로 듣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인데 네. 이게 귀로 들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1: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이 당시 그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지점 은행을 세웠는데 뭐 경성, 인천, 군산 탈취를 하기 위한 그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지점을 세웠는데 네. 은행 이름이 숫자 18

0: 로 시작하는.
1: 아 진짜요?
0: 네, 실제로 있는 은행 이름이에요.
1: 왜 그랬을까?
0: 그 나라에서는 아마 뭐 그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1: 182?
0: 네. 은행이었어요.
1: 그러니까.
0: 네, 이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막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 내레이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지?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바로
1: 욕이죠.
0: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앞에 숫자 18로 시작하는 은행 이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원고를 넘겼는데 그 성우 녹음을 끝내고 엔지니어가 전화를 한 거예요.
1: 엔지니어?
0: 네. 이게 이상 은행 이름이 이게 맞냐고. 이거 써도 되게
1: 자, 이상하다. 제가 지식은 짧지만 역사책에서 한 번도 그런 은행 이름을
0: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군산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박물관에 실제로 그 은행이 있더라고요.
1: 네.
0: 저도 그때도 검색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존재하는 은행이었고 굉장히 지점을 많이 세웠다고
1: 재밌다.
0: 해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은행이고 그 당시에도 왔었던 은행이고 다 써 있었으니까 그대로 쓰자고 이제 해서 해설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앞에 이제 숫자라는 말을 붙여서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자막으로만 나왔을 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걸 뭐 굳이 불러보진 않잖아요. 그냥 읽고 말지.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말로 읽어야 할 때는 이제 조금 고민하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1: 재밌네요.
0: 네.
1: 와, 이게 무슨 이제 방송사고 얘기하듯이.
0: 네네, 그렇죠.
1: 재밌습니다.
0: 네.
1: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2018로 가냐, 2018로 가냐,
0: 네.
1: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0: 네.
1: 재밌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을 감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비구니가
0: 네.
1: 은주한테, 쿠데타 하자.
0: 네.
1: 어좌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0: 네. 네.
1: 이 장면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0: 비구니는 그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은조가 길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1: 대단한 비구니시네.
0: 네. 그 길동이 네. 어쨌든 백성들에게 실망을 얻고 있으니까 이제 함께 하자고
1: 그렇죠.
0: 그렇게
1: 제안을
0: 한 거죠.
1: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징적인
0: 그렇죠.
1: 존재로.
0: 그렇죠. 맞아요. 그런
1: 네.
0: 존재로 영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조에게 함께 하자고 의중을 물어본 거였는데 고민하던 은조가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구니가 뭐라고 이제 혼자 얘기하냐면 은조가 아마 앞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살기 위해서라도?
0: 무슨 일이 이제 뭔가
1: 예, 예,
0: 미래를
1: 예.
0: 본 거죠.
1: 네.
0: 한편 이제 금록이 그 향을 바꾼 덕분에 이규, 왕 이규가 깨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1: 뭐요?
0: 은조의 그 오빠죠. 오랍이 대의를 끌고 와서 추국 하게 됩니다.
1: 모르래요?
0: 그러니까 고문을 한 거죠. 뭐를 실토하라고.
1: 갑자기요?
0: 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이 조선에서 다섯 리 밖에서도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신궁은 단 한 사람.
3: 신궁은 귀신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
2: 말해보라.
3: 대일이 체념한 듯 입을 뗀다.
2: 제 아버지였습니다.
3: 이규가 어좌에서 찬찬히 일어나 대일을 내려다본다.
2: 그의 피가 누구에게 향했을꼬?
3: 대일이 무언가를 깨닫고 답을 하지 못한다.
2: 답이 없다. 비틀거라.
4: 예! 멈춰라!
3: 병사들이 주리를 틀려는 순간 열이 마당으로 달려온다.
5: 뭐 하시는 겁니까?
2: 왔더냐? 내 친이 아우를 저승길로 인도했던 자를 찾고 있다.
5: 이미 찾았습니다.
3: 열이 대의를 지켜내듯 앞으로 나선다.
5: 제 앞에 계십니다.
3: 이규가 녹이 어린 눈으로 열을 노려본다.
2: 다시 말해보라.
5: 모든 비극은 전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3: 이규는 기가 차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내려선다. 그리고는 의금부 병사의 검을 빼서 열의 목에 갖다 댄다. 열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다.

0: 전하 탓입니다.
1: 다시
2: 전하!
0: 씁니다.
3: 이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물결인 열의 눈을 들여다보고 날카로운 칼날을 더 바짝 들이댄다. 은조가 마당에 들어선다.
4: 어머니!
3: 춘섬이 주저앉아 있다.
4: 무슨 일이야?
5: 도련님께서...
3: 차색이 된 은조가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막 도착한 제이가 막아선다.
6: 가서 어쩌려고?
4: 나요.
6: 그냥 있어. 증거가 없으니 고문만 이겨내면 풀려나.
4: 지금 나 때문에.
6: 왜 그래?
3: 은조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는다. 왼손목에 홍팔찌가 신비롭게 빛나고 있다. 한편 열이 찬 청팔찌도 동시에 반짝이고 열의 눈빛이 순간 멍해진다.
6: 홍은조!
3: 은조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동시에 열도 주위를 본다.
5: 내가 그 얼굴로 보인다는 거지.
3: 은조의 몸에 깃든 열의 혼. 그리고 열의 몸에는 은조의 혼이 깃들어 있다. 열은 자신에게 칼을 겨눈 이규와 형틀에 묶여있는 대의를 본다.
5: 도련님.
1: 마지막이니라. 다시.
3: 은조의 혼이 깃든 열이 이규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린다. 헛되이 죽은 민직의 모습이 떠오르자 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고 의금부 지사가 차고 있는 검에 시선이 가닿는다.
5: 그럼 지금 홍은조는...
3: 열의 혼이 깃든 은조가 경악한다.
5: 안 돼.
3: 이규를 보는 열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대고 있다.
7: 세상에 영혼이 또 바뀐 거예요. 열과 네. 은조가.
8: 아마 이 둘이 뭔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이 위험에 처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규의 칼날이 곧 열의 목덜미를 파고들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네. 네. 중전과 금록이 와요. 그래서 중전은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당신 손으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냐면서 훈민직으로는 부족하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규의 눈빛이 막 흔들리다가 천천히 검을 내려요. 그러면서 모두 물러가고 열만 대전으로 들라 해서 독대를 하게 되죠. 열이 이제 거기로 가면서 몰래 단검 한 자루를 소매춤에 이렇게 감춰서.
7: 그러니까 사실 은조가.
8: 그렇죠. 은조인 예,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조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7: 그럼 어떻게 그 은조는 지금 이규를 죽이고 싶을 텐데.
8: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열이 이제 이규를 독대하면서 그 소매 안에 숨긴 그 단검을 딱 움켜쥐는 찰나에.
7: 찰나에?
8: 네. 제이가 아련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이가 들어와서 이제 은조도 함께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은조가 그러니까 이제
7: 열이죠 사실은.
8: 네네 네. 증언을 하게 되는데 대일이 매년 묵과에 응시를 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활쏘기 점수가 너무 낮아서 매년 초시에도 입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하를
7: 아니다.
8: 위협한 신궁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이도 말을 보탭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대일의 암살 동기가 원한이라면. 이자가 미래의 원한까지 알고 십몇 년 동안 일부러 계속 낙방을 했겠냐고.
7: 말도 안 된다.
8: 이건 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7: 네. 절대 말이 안 되죠.
8: 네. 네. 열도 홍민직의 장남을 두둔하고 나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이규의 물음에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께 향하던 그런 그 화살을 내가 가슴으로 막아내지 않았냐. 그런 이유와 같다. 그러니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7: 네.
8: 그래서 이규는 이제 화가 누구 그러져서 날 죽이려 했던 그 화살이 널 살렸으니 이쯤 하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대일도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7: 열은 성적 보면 알 텐데.
8: 네. 열은 은조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서로 바뀐 거죠. 아직 영혼이. 그래서 단검을 내가 가져간 건 혹시 전하가 대군의 몸을 해할까 봐 그때 내가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대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예, 예, 예. 뭐 어떻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그런 검술이나 이런 걸 배운 게 궁술을 배운 게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7: 지키려고 한 거다.
8: 네, 지키려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조는 그러니까 열이죠. 은조는 고초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어쨌든 영혼이 바뀌었잖아요.

0: 날 보자했다던데.
1: 제이가 열을 지그시 본다.
2: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제이가 임사영의 말을 떠올린다.
3: 침전 일만 마무리되면 대군이야 언제든 치워버릴 터.
1: 제이의 표정이 굳는다.
2: 웜, 조심하십시오.
0: 무슨 뜻인가?
2: 말 그대로입니다. 밤길, 뒤통수, 매사, 모든 간에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4: 아,
0: 친궁 막은 일로 내 걱정을 했나 본데.
2: 가보겠습니다.
1: 제이가 열을 지나친다.
3: 술 마셨나?
1: 열이 제이의 팔을 와락 붙은다.
3: 괜찮나?
1: 사려 깊은 열의 눈빛에서 은조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2: 그 걱정 어린 얼굴은 뭡니까?
1: 열의 얼굴에 은조의 얼굴이 겹쳐져 보인다.
2: 진짜 취했나?
3: 있게. 데려다 줄 사람을 불러오겠네.
2: 이제 대군까지 제 걱정이십니까? 걱정은 그의 것만으로도 얼얼합니다.
1: 열이 어리둥절해한다.
2: 누군지는 대군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홍은조요.
1: 놀라 굳어있는 열을 뒤로 하고 제이가 터벅터벅 발길을 돌린다.
3: 잠깐, 대군도 알고 있었다고? 이 양반은 언제?
1: 민직내 마당. 은조와 춘섬이 평상에 앉아 길쌈천을 깨고 삭바느질을 한다.
5: 어머니께는 내가 많이 미안해.
6: 뭐가?
1: 은조가 길쌈천을 내려놓는다.
5: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약조해 놓고 눈물만 나게 했어.
6: 은조야, 어민 도련님 무사하고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 우리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말고 이리만 살자.
1: 대일이 사랑채에서 나온다.
7: 거 의원이 움직이면 안 된다 했는데. 아, 들어가요, 들어가.
8: 아, 내 몸 내가 알아. 싹 나왔다.
5: 에이, 약은요?
8: 잔소리네. 그 너, 어? 내가 약균에 내리사느라 못 물었는데 대군마마랑은 무슨 사이냐?
5: 아, 그 해민사에 간혹 들르셔서 안면 트고 지냈는데 왜요?
8: 좀 묘해서 날 되게 잘 아는 느낌이었거든.
5: 오.
8: 꼭 가족 대하듯 대하더라.
5: 오.
8: 설마.
5: 네, 맞네요. 대군마마께서 절
8: 날 마음에 품고 계시나? 대군의 사람으로?
5: 에?
8: 아니, 내 관상이 충직한 진돗개상이잖냐.
5: 도련님, 눈치를 방에 두고 나오셨어요?
8: 아님 뜬금없이 날 구해준 게 이상하잖아. 난 그쪽으로는 못 가는데.
5: 걱정 마요. 내가 이쪽으로 왔네요.
8: 그래? 아, 그럼 뭐냔 말이지.
1: 은조의 눈빛이 진지해진다.
5: 도련님을 위해 나선 건 다른 이유 없대요. 돌아가신 대감마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예우다 하셨어요.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망실을 대신해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도요.
1: 춘섬이 먹먹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8: 나중에 또 뵈거든 감사했다 전해라. 내 경황이 없어 그 말을 깜빡하고 온 것 같으니.
1: 은조가 살짝 웃는다.
5: 감사받고자 한 일 아니었고 이미 받았고 뭐 그렇다네요.
6: 참 고마운 분이시다.
9: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네. 가족한테 진심을 전했네요.
10: 네. 네. 이제 은조는 해민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혼이 그 열이잖아요.
9: 그렇죠. 아는 게
10: 그러니까
9: 아무것도 없어요.
10: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제 성심성의껏 환자를 진료로 돕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몸이 아픈 거지 아이들 세 명이 이제 찾아와요. 거기 앞에서 쓰러졌는데

0: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당황했는데 그때 또 그 모습을 보고 열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도와주게 되는데 해림도 해민서에 종종 나와서 돕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열이 환자 처치를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
1: 대군인데 너무 잘해.
0: 네, 그렇죠.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아이들이 왜 아팠냐면은 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제 탈이 난 거였는데요. 그래서 금세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은조의 영혼이 깃든 열이 거지 아이들을 너무 안쓰럽게 보다가 이제 비구니의 말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어자가 바뀌면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1: 진짜요?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되면은 뭔가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떼국물을 아이들이 벗었는데요. 왜냐면 목욕도 시켜주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열의 배려로 그 동주댁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세 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열이 이제 생활비를 지불해 주기로 했거든요.
1: 뭐 현대시대로 네. 말하면 거의 재벌인 거예요.
0: 그렇죠. 네. 재벌보다 더 큰 재벌인
1: 그러니까 재벌이 후원해 주는 거죠.
0: 네. 네네. 네.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우와 천장 있는 집 처음이야.
3: 벽 있는 집 처음이야. 이불 있는 집도 처음이야.
4: 다 처음이래. 뭘 더 막 해주고 싶게.
5: 밥 먹자.
2: 네.
6: 잠시 후 동주댁과 은조가 부엌에서 나온다.
5: 와 가마솥을 싹 비웠네.
7: 아이고.
6: 석삼이 지게를 짊어진다.
8: 미겠다. 아이고.
5: 어디 가노?
8: 아이 저 밥그릇이면 베개면 막 이거 주고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참가.
5: 총각이 애나 키워봤나?
7: 같이 다녀올구만. 아들 좀 봐줘.
5: 예예예.
7: 아유.
5: 아 고노다 고네.
6: 은조가 평상에 걸터왔는데 열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온다.
5: 애들은 자.
6: 열이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둘의 모습이 영혼이 바뀌기 전 원래 모습대로 비춰진다.
9: 전쟁통 갔더니 이제 좀 조용하네.
5: 쟤들은 길 위에서 매일이 전쟁이었을걸요?
9: 앞으로는 이 집에서 무럭무럭만 자라라 그래.
5: 종종 들여다봐야죠. 다 클 때까지.
9: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한 10년은 키워야 될 거야?
5: 막내까지 다 크려면 그 정도는 되죠.
6: 열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은조를 본다.
9: 애들 서당에 보낼까?
5: 따로 선생을 두는 게 나아요.
9: 무관보다는 문관으로 키우자.
5: 에이, 붓보다는 칼이죠. 기술직이 최고인 거 몰라요?
9: 입신양명이 빠른 길로 가야지. 문관으로 해.
5: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죠. 이건 양보 못해요. 대군이 져줘요.
6: 열이 고개를 돌린다.
9: 이래서 살아봐야 안다더니.
5: 뭐랬어요? 크게 말해요.
9: 쭉 이렇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소리?
5: 그 느낌 아니었는데.
6: 열이 평상에 눕는다.
9: 맞아.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같이 있겠다. 뭐 그런 소리?
6: 열의 표정이 쓸쓸해진다.
9: 그것만도 충분하다. 뭐 그런 소리?
6: 은조가 무릎 위에 포갠 손을 꼬물거리며 어렵게 입을 뗀다.
5: 떠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멀리 가려고 했던 거예요?
6: 열이 멍하니 하늘을 본다.
9: 그냥 유랑? 약조했거든.
6: 과거.
10: 은조를 위해서 이 조선을 떠나주십시오.
6: 민직의 무덤 앞.
9: 지키기 위해 떠나려고 했으나 지금은 지키기 위해 떠날 수 없으니 대감과의 약조는 이리 지키리다.
6: 현재 은조가 생각이 많아진 열의 모습을 못 본 척 시선을 돌린다.
5: 몸이 바뀌어서 약조는 못 지키겠네요.
9: 지켜보려고 이렇게 있으면서.
6: 뜻모를 이야기해 은조가 어리둥절해한다.
1: 영혼이 바뀌기도 했지만 은조를 지켜야 하니까 여린 떠날 수가 떠날 없겠어요.
0: 떠날 수가 없죠. 네. 그 민지과 약속을 했지만 일단은 은조를 지키는 게 먼저여서 가지 못합니다. 네. 한편 대추와 해림은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여래과 은조의 영혼이 바뀐 걸 알게 돼요.
1: 어?
0: 알게 돼요.
1: 그 둘이 바뀐 걸 또 정확히 알아요?
0: 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실토를 했고. 처음엔 둘 다 무슨 귀신 본 것처럼 막 피하고 막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뭔가 둘이 행동하는 게 너무.
1: 그 둘도 대단하다.
0: 네. 그래서 이제 예, 받아들이게 되고 둘이 아마 이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림은 영원히 바뀐 줄도 모르고 은조에게 그 열을 향한 마음을 또 고백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확 또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네. 은조의 영혼이 깃든 열은 어느 날 대비의 부름을 받고 이제 궐 안에 누각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 곱게 당의를 갖춰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1: 당의가 뭐예요?
0: 당의 그 궁중에서 입는 앞에가 이렇게 길게 된 옷 있죠. 아, 그 궁전들이 입고 이제 예, 그 빈들이 입는
1: 네,
0: 그런
1: 그 여인이 누군가요?
0: 대비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숙의 이제 그 품계죠. 숙의가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다면서 열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누구였냐면 비군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숙의 홍씨라고 했는데 그 홍씨는 선왕의 후궁이었고요.
1: 앞선 왕의
0: 네, 그렇죠.
1: 후궁.
0: 아버지 예. 후궁이었고 과거 그 경혼을 막 사사가 일어났던 그 해에 아들이 이교에게 사사를 당했고요.
1: 그 한이 뒤에, 있구나.
0: 그 뒤에 불가에 이제 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각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에게는 미불이 찾아옵니다. 숙이홍 씨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네. 그 이제 다음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1: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1: 함께 갑시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길동에게.
6: 은조의 표정이 굳어진다. 처소에 돌아온 열이 온갖 서책을 뒤져본다. 옆에서 지켜보는 대추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12: 궁금한 게 있습니다.
11: 말해.
12: 며칠 열이 전부 영모에 관한 서책만 읽고 계시던데요.
6: 책장을 넘기던 열이 멈칫한다.
12: 안에 계신 분이 마마시건 홍시이건 그게 왜 궁금합니까?
6: 열이 대추를 본다.
11: 지금은 답 못해. 하지만 약속해. 어떤 선택이든 이 주군을 지키는 것일 거야.
6: 대추가 잠자코 고개를 끄덕인다.
12: 알겠습니다.
6: 은조의 혼이 깃든 열의 시선이 다시 서책으로 향한다.
4: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반정, 난, 영모, 개혁. 어떤 이름이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13: 홍민직의 죽음으로 대신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6: 홍 씨와 영의정.
14: 이었던 홍민직마저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그 누구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기겠지요. 적기가 다가오고 있음입니다.
13: 이제는 왕위에 올릴 왕자를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군주가 먼저 서야 다른 사대부를 설득하고 교합할 수 있습니다.
14: 이미 결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6: 영의정이 고개를 든다.
13: 오래전 선왕의 뜻이기도 했지요.
14: 모두 같은 뜻인가?
15: 예, 마마.
6: 각 방마다 대신과 유생들이 결연하게 도열에 앉아 있다. 그 끝에는 은조와 미불도 있다.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놀란 은조가 굳은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14: 우리의 왕자의 우를 대구는 이열, 도월 대군입니다.
6: 열의 혼이 깃든 은조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16: 반역이다.
17: 새 군주, 숙이마마가 대군을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어.
6: 열이 읽던 책을 덮는데 은조가 뛰어들어온다.
16: 인정이 지났는데 이 시각엔 왜?
14: 적기가 다가오고 있음입니다.
6: 심상치 않은 은조의 표정에 놀란 열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16: 무슨 일 있어요?
14: 우리의 왕자의 우를 대구는 이열, 도월 대군입니다.
6: 둘의 모습이 혼이 바뀌기 전 원래의 모습대로 비춰진다.
16: 가자. 여기 있으면 너가 위험해.
4: 왜 그러는데요?
16: 저들이 너를 길동으로 영모 위에 서게 하려 해. 도망가자. 걸로부터 멀리 이 조선으로부터 멀리 세상이 우릴 모르는 곳으로

0: 리 은조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은조가 망부석처럼 버틴다. 열이 불안한 표정으로 찬찬히 돌아본다.
1: 난 못 가요.
0: 은조의 눈빛이 단호하다.
2: 알고 있었구나.
0: 은조는 담담한 눈길로 열을 올려다본다.
2: 열심히 섰어. 넌 이미 그들 곁에 서 있었어.
3: 아, 그러니까 숙희홍 씨,
1: 네.
3: 비구니 그분이 네. 열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 돼요.
1: 네.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숙희홍 씨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망종, 한량, 남봉꾼, 뭐 잡배 이런 도월대군을 선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숙희홍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왕이 붕어 직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의 왕인 세자를 패하고 도월대군을 국본으로 세우려 했었다면서 어린 대군에게서 왕제를 보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왕에게는 없는 백성을 연민하는 마음을 그 도월대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3: 네네.
1: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의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대군이 주상 앞에 나선 일도 나는 감명 깊게 봤다. 연정의 힘이란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러니까 홍 씨가 그 숙희홍 씨가 이미 그 은조와 열의 관계를 짐작을 하고
3: 있네요.
1: 있었던 거죠. 보기만 해도.
3: 아, 숙희홍 네. 씨는 뭐 국정원 사람이에요.
1: 네. 정보력이 좋습니다.
3: 대단하네요. 네. 예, 예.
1: 그 역모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요. 은조와 열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3: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중에 들어볼게요. 정승환이 부르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 산후조리원 4개 기관이 협력해서 합리적인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표준 이용요금은 2주를 기준으로 390만 원이고요. 서울시가 140만 원을 지원해 일반 산모의 부담액은 250만 원이 됩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지원하고요. 다자녀, 다태아 등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서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4개 기관은 도봉구의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양천구의 펠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의 르베르소 산후조리원, 그리고 강동구의 퍼스트 스마일 산후조리원입니다.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서울시 건강관리과 2133-9486 2133국에 9486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러브홀릭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놀러와.

러브홀릭의 놀러와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또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개발원이 장애아동 지원센터에 별칭을 공모한다는 내용과 울산시가 장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가동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동료 성악 지도하고 있는 문혜숙이라고 합니다. 가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도 있었고요. 뭐 지체장애라던가 그런 친구들 가끔씩 이제 배울 수 있게 됐는데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제가 불러줘서 외우게 하면 되는데 이탈리아 가곡은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마디마디 다 불러서 이 친구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볼 수 없지만 얘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귀가 발달돼 있고 음감이 더 좋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뭔가 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때 가장 자부심이 생기냐면요, 악보를 보고 말로 설명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더 뛰어난 상상력, 그래서 표현력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가르치면서도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놀랄 때도 있어요. 지체장애인들은 제가 그 친구들 그냥 속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그 친구한테 맞춰서 그리고 딱 눈을 바라보고 입모양을 잘 보게 하고 이렇게 아이들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장애에 대한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스위미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제도가 어떤 건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요. 이제 일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0: 네.
1: 네.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 제7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그 작업능력 평가를 거쳐서 뭐 특정 장애인의 작업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적용제외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이 제도는 1988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만들었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고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비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적용 대상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사실상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0: 예.
1: 고용 기회 확대보다는 이것이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실제로 네. 얼마나 많은 분이 또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네. 최근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약 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가율도 매우 높습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인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인가율이 무려 9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죠.
0: 그렇네요.
1: 네네. 그 임금 수준은 더 심각한데요. 그 적용 제외 인가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4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금년에 우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한 사람은 한 21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0: 예.
1: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설마다 그 생산품이라든지 뭐 매출 또 지원 수준 또 이용자의 그 장애 정도는 다른데요.
0: 네.
1: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의 대가가 아주 낮게 이렇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나 또는 뭐 일부 그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예. 자, 그럼 이 문제를 둘러싼 입법 움직임이 올해 특히 활발하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논의 속도가 확실히 좀 빨라졌는데요. 22대 국회에서만 적용 제외 그 조항을 최저임금법에서 삭제하자는 그런 그 개정안이 다섯 차례나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0: 아.
1: 네, 특히 그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폐지 요구가 크게 확산됐습니다. 네, 이제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또 노동인권단체가 그 폐지를 요구했다면
0: 네.
1: 최근에는 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까지 우리가 먼저 폐지를 요구하자 이렇게 나섰다는 점입니다.
0: 아.
1: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이 제도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다만 이제 폐지 이후에 지원 방식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인 개인에게 소득을 또 보전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0: 예.
1: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법 논의는 폐지 여부를 넘어서 폐지 이후에 재정 지원과 또 이 전환 대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을까요?
1: 네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근거는 차별의 문제인 것이죠.
0: 아.
1: 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0: 그렇죠.
1: 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역시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에서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최저임금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0: 네.
1: 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뭐 포장을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인가공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을 단순히 훈련이나 활동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바로 이게 이제 노동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작업 능력 평가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현재 평가는 주로 이 생산 속도 또 생산 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0: 네.
1: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그 비장애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의 노동은요, 그 속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죠. 그래서 노동 참여의 의미라든지 직업적 성장, 또 뭐 사회적 관계, 자립 가능성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
0: 네. 자, 반대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은 어떤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1: 네. 신중론의 핵심은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이제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고, 생산성과 수익성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0: 네.
1: 장애인의 그 직업 훈련과 사회 참여 또 일상생활 지원 이런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런 시설은 이미 좀 낮은 그 수익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1: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모든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그 시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0: 그럴 수 있죠.
1: 예, 예. 그래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신규 채용을 줄인다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0: 아하.
1: 예, 그래서 이제 신중론자들은 폐지 방향 자체보다 폐지 과정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0: 예. 그렇다면 그 폐지로 간다고 할 때 함께 네. 갖춰야 할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1: 네네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 단계적인 폐지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과연 이제 언제까지? 또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적용제외 인원을 줄여갈지 이걸 분명히 해야겠죠.
0: 네.
1: 한꺼번에 없애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시설 유형과 장애인 노동자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보충급여인데요. 보충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과 이런 시설에서 실제 지급 가능한 그런 임금 사이의 그 차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0: 네, 네.
1: 네, 이때 이제 보충급여가 시설의 운영비로만 흡수되지 않고 장애인 개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해야겠죠.
0: 네.
1: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복지 급여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임금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그 기초생활 보장 급여나 장애인 연금이 줄어들면 일을 해도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빈곤의 덫을 피하기 위한 소득공제나 급여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직업재활 시설 지원도 꼭 필요하죠. 네, 생산품 판로를 확대한다든지 공공구매를 강화한다든지 뭐 경영 컨설팅 또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임금 문제를 시설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1: 네. 해외 사례는 이제 나라별로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큰 흐름은 있죠.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예외로 오래 묶어두기보다는 좀 예외를 줄이고 임금 보전, 또 고용 지원, 그리고 또 일반 노동 시장의 전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0: 네.
1: 이제 영국 같은 곳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방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고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제 보호작업장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사회보장과 전환 지원을 함께 운영합니다.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요, 감액 임금 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시사점이 분명한데 예외는 줄여가되 전환 과정의 안전망은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0: 그렇군요.
1: 네.
0: 자, 끝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1: 네네. 결국 이 문제는 그 장애인의 노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실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0: 네.
1: 생산성이 낮으니까 임금도 낮아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도 노동의 주체고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 네.
1: 물론 이제 현장의 우려도 현실인데요. 충분한 지원 없이 이런 적용 제외 제도만 없애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운영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일부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 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폐지 선언이 아니고요. 뭐 단계적 폐지, 보충급여, 뭐 시설 지원, 복지급여 조정, 또 일반 노동시장의 전환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쟁점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이제 폐지냐 유지냐 양자 태결보다는요 장애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현장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환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0: 예.
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988년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이 제도를 풀어가는 그런 열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UP의 노래 이어드리죠. 바다.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이 정신장애인의 회복 경험과 당사자 중심 실천 의미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일상적 회복지원망 모형 개발 사업 2년차 성과 공유회를 엽니다. 정신장애인의 고립과 단절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와 지지체계를 형성하게 돕는 사업으로 2년차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중심으로 추진됐습니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면서 내면에 잠재된 패턴과 억압의 기제를 찾아 해소해 자신을 신뢰하고 이끌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 10명입니다. 평택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여성발달장애인 풋살팀을 창단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발달장애 선수를 구성됐으며 이들이 정기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풋살 훈련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훈련을 거쳐 다른 참여팀과의 경기와 대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자 별칭을 공모합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에 의심되거나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정보 제공,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조기 개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센터 역할과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담은 별칭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코스콤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IT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총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28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울산시가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복지와 교육, 의료기관이 분리돼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발달장애인 중심 체계에 장애아동 지원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복지부 통합지원사업 첫 사례입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김포장애인복지관의 성과 공유회네요.
3: 네, 경기도 김포시 장애인복지관이 일상적 회복지원망 모형 개발 사업의 2년차 성과를 남는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경험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2: 예, 일상적 회복지원망 모형 개발 사업. 좀 어려운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3: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이어주는 관계망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회복이라는 게 병원 치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과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0: 그 일상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기회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업 이름도 일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1년 차와 2년 차로 나눠서 각각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첫 해인 1년 차에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그런 공적인 관계망을 만들고 또 서로 긍정적으로 주고받는 경험을 쌓는 데 중점을 뒀고요. 올해 2년 차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주 모임과 서로 돕는 활동을 넓혔다. 특히 이웃 온이라는 거점 공간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사회 참여로 이어지도록 한 게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0: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회복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례 공유가 있습니다. 2년 차 핵심 사업인 마음톡 연구소에서 참여자들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공동 연구자로 함께해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 회복의 지도와 결과물도 전시가 됩니다. 지역 전문가 재언도 들을 수가 있고요. 지역 주민이든 관계기관 뭐 종사자든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은 집단 동료 상담 과정에 참여할 참가자 모집 소식이네요.
0: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데요. 같은 장애를 경험한 동료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또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1: 그러면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이 그 기초과정이네요.
0: 그렇습니다. 동료 상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 과정인데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의 패턴이라든지 눌러왔던 감정을 찾아서 풀어내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이끌 힘을 키우도록 함께 프로그램이 짜여졌습니다.
1: 예, 그 집단 동료 상담의 효과도 궁금합니다.
0: 동료 상담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조언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가 함께 공감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 그런 마음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자가 스스로 힘을 되찾는 데 효과가 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신청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모집 인원은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 10분이고요.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 동안 합숙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 12일까지인데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두르셔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0: 문화날개센터 전화 02-816-3644 내선 1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평택에서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이 창단했다고요?
0: 네,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여성발달장애인 풋살팀을 만들었습니다. 팀 이름이 팀 에바다인데요.
1: 아.
0: 최근 용인 기흥 레스피아 축구장에서 열린 창단식에서 참가하면서 공식 활동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 예, 사실 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풋살팀을 창단한 것도 새로운데 여성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됐다는 거 이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0: 그렇죠. 여성 발달장애인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기회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팀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을 선수들로 꾸려졌습니다. 나이도 세대도 다른 분들이 한 팀으로 모여서 공을 찬다는 것 그 자체로 참 의미가 짙습니다.
1: 네. 그러면 앞으로 뭐 훈련도 하고 또 경기도 나가게 되겠네요.
0: 그래야죠. 복지관에서 앞으로 풋살 훈련과 교류 활동들을 꾸준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창단식도 수도권 여성 발달장애인 풋살팀 6팀이 같이 이렇게 위플레이컵이라는 프로젝트의 하나였다고 하거든요.
1: 아.
0: 선수들이 훈련을 거쳐서 다른 팀들과 경기도 하고 대회도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뭐 요즘 여자 축구라든가 여자 풋살팀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0: 예.
1: 그 다른 복지관에서도 한번 추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운동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래와 어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을 얻는 게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1: 네.
0: 이번 평택 에바다 복지관의 시도가 좋은 본무기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팀들이 계속 창단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지원센터의 별칭을 공모하고 있다고요?
0: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아동 지원센터에 어울리는 친근한 별칭을 지어달라면서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공식 이름이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누구나 쉽고 따뜻하게 부를 이름을 찾는 그런 취지입니다.
1: 예, 그러면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는 곳인지요?
0: 발달이 좀 늦거나 좀 걱정이 된 분들, 또 장애아이와 그 가족을 돕는 곳입니다. 아이 상태를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아이마다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워주는 곳인데요. 특히 장애는 좀 일찍 조기에 발견할수록 도움이 크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다 보니까 조기 개입 서비스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1: 네, 공모를 하는 이유와 공모 내용도 알려주셔야죠.
0: 아이와 가족이 센터를 처음 찾았을 때부터 편안하게 느끼도록 또 이름부터 친근하게 바꿔보자는 게 큰 이유입니다. 공모 내용은 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쉽고 다정하게 담은 별칭을 제안하는 건데요. 시상도 좀 푸짐합니다. 최우수상 한 분께는 50만 원, 우수상 두 분께는 각각 25만 원, 장례상 세 분께는 각각 1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진짜 센터 역할에 딱 맞는 좋은 별칭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0: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한 사람당 한 작품을 낼 수가 있어요. 접수는 이달 14일까지인데 일주일이 채 안 남았잖아요.
1: 아,
0: 그 마음에 든 분들은 예. 서두르는 게 참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과 동의서를 작성해서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되고요. 결과는 다음 달 6일에 발표합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부산에서 진행하는 IT 보조기기 지원 사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증권금융 IT 기업인 코스콤의 후원을 받아서 코스콤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1: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합니까?
0: 손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수 마우스나 특수 키보드, 또 그리고 작은 동작 하나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스위치, 또 개인에게 맞게 기기를 설치하고 맞추어주는 환경 세팅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런 기기들이 값이 좀 비싸서
1: 예.
0: 괜히 마련하기 쉽지 않았는데
1: 그렇죠.
0: 그 부담을 덜어 또 컴퓨터와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도록 돕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전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0: 모두 8천만 원의 예산으로
1: 예.
0: 약 28분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사업은 부산만이 아니라 서울을 뺀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 지역 신청은 부산 보조기기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1: 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0: 부산에 사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고요. 나이 제한은 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타상위 가정, 또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여야 하고요. 신청서는 부산보조기기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오는 18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방문우편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문의는 전화 001-790-6196으로 하면 됩니다.
1: 네. 자, 울산광역시가 장애인의 생애주기 통합지원 체계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고요?
0: 예, 울산시가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이 먼저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0: 복지와 교육 또 의료가 제각각 따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상담은 이 기관, 치료는 저 기관, 또 교육은 또 다른 곳 이렇게
1: 아이고.
0: 여러 예. 곳을 찾아다녀야 했거든요. 울산 지역의 장애아동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500여 명에 이르는데 그 가족의 발품과 마음고생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0: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장애아동 그리고 장애가 의심이 되는 아이까지 넓혔다는 점이에요.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 양육 지도와 또 가족 상담까지 가족 전체를 같이 챙기고요. 특히 장애는 일찍 아까 말씀드린 조기 발견할수록 좋잖아요.
1: 그쵸.
0: 그렇다 보니까 예.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과 손을 잡고 조기에 찾아내서 곧바로 지원으로 이어지는 데 힘을 쏟게 되는 겁니다.
1: 예, 그럼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군요.
0: 그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또 센터 한 곳에서 교육청과 특수학교 의료돌봄 이런 기관까지 촘촘하게 연결해 주는 거죠. 학교에서 발견한 도움이 복지로 이어지고 또 복지 현장에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상법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상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저희 같은 일반인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럼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행될 상법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0: 그럼요, 그럼요. 예.
1: 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민 4명 중에 1명 꼴인데 뭐 연금이나 펀드까지 따지면 사실상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주식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셈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뭐 경영 구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국 국내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이라는 것이 뭐 회사 오너나 관계자들 그리고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주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법에 해당합니다.
0: 네. 뭐 안 그래도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법들은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요?
1: 근데 우리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0: 예.
1: 네, 기관과 같은 전문적인 투자 집단이 아니어서 뭐 회사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소액 투자자들, 이런 소액 주주들이 바로 개미들인데요. 네. 근데 이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의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개미 주주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예.
1: 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분명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정작 소액 주주인 나는 뒤통수 맞고 손해를 본다.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 있었던 거죠.

0: 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법이 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큰 방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주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인데,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지금의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정 요소들이 담겨있는 개정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동안 그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걸까요?
0: 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은 누가 합니까? 이른바 임원이라고 칭해지는 이사들이 경영 일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 상법상 이런 이사들은 법적으로 충실 의무라는 것을 부담하는데요. 소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의무인 거죠.
1: 네네.
0: 회사의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뻔히 손해를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 그럼요.
0: 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누구의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1: 네.
0: 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 대해서도 손해를 주지 않도록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런데 지금 개정 전의 상법은 그 충실 의무의 대상을 오직 회사 라고만 정하고 있고 주주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 네.
0: 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를 위한 게 결국 주주를 위한 거 아니야? 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논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이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사는 이익을 보지만 주주는 손해보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도드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재벌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회사의 주인은 본래 주주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결국 회사를 지배하는 오너가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반면 소액주주한테는 불리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회사를 위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두 가지 장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첫 번째가 이른바 쪼개기 상장입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알짜 사업부,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업 같은 걸 따로 떼어낸 다음에
1: 예.
0: 이거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따로 증시에 상장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1: 예예.
0: 근데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 회사의 주식을 큰맘 먹고 매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자 지금부터 배터리 사업은 따로 분할을 해서 회사를 따로 차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그걸 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아이고, 예.
0: 네. 배터리 분야 때문에 오르고 있던 이 회사의 주식이 미래가 그냥 사라지면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1: 거죠. 예.
0: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소액주주들은 이런 회사의 결정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1: 아하.
0: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속으로 막 욕만 하는 거죠.
1: 네.
0: 네. 근데 둘째는 불공정한 합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 그룹 안에 회사가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1: 네.
0: 근데 법률상 이게 회사를 쪼개는 것도 가능하지만 합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1: 그렇죠.
0: 이렇게 서로 다른 회사 두 개 를 합치는 거를 우리가 합병이라고 합니다.
1: 합병, 예.
0: 그런데 회사를 합병하려면 결국 주식을 통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문제는 이 두 회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에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맞춰서 양쪽의 주주가 서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꼼수가 등장합니다. 두 회사를 합칠 때 오너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특히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매겨버리는 거죠.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 회사의 주주들은 자기 주식의 값어치가 정상보다 훨씬 헐값으로 매겨지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두 사례 모두가 실제로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라는 거는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 우리 국내 기업들에서 크고 작은 회사 가릴 것 없이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한국 시장은 정말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시장이다. 위험하니까 쳐다도 보지 마라 하면서
1: 예.
0: 우리 증시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었던 거죠.
1: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된 거군요.
0: 네.
1: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뭡니까?
0: 일단 상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5년 7월 22일에 개정 상법이 공포가 되면서
1: 네.
0: 즉각 바뀐 부분이 있었고 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규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바뀐 부분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핵심은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이 딱

0: 줄인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던 문구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아하, 예.
0: 그럼 뭐 세 글자 더 들어간 것 말고 큰 변화도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의 근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1: 예.
0: 그냥 기업이 존립하는 배경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의 밑바탕이라고 보면 되고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1: 네.
0: 이렇게 법에 딱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업의 경영과 주주를 대하는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변화이고 이사가 회사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소액 주주한테도 공평할까? 라는 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불공정한 합병 비유 같은 걸로 소액 주주가 손해를 보면 주주가 이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1: 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변화일 수밖에 없겠네요. 결정 하나하나 또 소송을 당할까 봐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0: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재계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우려고 또 반대 논거이기도 합니다.
1: 네네.
0: 기업들은 주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정마다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떡하냐. 심하면 뭐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사들이 겁이 나서 결국 뭐 과감한 투자라든지 결정을 못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경영이 위축되면서 주주들도 결국엔 같이 손해를 본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 지적 자체가 또 완전히 틀린 지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의인데요.
1: 네.
0: 이사가 사익을 챙긴 게 아니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안전장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균형의 문제인데 주주는 보호하고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1: 아유, 그렇겠네요. 또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까?
0: 네, 앞으로 시행될 개정상법 중에서도 중요한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1: 예.
0: 우선 오는 7월에는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로 독립이사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게 원래 사회이사라고 하던 것을 독립이사로 바꾼 건데요.
1: 예.
0: 회사 경영진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을 감시하는 이사입니다.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독립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주도록 의무화하고요.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큰 기업들은 원래대로 과반수를 채우도록 강제를 합니다.
1: 네.
0: 다음으로 올 가을인 9월부터는 집중투표제가 강화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주주는 이사를 선임할 때 원래 한 주당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사실 싹쓸이해서 다 선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이사를 한꺼번에 뽑는 경우에는 표를 싹 모아서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집중투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0: 보통은 회사에서 이걸 다 못하게 막아두거든요.
1: 그런데
0: 예. 앞으로는 자산 2조 원이 넘는 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 제도 자체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는 내 의결권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생긴 거죠. 또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장회사들의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특히 덩치가 큰 대규모 상장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총회장에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1: 예.
0: 이런 변화 이외에도 아마도 앞으로 상법에 큰 변화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변화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바꿔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일단 지금까지의 변화들은 소액주주를 회사의 진짜 주인으로 대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활동하고 주주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하면서 국내 기업 환경과 주식시장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이런 논의를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풀어나는 방송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심으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환이 부르는 화려하지 않은 고백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 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옷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학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젬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 간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2: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1: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즈와 인터뷰 중. 결국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2: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3: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언뜻 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 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에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유라 선배, 진짜 우리를 선배 복수에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능력도 속이고?
1: 갑자기 현우가 전곡을 찌르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우는 유라를 처음 보는지라 매우 당황스러웠다. 허둥거리던 현우는 탁자 위에서 티슈를 가져와 유라에게 내밀었다. 유라는 코를 팽 풀었다. 적나라한 소리에 현우는 누나를 굴렸다.
2: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니 처음에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내 목적만 생각했지. 그런데 같이 서초모하면서 훈련도 함께 받고 삽질도 하고 거지 같았지만 전투도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냥 뭐 엄청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아, 그런데 나도 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각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범초본 놈들이 이렇게 까발릴 줄은 몰랐어. 란주랑 효석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1: 의외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라의 속마음을 듣고 현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0: 선배, 연희도 선배와 똑같은 감정 아닐까요? 어쩌다 휩쓸렸는데 지내다 보니 말할 타이밍도 못 잡고, 연희 우리 좋아하고 도움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희한테는 안 미안해요?
1: 현우의 말을 들은 유라 역시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했다.
2: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미안해. 내가 너무 빈정대고 몰아붙였어.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진짜 연희가 위험하게 굴어도 초인이니까 괜찮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믿었거든. 그런데 초인이 아니라니까 엄청 배신감이 드는 거야. 넌 안 그랬어?
0: 저도 조금은 그랬어요. 위험한 부분. 그런 건 연희가 감각이 좋으니 믿었죠. 단지 친구인데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듯 연희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선배랑 연희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선배가 먼저 얘기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세 사람 돌아오면 이야기해줘요. 시간 좀 지났으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분명 이해해줄 거예요. 아, 선배는 란주 선배가 얼마나 선배를 걱정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2: 알았어.
1: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코를 시끄럽게 팽 풀었다.
0: 아우, 진짜 더러워 정말.
1: 현우가 질색하자 유라는 눈물 맺힌 눈으로 씩 웃었다. 웃는 유라를 보며 현우는 지금껏 소초모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 이번부터는 모두를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현우의 마음에 빼곡히 차올랐다.

0: 유라. 그래도 소초모는 계속된다.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냐고 현우가 물어봤을 때 떠오른 것은 란주의 얼굴이었다. 신뢰가 깨져버린 친구의 얼굴. 그래서 눈물이 났다. 유라에게 란주는 마음을 연 최초의 친구였으니까. 유라는 다시 한번 효석과 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다. 유라는 그때 사과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연희만 몰아붙인 것이 후회됐다.
1: 선배, 나가서 좀 걷죠.
0: 답장이 오지 않아 초조해하는 유라를 보다 못한 현우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습한 날이었다. 두 사람은 걷기를 포기하고 아파트 내 벤치에 앉았다. 어느샌가 도련님이 와 현우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라도 남겨요. 연희한테는 연락했어요?
2: 연희한테 뭐라고 하지? 아, 나 사실 뭐라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1: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배가 우리한테 말 못한 입장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말하고 사과한 뒤 네 입장도 이해될 것 같다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참, 연희 그래서 소초모에서 뺄 거예요?
2: 모르겠어. 소초모가 초인들의 모임인 건 맞잖아. 하지만 연희는 필요한 존재긴 하고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1: 명예 멤버로 하면 되잖아요. 소소한 초인과 소소하지 않은 비초인이 모여서.
2: 너 오늘 말 잘한다.
1: 이게 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0: 유라는 미소를 짓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친구들과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현우가 일러주긴 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어느새 몰려든 고양이 중 삼색이 한 마리가 유라의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자 삼색이는 유라의 손에 머리를 박았다. 다른 고양이들도 유라의 다리 사이를 몸으로 쓸고 꼬리로 휘감았다. 고양이들이 꼭 위로를 해주는 것만 같았다.
2: 고양이들의 위로? 현우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니 고양이들이 이러는 건가? 이현우, 근데 고양이들이랑 너의 연대감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것 같다?
1: 저도 어제 동네 꼬마 도와주면서 느꼈어요.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도련님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알아듣고 재현해내더라고요. 저랑 꼭 머리가 연결된 것처럼.
2: 얘네들이랑 너 훈련만 좀 하면 다치지 않게 전투에 쓸 수 있지 않을까?
1: 네, 제 생각도 그래요.
2: 애들한테 문자 보내놓고 훈련하면서 답장 기다리자. 그리고 정 연락이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먼저 이해진을 찾아보자.
1: 그래요. 넋 놓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합시다.
0: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을 생각하니 유라는 어쩐지 조금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고 기운이 돌아오니 용기도 조금 솟는 듯했다. 유라는 휴대폰을 켜고 연유의 이름을 눌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유라는 길고 긴 메시지를 작성했다.
2: 며칠 전에는 연희 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아붙이기만 했던 것 같아 빈정대기까지 하고. 정말 미안해.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내게도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을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0: 메시지를 보내자 용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아직 중요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유라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2: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정말 미안해. 메시지로 말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변명 같겠지만 왜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도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란주야, 화가 많이 났겠지만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
0: 무어라 더 덧붙일 말이 있나 고민했지만 다른 말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해야만 했다. 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1: 다 보냈어요? 답장 오기를 기다려봐요. 저도 메시지 보내놨어요. 첫 전투했던 재개발 구역 쪽에서 훈련해볼래요? 거기 고양이는 많고 사람은 없으니.
3: 그래, 그러자.
0: 두 사람이 일어나 움직이자 고양이들도 현우 뒤를 따랐다. 유라의 집에서 그리 먼 것도 아닌데 도착했을 무렵 두 사람의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현우가 도련님과 자신이 합을 맞췄던 이야기를 하자 유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3: 아, 이건 어때? 도련님이나 고양이들이 네 등이랑 어깨를 딛고 뛰어서 라투스 시야를 가리면 네가 펀치나 각목을 날리는 거지. 도련님 날리고 펀치도 날리고.
0: 아직 뼈대가 남아있는 캣타워를 가상의 적으로 삼고 현우는 도련님이나 다른 고양이들을 날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고양이들이 등 위에 타면 고양이들을 튕겨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처음엔 고양이들이 현우의 생각과 달리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녔다.
3: 안 돼! 고양이들이 날아가야 할 도착점을 네가 머릿속에서 정확히 그려줘야지. 그리고 고양이들을 날리고 나서 다시 앉거나 눈을 감으면 어떡해?
1: 다시 해볼게요.
0: 현우가 훈련에 임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도대체 동네 꼬마를 뭐 어떻게 도와주고 왔길래 이렇게 변한 거냐고 유라가 물어봤지만 현우는 웃으면서 별거 아니란 말만 할 뿐이었다. 어쨌든 현우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몸이 힘들다거나 그런 동작은 할 수 없다고 징징대던 얼마 전과 달리 유라가 알려주는 자세를 해내려 애쓰고 적극적으로 훈련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고작 하루의 훈련이었지만 현우는 고양이를 등에 태워 높이 띄우는 데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종종 발톱을 넣지 못한 고양이들에게 등을 긁혀도 괜찮다며 허허 웃기만 했다. 이제 현우는 도련님을 비롯한 고양이들을 캣타워 꼭대기로 정확히 날려보냈고 이후 연속 동작도 잘 해내고 있었다. 훅 펀치 날리기, 각목으로 옆구리 치기, 앉아서 다리를 차 라투스 넘어뜨리기 등등. 현우는 이제 고양이들과 새로운 훈련을 해볼 참이었다. 점프해서 발톱을 세운 고양이 앞발로 라투스의 뺨이나 눈을 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며 현우는 재개발 구역을 뒤져 천막 조각을 가져왔다.
3: 어떻게 할 생각인데?
1: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려고요. 달려와서 기둥을 밟고 도약한 뒤 이 천막을 찢는 거죠.
3: 아, 날아오른 뒤 위에서 아래로 발톱으로 긁는 식?
1: 네, 보세요.
0: 첫 번째 주자는 도련님이었다. 도련님은 달려와서 기둥을 밟고 도약한 뒤 천막에 냅다 몸통을 들이받았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양이 세수를 하는 도련님을 보며 현우와 유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1: 다시 해볼게요.
0: 몇 번의 도전 끝에 도련님은 도약한 뒤 발톱을 세워 앞발로 천막을 할퀴도 때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천막을 쭉 찢었다.
3: 우와!
0: 유라가 소리를 지르자 몇몇 고양이는 깜짝 놀라 등 털을 세우며 하악 소리를 냈다.
3: 우와, 도련님 대단한데? 이 현우, 이런 생각을 하다니.
0: 현우는 문득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3: 잘해놓고 왜 그래?

0: 아니요, 그냥 다들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었어요. 후회돼요.
1: 유라는 현우가 연유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2: 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원래 그러면서 다 느는 거야.
0: 네.
1: 유라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현우의 어깨를 두들겼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훈련을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2: 내일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우리끼리라도 이예진을 찾으러 가보자.
0: 네.
1: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이 되어도 란주와 연희, 효석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유라는 밤새 잠을 설쳐 퀭한 얼굴을 하고 현우를 만났다. 한 손에는 못을 박은 강목을 쥔 채 두 사람은 초대형 변이 라투스와 이예진을 만났던 그 숲으로 갔다. 라투스가 도망친 방향으로 따라가 숨을 만한 장소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다행히도 유라와 현우는 길을 곧잘 찾는 편이었고 두 사람은 쉽게 초대형 변이 라투스를 만난 장소를 발견했다.
2: 여기서 싸우다가 저쪽으로 도망갔고 연희가 그 뒤를 따라갔지.
0: 맞아요. 그리고 사라진 것도 저쪽이었어요.
1: 현우가 나무가 우거진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를 따라 걸었다.
0: 선배, 이예진 찾고 있다 보면 란주 선배도 연희도 분명 연락 올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1: 유라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말하는 현우 역시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초대형 라투스가 사라졌던 방향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다시 철조망이 나타났다. 철조망 안쪽은 폐공장 지대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녹이 슨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3: 선배! 이거 봐요!
1: 현우가 공장을 주시하고 있는 유라를 불렀다. 현우가 가리키는 철조망은 멀리서 봐도 아래에서 위로 쭉 찢어져 있었다. 그 너머에는 이예진의 학교인 미래여고 교복 치마 조각이 찢어진 채 떨어져 있었다. 초대형 라투스가 도망간 흔적을 드디어 찾아낸 것이다.
2: 와, 이현우, 너 어제부터 컨디션 되게 좋다. 대박.
1: 흔히 들을 수 없는 유라의 찬사와 함께 두 사람은 옷이나 팔다리가 날카로운 철조망에 긁히지 않게 조심하며 폐공장 쪽으로 빠져나갔다. 언제 왔는지 도련님과 몇몇 고양이가 두 사람 뒤를 따라 공장 부지에 함께 들어섰다. 둘이서 다니다 보니 다섯이서 다닐 때보다 확실히 더 허전하고 으스스한 느낌이었다. 유라는 미래여고 치마 조각을 손에 쥔 채 더 남겨진 흔적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봤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와이파 한국인 109번째 풍월주 김유신 15번째

0: 우리 미실이 아니 그냥 미실이 동륜태제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 말이냐?
1: 이번 사건은 태자와 궁주들이 얽힌 지정사건입니다 아버님. 풍기문란죄를 더해 미실 엄벌에 처하세요.
0: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
1: 아니 심증이요 아버님. 물증보다 더 확실한 심증이 있잖아요.
0: 우리 미실이 주장하는 바대 미실이 선의로 보명궁에 개를 풀어놓았다면 이번 사건은 그냥 사고다.
1: 여보! 아버님!
0: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다.
1: 미실 때문에 전 남편을 잃었어요. 제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님은 아들을 잃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미실을 두둔하세요?
0: 내가 우리 미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1: 그냥 미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2: 전하, 죄인 미실이 마지막으로 전하를 뵙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해요.
1: 어림도 없는 소리.
2: 그럼 그리 전할게.
0: 잠깐.
1: 여보, 아버님.

0: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주 실컷 하거라.
1: 진흥왕 앞으로 끌려온 우리 미실, 아니 그냥 미실.
2: 전하.
3: 쇼입니다, 전하. 지금부터는 미실의 쇼쇼쇼예요.
0: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죄인이 할 말이 있다지 아니냐. 자, 죄인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3: 말이나 못하면.
2: 전하, 이 미실 전하께서 고꾸라지라고 하면 고꾸라질 것이요.
0: 아이고.
2: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0: 네가 동륜 태자를 죽이기 위해서 보명궁에 의도적으로 포악한 개를 모아 풀어놓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2: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3: 이 요망한 것!
0: 가만히 있어! 우리 죄인은 계속해서 말하라.
2: 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제가 뭐가 아쉬워서 태자 전하를...
0: 그러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
3: 내 남편이 보명궁주를 좋아하니까 질투심에 열폭을 한 거겠지.
0: 열폭?
3: 난 미실 네가 질투와 욕망의 불도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
2: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하. 언젠가는 죽어야 할 목숨이니까요. 그러나
0: 그러나
2: 전 죄가 없습니다. 전하의 명이라면 달게 받겠지만 결백만은 믿어주십시오, 전하.
0: 여봐라.
4: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하.
0: 동륜 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미실을
3: 자명입니다. 진범은 미실입니다.
4: 말씀하세요, 전하.
0: 우리 미실을 궁 밖에 있는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로 쫓아내도록 간다.
3: 여보! 아버님!
0: 어서!

0: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흥왕이 선처를 내리자 간신히 목숨을 구한 미실은 그날로 왕궁에서 쫓겨난다.
1: 누님, 타세요!
0: 마중 나온 미생.
1: 우리 누님, 당황하셨어요?
2: 당황은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내 시나리오대로야, 아주 그대로야. 아, 무슨 놈의 인간들이 반전이 없어.
1: 아니, 그러면 그 처음부터 궁에서 쫓겨날 걸 알았단 말씀입니까?
2: 내 인생에 계획에 없는 일은 없다.
1: 이야, 누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만. 그럼 컴백은 언제쯤? 예? 컴백하셔야지요.
2: 아, 전하께서 너무 서둘러 부르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 아우, 그 양반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아, 이놈의 인기 너무 피곤하다, 야. 나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
1: 예예, 아, 예. 누님 푹 쉬십시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공작이었는지 지정에 의한 비극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 팔자도 오시구만. 죽기 전에 저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0: 한나라의 태자로서 개 물려 죽은 비운의 남편을 보내고 난 뒤.
1: 그럼 전 이만 궁에서 나가겠습니다.
2: 그래, 장차 진평왕이 될 백정희는 내가 잘 키우고 있어마.
0: 남편을 잃고 왕궁을 떠난 만호는 외로...

0: 뭐 어떤 오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관계가 오빠라고 기록돼 있는 수쿨정과 오마이갓 재혼.
1: 짠짜란짜란짠짜란짠짠짠 퉁퉁퉁퉁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에요.
0: 김유신 이 아니고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을 출산한다. 진평왕의 어머니이자 김유신의 외할머니가 되시는 프로필로는 따를 자가 없었던 만우부인 되시겠다.
2: 피는 소중한 거죠.
0: 한편 사랑하는 미시를 왕궁 밖으로 쫓아낸 진흥왕은

0: 미시
1: 여보세요나야거기잘지내니
2: 여보세요
3: 참아자신의신분을밝히지못한다고모르겠냐
2: 전하

0: 됐다.
1: 어이, 시간은 흘러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고 진주왕이 즉위한다. 진지하게. 그러나
2: 임금이 탄핵이 되었단 말이냐?
1: 몇 년도 못가 진지하지 못한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문란한 사생활이 빌미가 돼서 진주왕이 탄핵된다. 진지하게. 와이파이 한국인 174화 다시 듣기를 진지하게 추천해본다.
3: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어야죠.
1: 순리를 따지며 어린 진평왕을 신라 제26대 왕으로 즉위시킨 전문 킹메이커 미실은 어린 왕의 등 뒤에서 국정을 농단하는데, 이 부분은 와이파이 한국인 175화 다시 듣기를 진지하게 추천해본다.
0: 175화 다시 듣기 똑딱똑딱똑딱. 지금은 179화인데요. 똑딱똑딱. 아우 이걸, 아우 너무 빠르다.
4: 나 이제 어제의 진평왕이 아닙니다, 세주.

0: 알고 밤늦게 전화하는 건 진흥왕 때부터 있었군요. 미실 이명호.
1: 여보세요, 나야. 거기 저 진흥왕 박영재.
2: 우리 누나는 미실, 나는 미생. 미생 조민수.
3: 와이파이 안 끊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있는 대승 한지마을을 찾아갑니다. 대승 한지마을은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조성한 한지 테마마을인데요. 지난 2010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는 유난히 특산물이 많습니다. 삼례 딸기를 비롯해서 봉동생강, 동산곶감, 고산대추 등이 그 특산물들인데요. 여기에 소양면 신원리가 원산지인 고려한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한지 한 장을 만드는 데는 100번의 손질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한지는 한자로 100자를 써서 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려한지는 일본의 화지와 중국의 선지에 비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중국 송나라의 손목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를 통해 고려의 닭종이는 흰 빛과 윤택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목은 고려 숙종 때인 1103년에 서장관의 신분으로 고려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한지의 장점으로는 보온성과 통풍성이 좋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창호지 하나로도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한지의 우수성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구성입니다. 토종 당나무로 만든 고려 한지는 그 수명이 10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종이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승 한지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 있는 대승 한지 마을 주차장에 도착하면 작은 다리를 건너 대승 한지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입구 왼쪽에 공예 공방총인 지담이 있고요. 지담 오른쪽에는 한지 공예품 전시관인 승지관이 있습니다. 승지관에는 한지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승지관 옆에는 오래된 한옥 건물인 동양산업조합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완주군 동상면의 동자와 소양면의 양자를 따서 붙였는데요. 본래 소양면 황운리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에다 옮긴 것입니다. 동양산업조합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라북도에 있던 7개의 조합 가운데 가장 컸던 곳인데요. 동양산업조합을 통해 동상면의 곶감과 소양면의 한지가 일본 각 지역으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동양산업조합 오른쪽에는 한지 체험장이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작은 크기의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전통 한지 초지 체험, 한지 액자 만들기 체험, 한지 고무신 만들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 체험장 바로 옆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지를 만드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한지 제조장이 있고요. 한지 체험장 맞은편에는 줄방이 있습니다. 줄방은 작은 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한지를 만드는 기술자들인 초지공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한지 제조장 옆에는 한옥 체험이 가능한 한옥 전통 문화 체험관이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이불과 베개가 제공되는 한옥 전통 문화 체험관에서는 방의 크기에 따라 3명에서 8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8개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있는 대승 한지마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현안과 국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대 국정

0: 국정 목표를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1: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일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0: 먼저 6.3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국정 기조는 이어가되 더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이길 것을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1: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0: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부정선거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이 감사드립니다.
0: 당이 야당이었을 때와 집권한 뒤로는 달라야 한다며 뼈 있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구분, 사상검열 등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마라톤 기자회견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 당시와 같은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혼서영입니다.
2: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을 손봐서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올려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간 펼친 부동산 정책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근에 전세난에 대해선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3: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
3: 여러 채 갖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 몇십억 대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3: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며 다음 달 중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통해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전세난에 대해선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은 결과이고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1: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아서 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3: 부동산 공급책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모든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자신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사안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연 기자입니다.
4: 진실 규명은 해야 하지만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이 미뤄진 조작기소 특검. 다시 입장을 묻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1: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죠.
4: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경이 합수본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특검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1: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4: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역시 국회에 넘겨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선 이란산 미사일로 파악돼 엄중 항의했다면서도 의도는 없어 보인다 했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을 체포한 이스라엘에 강경 메시지를 쏟아낸 건 주권 문제여서라고 설명했습니다.
1: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4: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제가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드리고 다른 정상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4: 그러면서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ICBM 기술 개발 중단 등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 오늘도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나흘째 서울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고 재선거를 외쳤습니다. 주말과는 다르게 부정선거 구호도 다시 나왔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지난 주말 3만 명 넘게 몰렸던 인파는 평일이 되자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집회의 주축이었던 20, 30대는 낮 시간 눈에 띄게 줄었지만 퇴근 이후인 저녁 7시를 넘기자 다시 집회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재선거를 외쳤던 집회 현장엔 하루 만에 다시 부정선거 구호가 등장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들었습니다. 재선거만 외치는 참가자들은 진보단체란 취지의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주도가 아닌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6: 참정권은 당연히 국민에게 있는 건데 그거는 선관위에서 애초에 50%밖에 발행도 안 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7: 이번 투표를 계기로 해서 또 2030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나와보게 될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5: 참가자들은 개표소 출입구 10곳을 막은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오전엔 경기장을 찾은 여자 핸드볼 유성현 선수들의 출입을 막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2: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쇄업체와 선거 사무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8: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9: 이제 투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8: 선거 당일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이 경찰에 고발됐고 닷새 만인 오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10: 세상에 투표하러 가지고 투표용지가 없으면은
11: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8: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단순 무능이냐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고의성 입증이 가를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하지만 실제 인쇄는 50% 수준으로 맞춘 경위도 규명돼야 합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해 선관위 발주 물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 거의 뭐 1년 준비는 되게 오래전부터 하는 거예요. 발주를 받을 때는 제 기억에는 몇 명이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8: 선거 당일엔 용지 부족에 즉각 대응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송파구 선관위는 이미 당일 오전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들의 당일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2: 이번에 전국 투표소에서 모자랐던 투표지가 4,700장이 넘는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이럴 주짐이 일찌감치 있었지만 중앙선관위는 내부 보고가 아닌 민원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알게 됐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당일 투입된 공무원과 선관위 관계자 단체 대화방에선 오후 2시쯤부터 이 투표소 투표지 부족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곳에서만 180장가량 부족했고 인근 투표소는 상황이 더 심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0여 장이 부족했습니다. 당일 이곳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은 추가 배포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건데 당연히 투표자 대기로 이어졌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100장 이상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17곳, 모두 서울입니다. 부산과 인천 등지에서도 투표소마다 수십 장씩 투표지 부족이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4,700여 장이 모자랐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마감을 1시간여 앞둔 오후 4시 25분쯤 사태를 최초 인지했고 그마저도 민원인 항의 전화였습니다. 이미 투표지를 추가 배포 중이던 서울시 선관위 등의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
12: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결정 역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단독 결정이었고 사후 서울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의결 절차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 그간 드러난 비리와 부실 선거가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도 선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과하고 자체 혁신안을 냈지만 혁신은 없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 자체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을 더 이상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14: 2022년 대선 당시 일부 투표용지를 종이봉투로 옮겼던 소쿠리 투표 논란. 선관위는 사과와 위원장 사퇴 후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15: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장입니다.
14: 이어진 자녀특혜 채용 논란과
16: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14: 지난 대선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때도 대처는 비슷했습니다.
16: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14: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꾸린 자체 혁신위는 흐지부지 됐고 혁신 방안도 제대로 시행된 건 없었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7: 선관위 내부 직원 중심으로 이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14: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논란일 때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 등 선관위 개혁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18: 감독 기관이다 보니 관련된 법안을 개선하는 데는 좀 주저한 측면이 외부 통제 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4: 정치권에선 뒤늦게 헌법 개정까지 언급되는 상황. 독립성을 앞세우며 변화에 소홀히 한 선관위가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2: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여와 야 양쪽에서 모두 제출됐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뜻이 같지만 조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놓고는 역시 생각이 다릅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닷새만 국정조사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21: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19: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곤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입니다.
22: 전혀 관계없는 뭐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19: 특히 위원 구성에서 민주당은 의석 비율대로 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23: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11: 장동혁
23: 위원장부터 증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합니다.
19: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특검도 하자 그 전에 재선거부터 해야 한다며 강경 기류를 이어갔습니다. 당내에선 수기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팽팽합니다.
24: 아직까지 재선거에 대해서 당내 국민의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19: 야당의 재선거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25: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국회에서 뭐 여야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9: 이재명 대통령은 4부 요인과 회동해서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공감하고 선거관리체계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2: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7,5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될 정도의 큰 하락에 금융시장이 또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6: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는 8,000선을 내줬습니다.
8: 급격한 하락세에 20분간 시장을 아예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발동될 만큼 하락

0: 하락세가 강력했습니다. 코스피는 676포인트 떨어지며 7,484.41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8,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에 8,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급락하며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주가가 급락한 데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7% 넘게 떨어지면서 30만 전자, 200만 닉스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1: 브로드컴발 AI 수익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 주말 골목 서프라이즈로 인한 금리 반등이 전반적인 빅테크, 반도체,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좀 낙폭이 커졌다.
0: 단 이 거래일 만에 1,100포인트 넘게 빠진 건데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탄탄히 받쳐주고 있지만 이번 주 줄줄이 예고된 미국 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이슈가 더욱더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다.
0: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3월 4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3: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자 외환당국이 시장에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 영향도 있지만 투기적 거래 영향도 있다고 본 겁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원달러 환율은 1,555원 20전으로 낮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외환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 즉시 조치, 경각심에 이어 강력 대응으로 닷새 사이 점차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모든 지표가 좋은데 환율만 유난히 약세인 지금 상황을 정부 관계자는 수수께끼라고 표현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다른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되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이런 거래가 너무 적단 겁니다. 또 우리 외환시장 밖에서 투기적 거래도 일어난다고 지목했습니다.
5: NDF가 거래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거래가 국내 시장에 이렇게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4: 정부는 수출 기업이 1년 이상 이유 없이 대금 거래를 미루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강력한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환해치 영향으로 환율은 내림세로 전환. 1,535원의 낮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3: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오늘 기업들을 직접 찾아 AI 협력 방안을 밝혔습니다. 입국 때 언급한 한국의 줄 선물, 세계 시장에서 파트너로 함께 가자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아침 8시 반, 첫 일정은 SK사옥 방문이었습니다. 치맥 회동을 한 지 12시간 만에 최태원 SK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7: We announced a partnership with SK that has many elements.
8: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7: We are co-designing our roadmaps together.
8: 우리는 여러 요소를 담은 SK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6: 곧바로 LG를 찾았고 점심 뒤엔 현대차 사옥으로 건너가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9: 완벽한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6: 하루 동안 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 젠슨 황은 차례차례 개별 기업과의 협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파트너인 한국에 세계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걸 강조했는데 AI 표준을 엔비디아가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습니다.
7: We need to build lots and lots of AI infrastructure.
8: 많은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전 세계에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6: 가는 곳마다 환호가 뒤따랐습니다. 젠슨 황의 사진을 들고 현장을 찾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10: Now I'm Kay Jensen.
8: 이제 전 Kay Jensen입니다. 젠슨
6: 황. 경영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화려한 현장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끌어들이고 경쟁시키는 분위기도 조성하는 전략적인 모습도 엿보입니다.

0: 오늘 국내 스타트업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AI 동맹 행보를 마친 젠슨 왕은 내일 오전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이 같은 젠슨 황의 광폭 행보 속에도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AI 혁명이 이제 시작이라며 떨어진 주가도 할인 기회라고 했는데요. AI 관련 논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2: AI 실적 거품 우려가 시장을 짓누른 월요일, 젠슨 황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3: 주식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든 여러분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로봇 등 각 산업이 저마다의 AI를 갖게 될 미래를 그리며 10년 뒤엔 세상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3: Imagine where AI will be 10 years from now. AI가 10년 뒤 어디까지 갈지 상상해 보십시오. 투자자라면 다음 주만 보지 마세요.
2: 하지만 이 같은 광폭 행보가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AI 투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의 근거는 당장의 현실에 있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4: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불가능해서 차입이나 유상증자를 택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70-80%는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것이다.
2: 전력시설을 빨리 짓기 어려워 데이터센터 투자도 발목 잡힐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이어지는데 방한 기간 젠슨 황은 미래로 시선을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3: To build someone no one, to do something no one asked. 혁신가의 마음가짐이란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위해 만들고 처음엔 가치를 불분명해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2: AI 낙관론과 거품론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AI 수익화와 피지컬 AI 구현 두 과제의 성패에 따라 엔비디아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미래도 바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1: 한편 젠슨 황은 한국 기업들과 거대한 인공지능 공장을 짓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AI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됐는데요. 이게 어떤 공장인지 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젠슨 황이 한국과의 협업 청사진으로 내세운 건 AI 팩토리, 즉 인공지능 공장입니다.
3: NVIDIA has a partnership to build AI factories.
6: 엔비디아는 한국에서 인공지능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5: 기존 데이터센터는 처리 장치인 CPU를 사용해 수백 메가와트급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내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기가와트급인 인공지능 공장엔 CPU를 대신해 고성능 반도체인 GPU가 수십만 장 들어갑니다. 여기에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과 전력 냉각 설비가 더해지면 공장 내에서 끊임없는 대규모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의 언어인 토큰이 마치 공장처럼 생산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AI가 사용하는 모든 토큰을 이런 팩토리에서 생산해 AI 생태계에서 독보적 주도권을 잡겠다는 건데 엔비디아는 그 파트너로 기술력과 인프라가 월등한 한국 기업들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버는 기가와트급 초대형 인공지능 공장을 짓고 SK는 이 인공지능 공장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을 자동화하고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를 다시 인공지능 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7: 기가와트급의 어떤 데이터 센터 그리고 팩토리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전력 이슈나 상관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좀 이슈가 좀 논의가 돼야 됩니다.
5: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한국산 고성능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이 확대되고 인프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가와트급 인공지능 공장은 원전 한기에 가까운 막대한 전력과 냉각 설비가 필요한 만큼 부지와 전력망 병목 등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8: 휴일 도심 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올라가 100m 가까이 내달렸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정말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휴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하던 그때 갑자기 버스 한 대가 안전 울타리와 자전거, 가로등까지 들이받으며 인도로 밀고 들어옵니다. 햇볕을 피하던 남성은 도로로 뛰어들고 놀란 엄마는 아이의 옷깃을 잡아 끌며 건물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도담동에서 간선 급행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와 상가 건물로 100m 가까이 돌진했습니다.
10: 물체가 휙 지나가 버스 기사님인데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9: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한 명이 다쳤습니다.
11: 이곳 인도로 돌진한 버스는 이 건물 외벽과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낮 시간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9: 버스가 들이받은 상가는 영업시간 전이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8: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32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지진 해일 경보가 말레이시아까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건물 외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3층 건물이 순식간에 내려앉습니다. 학교 건물 밖으로 대피한 학생들은 몸을 낮추고 버텨봅니다. 땅이 계속 흔들리더니 운동장에 있던 철제 지붕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또 다른 학교. 강당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놀라 뛰쳐나갑니다. 지진에 수영장 물이 흔들려 넘치고 도로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 반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200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진 뒤 구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는 우리 교민 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3: 형광등이 이렇게...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치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리박스쿨 손혁숙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손 대표 측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핵심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이 일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 6개 구단으로 출범했는데요. 44년 동안 구단은 10개로 늘었고 관중은 연간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야구의 인기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응원 문화인데요. 구단과 선수마다 응원가가 있고 야구를 잘 몰라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길 수 있죠. 스포츠 현장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음악은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기곡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스포츠 현장을 지켜온 KBS 한성윤 기자는 스포츠와 음악은 선수와 팬을 잇는 최고의 콤비라고 하는데요. 한성윤 기자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한성윤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프로야구 요즘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에 1200만이 넘었다고요, 관중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 400만 관중을 이미 5월에 돌파를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난해보다 더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1300만 관중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금 야구는 야구표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0: 제가 지금 1300만에 못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야구 좋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야구장 혼자 가던 소녀였는데 이제 못 간 지 한참 됐어요 지금.
1: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지금 야구 관중의 주류가 됐는데요.
0: 네네.
1: 여기에 자칫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는 뭐 40, 50대 남성이라든지 그 임수민 아나운서 같은 네. 50대 여성 같은 분들도 야구장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게 된다면 와, 지금보다 야구 인기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티켓팅 자체가 어렵다면서요.
1: 아,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0: 네.
1: 티켓팅이 많이 해본 분들은 20, 30대 여성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해요.
0: 예.
1: 예전에 아이돌의 공연을 쟁취하던
0: 맞아요.
1: 그런 모습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반 야구만 좋아하던 분들은 이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요.
0: 아, 그 옛날처럼 저기 현장에 가면 표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지금도 사실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서 현장 표가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0: 있긴 있어요.
1: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양이 정말로 소수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0: 네.
1: 지금 또 야구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선예매라는 게 있어요. 선예매는 뭐냐면 구단의 팬클럽으로 가입한 분들에게 예매 우선권을 주는 제도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팬들은 그러니까 프로야구단의 회원이 아닌 분들은 구하기가 상당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선예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0: 그건 뭐 선보다 먼저 예매하는 거예요?
1: 선예매를 할 수 있는 구단 회원들 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를 둬서 마치 비즈니스 이상의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0: 돈 더 많이 내면.
1: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구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얘기를 축구나 농구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0: 그 정도군요.
1: 지금 프로야구는 정말 저도 야구 기자 한 지가 거의 30년 됐고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제일 처음 봤던 게 1978년도인데 오랫동안 야구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야구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고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추세라면 적어도 한 4, 5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근데 이게 경기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 외에 사이드 메뉴라고 할까요? 식당으로 치면은 응원이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몫하는 것 같거든요.
1: 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예.
1: 정말로 야구 실력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일본 야구와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WBC에서 올해 정말 오랜만에 뭐 2라운드에 진출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 1라운드 탈락을 했고 국제대회 성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야구장을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즐기러 가는 겁니다.
0: 네네.
1: 예전에 허구현 총재가 그 방송 해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구의 경쟁 상대는 축구가 아니다. 축구가 아니라 야구의 경쟁 상대는 영화관이요 놀이공원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실제로 야구가 놀이공원화 되고 있고 영화관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화가 야구장에서도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0: 네.
1: 정말 3시간 동안 즐기는 데 있어서

0: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오랜 기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야구장이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마케팅의 승리인데 지금 먹는 얘기 하셔서 저는 사실 뭐 먹으러 야구장 가고 싶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0: 중요하죠.
1: 야, 요즘 바비큐도 구워주는 데가 있다 그러고 뭐 뷔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진짜 어디 가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0: 일단은 그 바비큐는 가장 유명한 곳이 인천구장인데요.
1: 네네.
0: 인천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을 비롯해서 경기 중에 구워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야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와.
0: 그리고 사실은 인천구장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구장들이 먹거리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구장들이 있어요.
1: 네네.
0: 예를 들면 고척돔을 가면 뭐 감자 요리가 맛있다더라.
1: 아, 그리고 적어놔야 돼요 이런 거는.
0: 수원을 네. 가게 되면 네. 통닭 요리가 맛있다더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요. 수원이 이런 치킨으로 조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실제 그 유명한 치킨 업체가 입점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전을 비롯해서 최근의 구장들이 잠실을 제외하면 10년 안에 생긴 구장들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먹거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미국이나 일본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야구장 물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물 하나 사 먹는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1: 훨씬 비싸요.
0: 훨씬 비싸죠.
1: 밖에서 사 먹는
0: 외부
1: 것보다.
0: 음식보다 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싸고 음식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아, 지나치게 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미국, 일본 팬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
1: 아,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0: 그렇죠.
1: 올리면 손님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리고
1: 예.
0: 구단들이 뭐 KT 같은 구단도 뭔가 그 기업의 이미지와 결합을 시켜서 휴대전화로 주문을 하면 그 자리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 배달까지 이제. 예.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배달의 민족이긴 합니다만 뭐 야구장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게 또 종목의 특성도 있는 게요. 축구
1: 네.
0: 같은 경우는 응원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 예.
0: 뭐 한가롭게 음식을 먹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1: 야구는 이제 1회, 2회 이렇게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회, 2회도
1: 공수가
0: 바뀌고,
1: 또 바뀌고
0: 또 투수 교체하는 시기도
1: 네.
0: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응원도
1: 네.
0: 하고 또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 야구장 가셨을 때는 술 마시는 아저씨들을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1: 아, 많이 뵀어요. 그분들이 좀 분위기를 많이 흐리는, 네, 그런 또 주범이 되기도 했었는데.
0: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야구 팬들이 더 야구장으로 몰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1: 아, 그 바도 있다 그러던데 거기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맥주 같은 경우는요.
1: 예, 예.
0: 일단 경기장 안에서 한잔 할 수 바뿐 아니라
1: 네.
0: 경기장 안에서도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요.
1: 네.
0: 이 야구와 맥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1: 예.
0: 뭐 세계적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소설을 썼다고 하거든요.
1: 진짜요? 그때부터
0: 실제로 그렇습니다.
1: 그랬대요?
0: 뭐 물론 하루키가 갖고 있던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1: 예.
0: 뭐 이렇게 세계적인 소설가가 됐습니다만 야구와 맥주는 정말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런
1: 그렇죠.
0: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거기서 마시면 더 맛있죠. 예, 예. 아, 이렇게 한국의 야구 문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외국 선수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0: 외국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예. 하는 말이 마치 내가 락스타가 된 기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1: 예, 예.
0: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정말로 탑 오브 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선수들이 일단
1: 그렇죠,
0: 오는
1: 그렇죠.
0: 것이 있겠고요.
1: 예.
0: 또 한 가지는 메이저리그는 아무리 최고의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원을 우리처럼 이렇게 열광적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문화를 관전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풍이다 이렇게 네. 봐야 돼요. 실제로 야구를 미국인들은 내셔널 패스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즐기러 가는 건데 네. 왁자지껄하게 즐긴다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박수를 치면서

0: 내야석은 도쿄돔 같은 경우는 뭐 홈런을 친다 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 규칙이에요?
0: 그래서 누가 홈런을 쳤을 때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 주위에 그 가드 이런 분들이 앉으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 남의 경기 보는데
0: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른바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 재밌는 걸 안 한다고요?
0: 파도타기 응원이 존재하지 않고 외야석에서만 정말로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서포터스들과 내야석에서 가만히 앉아서 박수를 보내는 팬들로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응원단장이 있습니다. 예. 응원단장과 치어리더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응원단은 물론 내야에 존재합니다만 그 리듬에 맞춰서 내야뿐 아니라 외야의 모든 관중들까지 정말로 조직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응원을 보내거든요.
1: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0: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사직구장을 두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래방은 좀 실내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야구장은 탁 트인 곳에서.
1: 야외 노래방이네요.
0: 야외에서 또 맥주 한잔 하면서 부를 수 있는. 네. 그것도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런 동지의식 속에서. 예. 여기에 우리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1: 네, 지금 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응원가 뭐 이런 거. 그것도 네. 나는 외국에 있는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응원가가 다 구단별로 다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 구단을 상징하는 응원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아주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선사시대쯤 되는 그 옛날에 다닐 때는 뭐 부산 갈매기, 목포의 눈물, 뭐 저기 대전발 0시 50분 이런 노래였어요. 요즘 그런 노래 야구장 가면 들을 수 있어요?
0: 지금 말씀하신 노래 중에 네.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부산갈매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0: 부산갈매기는 뭐 롯데자이언츠의 상징이 되었죠 사실. 네. 조금 더 전에는 부산갈매기 전에는 대부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1: 맞아요,
0: 불렀어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다가 예. 부산갈매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금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제치고 부산갈매기가 최고의 응원가가 됐고요. 네. 이 노래로만 따지면 사실은 이 두 노래의 레벨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뭐 조용필이라고 하는
1: 그렇죠.
0: 뭐 정말로 한국 가요계의 거목이 부른 뭐 엄청난 히트곡이고 부산갈매기는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가요톱10에서도 그렇게 아주 좋은 순위를 거두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롯데 자이언츠 응원곡이 되는 바람에 더 뜬 거예요.
0: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말로 롯데 팬들이 사랑하는 그런 음악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악 중에 네. 과거 해태 타이거즈 지금 기아를 상징하는 목포의 네. 눈물 같은 노래는 네. 정말로 뭐 서글픈 노래이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 우리 민족의 한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이면서 80년대 그 해태 타이거즈 팬들이 누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정치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해태의 노래였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많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됐습니다.
1: 그게 이난영 씨의 노래니까 그게 네. 1930년대 네네.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0: 그래서 예. 2010년대 이후에 기아가 우승을 했을 때 이 노래는 울려 퍼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 그렇군요.
0: 대전발 0시 50분으로 상징되는 대전 네. 브루스.
1: 대전 브루스.
0: 그 예. 노래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거의 지금 사라졌다. 왜냐하면 한화를 상징하는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로 완전히 이제는
1: 바뀌었어요?
0: 굳어졌기 때문에 물론 대전발 0시 50분 대전 블리스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예. 특징은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화 이퀄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1: 아 그렇게 바뀌었군요. 예,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좀 우리 좀 음악도 들어가면서 좀 해보자고요. 우리 네. 제일 인기 있는 응원곡이 요즘은 어떤 곡입니까?
0: 아, 참 인기 있는 노래들이 네. 정말 많은데요. 일단

0: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가장 뜨거웠던 팀은 사실은 한화였습니다.
1: 예.
0: 한화가 오랫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는 뭐 우승에도 도전했고 결국은 2위로 시즌을 마쳤고 한화 팬들이 정말 한풀이를 했던 그런 시즌이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한화 팬들이 가장 묵청껏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인데
1: 네.
0: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였었냐면 사람들이 다 역설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한화 팬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면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많이 지고 계속 하위권을 맴돌다 보니까
1: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0: 스스로 뭐 자책하고 위로하는 네. 것처럼 오히려 다른 구단 팬들이 그래 너희 괜찮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역설적인 나는 행복합니다였는데 지금 지난해에는 네.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서 부르는 나는 행복합니다가 됐기 때문에 특히 조금 놀라운 건 이 노래도 나온 지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1: 그렇지 옛날 노래죠.
0: 한 10여 년 전부터
1: 예 윤한기 선생님 노래잖아요. 네. 예.
0: 이른바 한화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예. 뜨거운 인기를 누렸고 지금 10대 20대 한화 팬들도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바로 나는 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화 팬들은 들으면서 같이 막 흥얼흥얼 하실 것 같아요. 예.
0: 또 손도 자연스럽게 흔들게 되고요.
1: 네.
0: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노래다 이렇게 봐야 돼요.

0: 정류장 갔다 온 것 같습니다.
1: 뭐 느낌이 오시죠?
0: 예, 지금 뭐 하나에서 뭐 2루타 뭐 득점타 해가지고서는 뭐 역전한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 야구장에서 이 음악이 또 울려 퍼질 때 그 에너지가 더 아주 그냥 상승하는 그 느낌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야구 구단마다 주제가가 다 있으니까 왜 징크스 같은 것도 좀 있다면서 이 노래가 없으면은 선수들 좀 힘이 빠진다거나 뭐 뭔가 이렇게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경기가 안 풀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1: 이게 참 노래 때문에 팀의 성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삼성 구단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오.
1: 그게 뭐냐면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라고 하는
0: 예.
1: 음악을
0: 아주 오래된 팝이죠.
1: 네, 응원가로 네. 2010년대부터 사용했거든요. 삼성의 80년대, 90년대 팬들은 아마 이 노래를 전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이게 국내에서 응원가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0: 아.
1: 2010년대에 삼성이 이른바 왕조라고 해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정말 최고의 구단으로 군림할 때 응원가가 바로 엘도라도였습니다.
0: 왜 엘도라도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1: 사실은 이 엘도라도라는 음악 자체는
0: 네.
1: 뭐 야구와 큰 상관은 없어요.
0: 예.
1: 그리고 가사를 보더라도 뭐 이게 왜 국내 야구의 응원가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0: 이게 뭐 황금의 땅 같은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엘도라도가
0: 거잖아요.
1: 바로 그런 예, 예. 황금의 땅인데
0: 예.
1: 뭔가 그 황금의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이런 분노를 표현한 그런
0: 아,
1: 이야기거든요.
0: 예,
1: 그
0: 예.
1: 군베이 밴드라는
0: 네,
1: 그
0: 밴드가
1: 네. 부른 노래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가 됐습니다. 엘도라도. 어떻게 가사가 나오냐면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라고
0: 예.
1: 나와.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를 8회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부르면 승리를 향한 정말 마법의 주문가도 같은 그런 노래가 됐거든요.
0: 네.
1: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00년대 후반에 이른바 음반 저작권 사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기존 노래는 틀 수 없고 새로 만든 노래만 응원가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0: 예.
1: 그때는 응원의 열기도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흥이 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엘도라도였어요.
0: 네.
1: 공교롭게도 삼성 라이온즈가 엘도라도를 사용하지 못하던 시기에 성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0: 뭐 하위도 최하위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1: 그럼요. 최하위까지는 아닙니다만
0: 아,
1: 하위권으로
0: 아, 죄송합니다. 삼성 팬 여러분. 네.
1: 계속 처진

0: 사태가 벌어져서 삼성이 접촉을 했어요. 군베이 댄스 밴드와. 그런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니까 멤버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1: 그렇죠.
0: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돈을 줄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가 이거를 구단이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1: 네.
0: 정말로 수소문해서 저작권자를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고 다시 한번 삼성의 응원가로 엘도라도가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공교롭게 그때부터 또 가을야구로 가는 거예요.
1: 아, 이게 이 노래를 쓸 수 있으면서부터 막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 경기를 놓고 역전을 해라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엘도라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한 경기만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 팀 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주문의 하나가 된 거예요.
1: 네.
0: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1: 아,
0: 뭐 가사는 뭐 평범합니다. 그냥 워워워워워 뭐 이런 건데
1: 계속 오에다가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이렇게 외치는 거죠.
0: 최강 삼성 네. 이렇게 외치면서 최강 삼성 승리하리라.
1: 네.
0: 뭐 이런
1: 오,
0: 식으로
1: 라이브까지.
0: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1: 노래도 직접 하시네요.
0: 그
1: 네.
0: 기존의 다른 구단 응원가들과 비교하면 대표 응원가와 비교하면 굉장히 역사도 길지 않은 데다가
1: 네.
0: 우리나라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기간에 삼성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정착이 네. 된 노래가 엘도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삼성의 승리를 가져다준 그 응원곡 엘도라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이게 삼성 팬들한테는 마법의 주문, 승리의 주문 같은 그런 곡이네요. 그렇죠? 예. 오, 근데 이 응원가 가지고 이렇게 두 팀이 서로 뭐 싸운다는 표현은 그런데 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곡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1: 응원가가 예. 같은 구단이 있습니다.
0: 똑같아요. 같은 노래를 쓰는 거예요?
1: 그것도 물론 같은 구장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을 연고로 하는 네. LG와 히어로즈가 같은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제목은 다르죠. 바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0: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1: 네. LG 같은 경우는 외쳐라 무적 LG 이것이고 네. 키움은 승리를 위한 함성 딱 이렇게 나옵니다.
0: 네.
1: 완전히 같은 노래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0: 근데 두 팀이 같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1: 있죠.
0: 예.
1: 두 팀이 같이 만나면 서로 응원 대결을 합니다. 같은 노래를 할 때 다른 가사로 부르는 거죠.
0: 이야, 음악은 똑같은 음악이 흐르는데. 똑같은데.
1: 그러니까 그 잠실 홈경기다 그랬을 때는 LG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듣고 있는 키움 팬들은 키움 가사로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관중이 같은 노래를 또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노래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이기도 한데 멜로드라마라는 음악인데 국내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요.
0: 원래가 네. 예.
1: 한 2010년대부터 모 대학교의 응원가였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프로야구단이 쓰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서 한쪽 응원곡만 들으면 한쪽 팬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뭘로 들어볼까요? 둘 다 들어봐요? 둘 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예. 궁금하고요.
0: 예.
1: 안드레아 보첼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국내 야구 팬들이 당신의 음악을 사랑한다는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두 곡을 들으면서 한성윤 기자랑 인사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야구장 열기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 노래들에 얽힌 얘기 또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한 함성 그리고 LG 트윈스의 서울의 아리아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스포츠와 음악의 얘기를 진짜 흥미진진하게 펼쳐주고 있는 KBS 스포츠의 한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16.9도, 낮 최고기온 26.4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로 적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글피는 강원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대구 15도, 서울 16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대구 29도, 대전, 세종 28도, 서울 27도, 인천 26도, 부산, 울산, 제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8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외로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마음을 돌보는 복지 현장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 분야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복지 현장에 AI를 적용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진됐는데요. 특히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심리케어 AI 그리고 개인에게 꼭 맞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AI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감형 대화로 정서적인 지원까지 돕고요. 또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와 복지기관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피고 더 세심하게 돌보는 도구가 되고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더 따뜻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시도, AI가 복지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

세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장애인 성인권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식의 지혜 하나더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 감수성에 대한 이해부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강의 기법과 실무 역량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교육은 10월 6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대전 인권교육센터 교육실에서 5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가 6월 10일까지 2026년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파견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장애인 인권과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 후에는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내 초중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신청은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64-751-9102번으로 하면 됩니다. 양성 과정은 오는 6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달구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집단 상담 교육을 진행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들의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참여자들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장애를 이해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원더걸스의 Tell Me.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죠. CRPD 채택 20주년을 맞아서 장애인단체가 바쁘다고요?
1: 네, 올해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국제기준을 만든 협약인데요.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에 비준했습니다.
0: 예.
1: 이 영어 표기 그대로 이제 CRPD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CRPD 역시 국내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유엔 본부에서 관련 회의가 열린다고요?
1: 네, 한국 시간으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립니다. 이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 회의인데요. 이 세계 각국 정부와 장애인 단체, 국제 기구들이 함께 모여 협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0: 예.
1: 한국에서도 장애계와 국회,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현지를 방문해 사이드 이벤트와 국제 연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해서 예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CRPD 20주년의 의미와 한국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 다음 주 이후에는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나 기록을 통해 이 국제사회 흐름도 좀 더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CRPD 채택 이후에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분명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장애 정책이 복지나 보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동권, 접근권처럼 이 권리의 언어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권리를 국제 인권 기준 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의 그 정보 접근권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안전 문제처럼 예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영역들도 이제는 인권과 권리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현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왜 이것이 권리의 문제인가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권리보장법 제정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올해는 장애인 권리보장법도 제정됐습니다. 이 CRPD 채택 20주년의 큰 열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복지법이 복지 서비스 제공 중심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가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법 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장애인 정책위원회로 바뀐다던가 또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또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 물론 법 제정만으로 바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시행령과 정책 예산, 현장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과정 이것들이 있을 거고요.
0: 예.
1: 장애인 정책이 어떠한 이 복지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선택 의정서 비준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 직권조사와 개인진정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의정서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요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김혜지 의원 등 여러 이제 단체와 시민사회 노력 끝에 2022년 말에 우리나라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이제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이 장애계와 시민사회가 UN에 직접 사건을 보고하고 또 국제사회와도 직접 소통해서 이 정부의 권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는 국내 장애계 최초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이 제출됐습니다. 이 개인 진정은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이 개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선택 의정서를 비준화하면서 이제 가능해진 것인데요.
0: 예.
1: 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닌 그런 것이긴 합니다.
0: 그렇군요. 개인 진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출이 된 건가요?
1: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지는 미국에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부부가 이제 자녀를 두고 법적 분쟁을 겪는데요. 이 우리나라 법무부가 이 아동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제 어떤 친권의 제한 또 아동의 반환 명령 같은 것들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어머니가 이 개인 진정을 제기한 사례였고요. 이 장애인 권리협약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협약 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 많아서 좀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반환 절차에서 아동을 뭐 물리적으로 강제 인도하는 구조, 또 아동의 의사나 트라우마, 장애 특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지금의 이 법적 제도 현행이 특히 장애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개인 진정 사례를 주관한 한국 장애인 연맹은 이제 관련해서 국제 포럼 열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는 좀 절차가 보류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갈지 장애계와 법률가 또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예, 국제사회에서 한국 장애계의 역할도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도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0: 예.
1: 이 김영식 위원 2010년 처음 위원으로 선출된 뒤 연임하면서 활동하셨고요. 또 김미연 위원도 2018년 처음 위원으로 선출된 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시아계 장애 여성 최초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제사회 안에서 한국 장애계의 경험과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김미연 위원장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이 CRPD 위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국내 장애계의 준비와 또 시민사회의 관심이 함께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또 다른 과제를 생각해 본다면요.
1: 지난 2022년 우리나라에 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2-3차 병합 심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국내 장애단체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다음 심사는 일정이 좀 많이 밀리면서 2031년 4-5-6차 병합심사로 예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협약 기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민간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국제사회 연대활동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부족한 점도 있지만 권리로 세상을 조금씩 바꾼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20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장애인단체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애계의 휴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교수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2: 사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인간의 몸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발전하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맹수들 때 쫓길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스텔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시절이라고 가정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존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면서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1: 예.
2: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맹수가 쫓아오는 일은 거의 드물죠.
1: 그렇죠.
2: 예. 네, 그런데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상황하면 마치 맹수가 쫓아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긴장이 하고 이게 실제로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네, 결국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원래는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신체 보호 반응이었는데 그런 위협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0: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타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화가 나거나 긴장을 하면 혈압이 오른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와 혈압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0: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냉수가 쫓아오면 활성화돼서 혈압도 올리고 힘을 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냉수가 쫓아오지 않는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사실 혈압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물리적으로는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관이 수축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학생들은 시험을 보거나 또는 직장인들은 큰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런 혈압이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우선 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만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1: 예.
0: 그렇지만 이제 생리학적 측면에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일 도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실제로 혈압이 계속 높은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예.
0: 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뭐 어떤 직장 내 인간 사이 갈등이 있거나 음주 또는 흡연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입니다라고 의학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예,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처럼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 관련된 호르몬의 작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듣다 보면 뭐 NK세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우리가 억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감염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예, 몸이 이제는 좀 쉬어야 한다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어떤 증상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할까요?
0: 제 몸이 지금 저한테 보내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유 없이 피곤하고
1: 예.
0: 머리가 아프고 또 약간 너무 수면이 부족해서 졸리고 집중력 저하. 보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평소보다 좀 짜증이 더 느는 것 같다. 예민한 것 같다.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 호르몬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 호르몬인데 코르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면 예민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신호가 온다는 거는 아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 균형,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있으니까 진짜로 쉬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1: 특히 화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화병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0: 네, 화병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 코드로 등재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전 세계 이 정신건강의학 진단명, 예를 들어 우울증 또는 우리가 조울증처럼 실제로 화병이 하면 그냥 예전부터 대한민국 여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속병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진단된 병입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속상한 거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걸로 인해서 두통, 위장장애, 근육통, 불면, 일상에 대한 지장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속상한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화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상의했다 보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속상한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을 계속 참게 되면 정말 몸까지 아플 수도 있을까요?
0: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쥐를 두 군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지속적으로 소음과 전기 자극. 그 밥이 오기 전에 쥐들이 이제 있는 환경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게 해서 계속 뛰기 위해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1: 예.
0: 자야 되는데 불을 켜고 소리를 했더니

0: 혈액 검사를 했더니 그 돌연변이 세포랑 암세포 전 단계 세포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까지 나타날 정도가 되면은 면역이 줄어들고 면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자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건강한 성인도 하루에 몇백 개에서 몇천 개씩 생기는 돌연변이 세포, 즉 암의 전 단계 세포들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암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 실제로 화난 일을 참는 것이 몸이 아프고 혹시나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연구원 의사들이 있다면 다른 질환하고도 연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관리는 쉽지 않은데요.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까요?
0: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모시다 보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셨어요. 병 오기는 그냥 학교 선생님 하면 좋은데 우리 환자분을 모시는 직업을 가졌구나. 매일 아픈 사람을 봐야 되니 그 자체가 스트레스지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초등학교 학생들만 바라서 보고 사셔서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1: 예.
0: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억지라도 웃자. 예. 저는 억지라도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두 평 반, 네 평 반 인생 갇혀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20, 30분은 꼭 나가서 걸으려고 노력하고요. 한숨 쉬는 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숨 쉬는 게 일종의 복식 호흡일 수도 있습니다.
1: 예.
0: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 내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는 클래식을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1: 예.
0: 우리나라 가곡이나 클래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또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1: 예. 자, 오늘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태진아의 사랑은 돈보다 좋다.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한국 시각으로 12일 금요일 새벽에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1: 네.
0: 우리나라 경기도 12일에 열리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결전지인 멕시코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죠?
1: 그렇습니다. 사전 캠프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두 번의 평가전을 가졌고요. 2연승을 거둔 뒤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넘어가서 현지 시간으로 6일에 멕시코 현지 팬들 앞에서 입성 후 첫 공개 훈련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피파 랭킹 100위 팀인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답답한 공격과 이 상대 거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달라하라에서의 훈련이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첫날 훈련은 국제축구연맹 주관의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현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을 치렀고 둘째 날 훈련부터는 초반 15분만 취재진에 공개된 채 본격적인 체코전 대비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체코전이 한국 시간으로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경기니까 오늘을 포함해도 4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난 두 차례 평가전에서 선수 변화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아직 베스트 11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선발 조합 완성 등 전술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우리의 첫 상대는 체코인데요. 미국의 캠프를 차렸다고요?
1: 네,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미국 텍사스에 마련된 이 베이스 캠프에 입성을 했고요. 첫 공식 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과테말라와의 평가전을 치른 다음 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첫 공개 훈련에 들어갔고 역시 체코도 둘째 날 훈련부터는 비공개 훈련에 돌입을 했는데요. 체코는 우리와의 첫 경기에서 아무래도 높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91cm 스트라이커인 레베쿠전의 시크가 있고요. 또 192cm 수비형 미드필더인 웨스트햄의 소우체쿠 등 장신 선수들이 무척 많거든요. 과테말라의 평가전을 보면 체코가 높이만이 아닌 돌파 능력을 앞세운 슈팅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 체코가 고지대 훈련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인 만큼 완성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이어서 프로야구 이야기도 해보죠. 매일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어제 사직 같은 경우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화는 불펜이 흔들리면서 롯데에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까지 들어갔지만 결국 한화가 9대8로 이기면서 롯데전 3연전 수입을 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 선수의 결정적인 홈런 두 방에 힘입어서 삼성을 7대6으로 이기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3위 삼성과의 격차를 두 경기로 좁혔습니다. 한편 추락하던 SSG는 이 제도하기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KT와의 홈경기에서 베니지아노의 호투 속에 타선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7대0으로 승리하고 13연패 이후 2연속 위닝 시리즈를 챙겼거든요.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모습이었고 NC도 서서히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어제 선두 LG의 7대6으로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NDB와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의 식으로 관심을 모았던 잠실구장 경기는 두산이 5연승을 노렸지만 키움이 4대1로 승리하면서 키움의 연패 탈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 예. 자, 현재 프로야구 판세는 3강, 3중 4약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4위 기아가 3위 삼성의 두 경기 차로 좁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판도가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말 3연전 경기 결과 팀 순위는 LG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1.5경기 차로 KT가 2위, 삼성이 KT의 반경기 차로 3위, 기아가 삼성의 두 경기 차로 4위, 5위는 한화, 6위는 두산, 이어서 NC, SSG, 롯데, 키움이 7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팀마다 좀 후반기를 벌써 준비하는 모양새도 보입니다. 선두 LG 같은 경우는 치리노스와 결별을 하고 새로 영입한 광속구 투수 리오스를 영입을 했거든요. 중반 이후에 순위 싸움을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0: 메시지도 화이트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 해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구단들도 아시아 쿼터나 외국인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라면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 차출인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KBO 리그가 중단이 되지 않거든요.
1: 예.
0: 다만 항저우 아시안게임처럼 이 젊은 선수를 위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라 만 25세 이하 또는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의 만 29세 이하 선수들로 와일드카드 3명이 꾸려지는 그런 계획인데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명단 발표가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시즈오카에서 열린 파라 수영 월드 시리즈에서 조기성 선수가 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요?
0: 네, 세계 장애인 수영 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전 세계 29개국 선수들이 참가해서 평소 갈고 닦았던 기량을 겨뤘는데요. 조기성 선수가 개인 혼영 150m 결선에서 2분 43초 96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조기성 선수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기록한 2분 49초 28의 기록을 무려 6초나 앞당기면서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평영 50m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 이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성과는 오는 9월에 일본에서 있을 2026 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2018 LA 패럴림픽을 앞두고 경기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인 수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팀을 인수하는 게 확정이 됐다고요?
0: 네. 배구연맹이 숲의 신규 회원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고요. 2026-2027 시즌 참가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일단 구단명은 숲 스포츠로 확정을 했고요.
1: 네.
0: 김세진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또 이제 조만간 연고지를 확정하고 외국인 선수 영입 등 차기 시즌 리그 참여 준비를 이어갈 계획인데 원래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는 광주입니다. 근데 연고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아마 이 부분도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일본 프로농구를 평정을 했죠. 이현중 선수가 NBA 서머리그에 참가를 한다고요.
0: 서머리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NBA가 비시즌에 이 서머리그를 운영을 합니다. NBA 구단들이 서머리그를 통해서 신인 선수나 유망주 그리고 해외리그 출신 선수들의 경쟁력을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의 활약에 따라서 NBA 팀과 여러 형태로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현중 선수는 오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NBA 서머리그에 샌안토니오의 유니폼을 입고 참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현중 선수가 여기서 투웨이 계약 방식으로 NBA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투웨이 계약이라는 것은 NBA 로스터 외에 그러니까 엔트리 외에 별도 자리를 부여해서 NBA 하브리그가 G리그거든요.
1: 예.
0: 이 G리그와 NBA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해서 뛰는 그런 방식의 계약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현중 선수는 대표팀에서 농구 월드컵 예선인 대만전과 일본전을 치르게 될 텐데 투웨이 계약을 향한 또 다른 쇼케이스가 대표팀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우수장애 기능인 발굴과 중증장애인의 기능대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원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회 기간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이며 경기일은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대회 기간 및 경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됩니다. 대회 장소는 부산 백스코 등입니다. 접수 직종은 13개 직종으로 전자기기, CNC 선반, CNC 밀링, 메카트로닉스, 옥내 제어, PCB 설계, 3D 프린팅, 모바일 웹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캐릭터 디자인, 건축 제도 캐드, 도자이, 도자기, 한지공예입니다. 원서 접수 교부 및 접수에 대해 안내드리면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고 2026년 6월 17일 수요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중 택일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일부 직종의 과제 수행사항에 변경이 있으므로 지원 전 직종 설명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공단 능력개발지원부 031-728-7096, 031-728-7212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우수 장애 기능인의 발굴과 중증 장애인의 기능 대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26 부산광역시 제43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원서 접수를 합니다. 대회 기간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고요. 경기일은 9월 16일 수요일,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4일에 시작을 했고요. 2026년 6월 17일까지고 접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능력개발지원부 031-728-7096번 혹은 031-728-721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공단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융복합 훈련 직종 훈련생을 모집 중입니다. 훈련 후 취업 연계도 도와드리니 AI 기반 실무 중심 훈련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융복합 훈련 직종 개요를 안내해드리면 첫째로 AI 데이터 분석 직종은 훈련 내용이 빅데이터의 이해 통계의 기초 및 분석 실습,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데이터 분석 등이며 둘째로 AI 세무 회계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급여 자료, 연말 장산, 4대 보험

0: 보험 실무, 부가세 신고 등 홈택스 전자신고 실무입니다. 셋째로 AI 활용 제품 설계 직종은 AI를 활용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및 기계 설계에 필요한 2D 설계 프로그램, 오토캐드, 3D 설계 프로그램 실무이며 넷째로 AI 융합 사무 직종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플랫폼 활용 및 사무 업무에 필요한 OA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모집 인원은 각 직종별 10명 내외이며 훈련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며 서류 접수 및 훈련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면 서류 접수는 수시 접수이며 훈련 시작일은 7월 6일이고 훈련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훈련생 혜택은 교육비 전액 무료이고 훈련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월 최대 33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식사 및 기숙사 제공되며 최신 훈련시설 및 장비와 우수한 강사진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이며 제출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융복합훈련 직종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후 취업 연계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AI 기반 실무 중심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031-8058-4300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 주시죠.
0: 네, 룰루레몬에서 의류 매장 판매 직원을 2명을 채용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매장 내 공개 응대 및 제품 안내, 피팅룸 관리, 재고 관리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입니다. 채용 매장은 서울 강남구의 강남대로에 위치한 강남스토어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이태원스토어입니다. 고용 형태는 수주기간 3개월 후 진행 후에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룰루레몬에서 의류 매장 판매 직원 2명을 채용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매장 내 고객 응대 및 제품 안내, 피팅룸 관리, 재고 관리 업무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보조직 구인 소식 안내해 주신다고요?
0: 예,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인사팀 교육 파트 업무 지원 직원을 6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온 오프라인 교육 운영 지원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을 안내드리면 학력은 대졸 이상이고 만 60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경력 4년 이상인 분입니다. 컴퓨터 문서 작업인 워드, 엑셀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셔야 하고 직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교육장 환경 준비, 교육장 정리 정돈 등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계약직 12개월로 업무 성과에 따라 12개월 연장 가능하고 근무 시간은 1, 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2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인사팀 교육파트 업무지원 직원을 6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번에 352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사무보조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또 있다고요?
0: 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사무보조 직원 2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채용 직무는 진단검사 의학팀은 검체 이송 및 그의 부서에 정하는 업무이고 영상의학팀은 멸균품 수령 및 불결품 수거, 탈의 실가운 정리 업무이고 영상의학팀은 그의 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 후 평가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 조건은 평일 주 5일 근무, 주 30시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진단검사 의학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 휴게 시간은 30분입니다. 영상의학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휴게 시간은 30분입니다. 급여는 163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매장관리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0: 네, 투썸플레이스에서 서울 지역 외장환경관리직원을 채용 시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외장은 을지로 입구역점, 양재매원역점, 한티점, 판교알파돔점 등입니다. 직무 내용은 식기세척과 매장정리정도 및 청소 업무입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 3개월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근무 연장 가능하고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3일 근무 1, 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10,4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바리스타 직원도 모집을 한다고요?
0: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솔교육에서 사내카페 바리스타 직원을 6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는 커피머신 원두 충전 및 청소, 장비 및 테이블 관리 및 청소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1, 4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고용태는 10개월 계약직 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급여는 월 107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9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다음 구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PWC 컨설팅 행복나눔에서 발달장애인 사무실 환경미화 직원 1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커피머신관리, 회의실 및 공유공간 미화 업무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1, 4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월 113만 원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끝으로 구인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0: 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클러시에서 사무보조직 1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간단한 사무보조 및 문서 수발, PC 정리 업무 등입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평일 1, 4시간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고용태는 계약직 12개월입니다. 급여는 월 110만 원 수준이고 복리후생으로 복지포인트 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소라의 믿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악기 연주나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요즘 신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에도 우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두 곳 이상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6월에도요 또 하나의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예술가협회에서 주최하는 KMAA 장애인음악 콩쿠르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분야는 피아노, 현악, 관악 등 악기 부문, 성악, 합창 등 노래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1차 심사는 동영상 파일 제출로 진행되고 1차 심사에 통과한 참가자는 6월 26일 금요일에 열리는 본 경연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동영상 제출 마감은요, 6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대회에 참가하는 건 꼭 상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그죠?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또 열정적인 참가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조금은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할 텐데요. 자, 이번 KMAA 장애인음악 콩쿠르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관계자의 연락처 010-6234-3373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나탈리 콜이 부릅니다. This Will Be.

네, 우리나라 좀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인테리어가 멋있고 인근 지역에 오밀조밀하게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곳, 이런 곳에 MZ세대가 많이 몰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인기 지역에 가서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과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대하고 위험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아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검정치마가 부릅니다. 나랑 아니면.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인기 거리, 스트리트.
1: 네. 네,
0: 인기 거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서울의 인기 거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수동, 연남동, 망원동, 뭐 신용산역 근처 용리단길처럼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 인디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을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거리들은 그 자체로 또 문화 공간인 것 같아요.
0: 네네.
1: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 가끔 아주 가끔 방문하곤 하는데요. 네. 갈 때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느껴지는 접근성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진 계절인데
1: 네.
0: 주변에서 또 특히 이제 핫하다 하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근영 씨 뭐 가끔 가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다 가보셨어요? 어때요?
1: 저는 사실은 성수동이나 연남동에는 연극이나 인디 공연 보러 몇 번 가봤고 신용산역의 용리단길은 카페가 예쁜 곳들이 있다 그래서 친구랑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거리에 가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누구나 그런데 접근성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1: 네. 우선 이 거리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거리들은 이제 구도심이나 주택가가 카페나 식당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는 네.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그 골목길이 많아요. 그 최근에도 제가 인디 공연 보러 연남동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는 길에 그 연트럴 파크 그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서 이름을 네네. 빌려와서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0: 네. 네,
1: 그 경의선 숲길을 통과해야 했었는데요. 아, 거기는 갈 때마다 참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길에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람도 많고, 근데 또 그 물 흐르는 길이 그 보행로와 이렇게 뚜렷하게 경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0: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네. 네, 제 입장에서는 물에 발이 빠질까, 사람과 부딪힐까 공연 보러 가는 길 내

0: 내내 긴장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야,
1: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 아, 그 점자 블록을 못 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있나요? 있었나요?
0: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 네,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전 그런 생각해요. 이런 인기 있는 거리일수록 좀 오래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누구나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장애인, 뭐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들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보행 환경이 정비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해봅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원래 주택가였던 곳들이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용리단길도 그렇고.
0: 네.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좁은 골목길이 기본인데.
0: 네.
1: 이거는 길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이런 거리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개성 있는 간판이에요. 저시력자가 간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이것도 인디 공연이 열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시력 친구랑 같이 가게 됐는데 아무리 그 앞에 가도 그 간판이 친구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카페에 전화를 해서 네. 직원분이 나오셔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판이 구석에 아주 귀엽고 작고 예쁘게 박혀 있더라고요.
1: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0: 네. 그리고 어떤 곳은 보면 간판이 제 기준에는 없어요.
1: 아.
0: 없는데 그게 이제 약간 디자인적으로 약간 좋은 건가 봐요.
1: 네. 요즘은 아예 간판이 없는 곳도 있고.
0: 네.
1: 네.
0: 그래서 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각적 접근성도 좀 고려된 간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리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카페나 식당에서 공연이나 전시도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열릴 경우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콘텐츠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좀 찾아가기 쉬운 접근성 정보를 담은 콘텐츠 좀 짧게 만드셔서 뭐 지하철역에서 가는 길, 뭐 가게 안의 구조, 이용 방법 등을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네.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는 장애인 인권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제 장애 접근성 지도를 만든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예. 그것도 좋죠.
1: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넓혀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또 필요한 접근성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경제적 접근성 얘기도
1: 경제적
0: 해보고
1: 접근성.
0: 싶어요.
1: 네.
0: 이런 거리들의 식사나 음료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1: 아, 말해 뭐 합니까?
0: 네, 예. 아메리카노 한 잔이 9,000원 뭐 이렇게 되고 식사 1인분이 2만 원 넘는 건 당연한
1: 기본이죠.
0: 거고요.
1: 네.
0: 제가 갔던 인디 공연은 티켓값이 3만 원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주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파는 뭐 병맥주라든가 차를 사 먹는 게 매너예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뭐 허브티 같은 경우는 7,000원 넘고 병맥주는 2만 원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부담되면 좀 방문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아 이런 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왠지 아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사실
1: 네.
0: 이것을 지역의 개별 점주분들한테 해결하라는 것은 네, 불가능한
1: 네.
0: 일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계속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함께하지 못하는지 계속 우리가 좀 질문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기대해봅니다.
1: 네.
0: 네.
1: 그러니까 제도적 변화는 근데 시간이 필요하고
0: 네.
1: 그렇죠. 네. 그 전에
0: 네.
1: 뭔가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있죠. 바로 정서적 접근성입니다. 이게 물리적 환경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려는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서 그런 거리들의 카페나 뭐 식당에서 뭐 전시나 공연을 여실 경우에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오면 뭐 빈자리를 안내해 주신다든가 뭐 메뉴판을 한번 읽어줘 주신다든가 또는 작은 턱이 있으면 턱을 알려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런 거리들의 또 모습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시거나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으시거나 친구들과 대화에 집중한다면 없이 이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와서 대려 어깨를 부딪히시거나 이렇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리를 다닐 때는 주변을 좀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걷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SNS상에서만 인기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제 진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비가 부릅니다. I do.

0: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장애인 복지관 자립지원팀 사회복지사 임재랑입니다. 근무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생 때와 다르게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시각적인 분들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말투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앞에 지나가실 때 앞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드렸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앞이라는 게 어디 앞을 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앞을 말하는 건지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그분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리,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약 한 달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들었던 메뉴가 당근을 활용해서 네 가지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그다음에 카나페 등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시각적인 분들이 집에서 아무래도 그런 당근 껍질 필러나 이제 칼질을 아마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최소화하고 집에서 하면 어떻게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실생활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각 분들이 좀 더 실생활에서 좀 빠르게 녹여낼 수 있고 좀 간편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울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임재랑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좋을지 잘 몰라서 어렵기도 했지만 차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면서 복지관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지 못하죠. 학교에서 배웠고 또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건 또 다르고요.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 또 그 노력 아마 하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상은이 부릅니다. 둥글게.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화면 해설이 귀로 듣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인데 네. 이게 귀로 들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1: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아, 제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이 당시 그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지점 은행을 세웠는데 뭐 경성, 인천, 군산 탈취를 하기 위한 그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지점을 세웠는데 네. 은행 이름이 숫자 18로 시작하는
0: 아 진짜요? 네,
1: 실제로 있는 은행 이름이에요.
0: 왜 그랬을까?
1: 그 나라에서는 아마 뭐 그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0: 182
1: 네, 은행이었어요.
0: 그러니까
1: 네, 이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막으로만 표기가 돼 있고 내레이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지?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바로
0: 욕이죠.
1: 욕 같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앞에 숫자 18로 시작하는 은행 이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원고를 넘겼는데 그 성우 녹음을 끝내고 엔지니어가 전화를 한 거예요.
0: 엔지니어?
1: 네. 이게 이상, 은행 이름이 이게 맞냐고. 이거 써도 되게.
0: 자, 이상하다. 제가 지식은 짧지만 역사책에서 한 번도 그런 은행 이름을 들어보죠.
1: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군산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박물관에 실제로 그 은행이 있더라고요.
0: 있어요.
1: 네. 저도 그때도 검색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존재하는 은행이었고 굉장히 지점을 많이 세웠다고
0: 재밌다.
1: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은행이고 그 당시에도 왔었던 은행이고 다 써 있었으니까 그대로 쓰자고 이제 해서 해설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앞에 이제 숫자라는 말을 붙여서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자막으로만 나왔을 때도 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걸 뭐 굳이 불러보진 않잖아요. 그냥 읽고 말지.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말로 읽어야 할 때는 이제 조금 고민하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재밌네요.
1: 네.
0: 와, 이게 무슨 이제 방송사고 얘기하듯이.
1: 네네, 그렇죠.
0: 재밌습니다.
1: 네.
0: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2018로 가냐 2018로 가냐
1: 네.
0: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1: 네. 네.
0: 재밌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 말을 감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비구니가
1: 네.
0: 은주한테 쿠데타 하자.
1: 네.
0: 어좌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1: 네. 네.
0: 이 장면까지 감상을 했습니다.
1: 비구니는 그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은조가 길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0: 대단한 비구니시네.
1: 네. 그 길동이 네. 어쨌든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으니까 이제 함께 하자고.
0: 그렇죠.
1: 그렇게
0: 약간
1: 한
0: 어떻게
1: 거죠.
0: 보면 이제 좀 상징적인
1: 그렇죠.
0: 존재로.
1: 그렇죠. 맞아요. 그런
0: 네.
1: 존재로 영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조에게 함께 하자고 의중을 물어본 거였는데 고민하던 은조가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구니가 뭐라고 이제 혼자 얘기하냐면 은조가 아마 앞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살기 위해서라도?
1: 무슨 일이 이제 뭔가
0: 예, 예,
1: 미래를
0: 예.
1: 본 거죠.
0: 네.
1: 한편 이제 금록이 그 향을 바꾼 덕분에 이규, 왕 이규가 깨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0: 뭐요?
1: 은조의 그 오빠죠. 오랍이 대의를 끌고 와서 추곡 하게 됩니다.
0: 뭐를 해요?
1: 그러니까 고문을 한 거죠. 뭐를 실토하라고.
0: 갑자기요?
1: 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이 조선에서 다섯리 밖에서도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신궁은 단 한 사람.
3: 신궁은 귀신처럼 활을 잘 쏘는 사람.
2: 말해보라.
3: 대일이 체념

0: 험한 듯 입을 뗀다.
1: 제 아버지였습니다.
0: 이규가 어좌에서 찬찬히 일어나 대의를 내려다본다.
2: 그의 피가 누구에게 향했을꼬?
0: 대일이 무언가를 깨닫고 답을 하지 못한다.
2: 답이 없다. 비틀거라.
3: 예! 멈춰라!
0: 병사들이 줄이를 틀려는 순간 열이 마당으로 달려온다.
4: 뭐 하시는 겁니까?
2: 왔더냐? 내 친이 아우를 저승길로 인도했던 자를 찾고 있다.
4: 이미 찾았습니다.
0: 열이 대의를 지켜내듯 앞으로 나선다.
4: 제 앞에 계십니다.
0: 이규가 녹이 어린 눈으로 열을 노려본다.
5: 다시 말해보라.
2: 모든 비극은
4: 전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0: 이규는 기가 차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내려선다. 그리고는 의금부 병사의 검을 빼서 열의 목에 갖다 댄다. 열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다.
5: 다시
4: 전하 탓입니다.
2: 다시
4: 전하! 십니다.
0: 이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물결인 열의 눈을 들여다보고 날카로운 칼날을 더 바짝 들이댄다. 은조가 마당에 들어선다.
6: 어머니!
0: 춘섬이 주저앉아 있다.
6: 무슨 일이야?
7: 도련님께서...
0: 사색이 된 은조가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막 도착한 제이가 막아선다.
8: 가서 어쩌려고?
6: 나요.
8: 그냥 있어. 증거가 없으니 고문만 이겨내면 풀려나.
6: 지금 나 때문에.
8: 왜 그래?
0: 은조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는다. 왼손목에 홍팔찌가 신비롭게 빛나고 있다. 한편 열이 찬 청팔찌도 동시에 반짝이고 열의 눈빛이 순간 멍해진다.
8: 홍은조!
0: 은조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동시에 열도 주위를 본다.
7: 내가 그 얼굴로 보인다는 거지.
0: 은조의 몸에 깃든 열의 혼. 그리고 열의 몸에는 은조의 혼이 깃들어 있다. 열은 자신에게 칼을 겨눈 이규와 형틀에 묶여있는 대의를 본다.
7: 도련님.
2: 마지막이니라. 다시.
0: 은조의 혼이 깃든 열이 이규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린다. 헛되이 죽은 민직의 모습이 떠오르자 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지고 의금부 지사가 차고 있는 검에 시선이 가닿는다.
7: 그럼 지금 홍은조는...
0: 열의 혼이 깃든 은조가 경악한다.
7: 안 돼.
0: 이규를 보는 열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대고 있다.
9: 세상에 영혼이 또 바뀐 거예요. 열과 네. 은조가.
10: 아마 이 둘이 뭔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이 위험에 처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규의 칼날이 곧 열의 목덜미를 파고들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네. 네. 중전과 금록이 와요. 그래서 중전은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당신 손으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냐면서 훈민직으로는 부족하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규의 눈빛이 막 흔들리다가 천천히 검을 내려요. 그러면서 모두 물러가고 열만 대전으로 들라 해서 독대를 하게 되죠. 열이 이제 거기로 가면서 몰래 단검 한 자루를 소매춤에 이렇게 감춰서.
9: 그러니까 사실 은조가.
10: 그렇죠. 은조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조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9: 그럼 어떻게 그 은조는 지금 이규를 죽이고 싶을 텐데.
10: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열이 이제 이규를 독대하면서 그 소매 안에 숨긴 그 단검을 딱 움켜쥐는 찰나에

0: 네.
1: 네, 제이가 아련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이가 들어와서 이제 은조도 함께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은조가 그러니까 이제
0: 열이죠, 사실은.
1: 네네. 네. 네, 증언을 하게 되는데 데일이 매년 묵과에 응시를 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활쏘기 점수가 너무 낮아서 매년 초시에도 입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화를
0: 아니다.
1: 위협한 신궁이 될 수 있겠냐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이도 말을 보탭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데일의 암살 동기가 원한이라면 이 이자가 미래의 원한까지 알고 십몇 년 동안 일부러 계속 낙방을 했겠냐고.
0: 말도 안 된다.
1: 이건 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네. 네. 절대 말이 안 되죠.
1: 네. 네. 열도 홍민징의 장남을 두둔하고 나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는 이규의 물음에 나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께 향하던 그런 그 화살을 내가 가슴으로 막아내지 않았냐, 그런 이유와 같다. 그러니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규는 이제 화가 누그러져서 날 죽이려 했던 그 화살이 널 살렸으니 이쯤 하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데일도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0: 네. 열은 성적 보면 알 텐데.
1: 네. 열은 은조를 데리고 이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서로 바뀐 거죠, 아직 영혼이. 그래서 단검을 내가 가져간 건 혹시 전하가 대군의 몸을 해할까 봐 그때 내가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대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0: 예, 예, 예.
1: 뭐 어떻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이 그런 검술이나 이런 걸 배운 게 궁술을 배운 게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네, 지키려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조는 그러니까 열이죠. 은조는 고초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어쨌든 영혼이 바뀌었잖아요. 또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매일 신시에 새책점에서 만나서 우리 하루 일과를 공유를 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 이제 대처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제이가 좀 술을 먹고 열을 만나자고 청해요. 두 사람의 대화 만나보겠습니다.
0: 참고로 신시는 오후 4시쯤입니다.
1: 네네.
0: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날 보자 했다던데.
3: 제이가 열을 지그시 본다.
2: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제이가 임사영의 말을 떠올린다.
4: 침전 일만 마무리되면 대군이 언제든 치워버릴다.
3: 제이의 표정이 굳는다.
2: 웜, 조심하십시오.
4: 무슨 뜻인가?
2: 말 그대로입니다. 밤길, 뒤통수, 매사, 모든 간에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4: 아, 친궁 막은 일로 내 걱정을 했나 본데.
2: 가보겠습니다.
3: 제이가 열을 지나친다.
4: 술 마셨나?
3: 열이 제이의 팔을 와락 붙든다.
4: 괜찮나?
3: 사려 깊은 열의 눈빛에서 은조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2: 그 걱정어린 얼굴은 뭡니까?
3: 열의 얼굴에 은조의 얼굴이 겹쳐져 보인다.
2: 진짜 취했나?
4: 있게. 데려다 줄 사람을 불러오겠네.
2: 이제 대군까지 제 걱정이십니까? 걱정은 그의 것만으로도 얼얼합니다.
3: 열이 어리둥절해한다.
2: 누군지는 대군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홍은조요.
3: 놀라 굳어있는 열을 뒤로 하고 제이가 터벅터벅 발길을 돌린다.
4: 잠깐, 대군도 알고 있었다고? 이 양반은 언제?
3: 민직 내 마당. 은조와 춘섬이 평상에 앉아 길삼천을 깨고 삭바느질을 한다.
5: 어머니께는 내가 많이 미안해.
6: 뭐가?
3: 은조가 길삼천을 내려놓는다.
5: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약조해 놓고 눈물만 나게 했어.
6: 은조야, 어민 도련님 무사하고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 우리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말고 이리만 살자. 응?
3: 데일이 사랑채에서 나온다.
7: 거 의원이 움직이면 안 된다 했는데. 아, 들어가요, 들어가.
8: 아,

0: 설마.
1: 네, 맞네요. 대군마마께서 절
0: 날 마음에 품고 계시나? 대군의 사람으로?
1: 에?
0: 아니, 내 관상이 충직한 진돗개상이잖냐.
1: 도련님, 눈치를 방에 두고 나오셨어요?
0: 아님 뜬금없이 날 구해준 게 이상하잖아. 난 그쪽으로는 못 가는데.
1: 걱정 마요. 내가 이쪽으로 왔네요.
0: 뭐래? 아, 그럼 뭐냔 말이지.
2: 은조의 눈빛이 진지해진다.
1: 도련님을 위해 나선 건 다른 이유 없대요. 돌아가신 대감마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예우다 하셨어요.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왕실을 대신해 깊이 사죄드린다는 말도요.
2: 춘섬이 먹먹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0: 나중에 또 뵈거든 감사했다 전해라. 내 경황이 없어 그 말을 깜빡하고 온 것 같으니.
2: 은조가 살짝 웃는다.
1: 감사받고자 한 일 아니었고 이미 받았고 뭐 그렇다네요.
3: 참 고마운 분이시다.
4: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네. 가족한테 진심을 전했네요.
5: 네. 네. 이제 은조는 해민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혼이 그 열이잖아요.
4: 그렇죠. 아는 게
5: 그러니까
4: 아무것도
5: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제 성심성의껏 환자를 진료를 돕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몸이 아픈 거지 아이들 세 명이 이제 찾아와요. 거기 앞에서 쓰러졌는데 아이고.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당황했는데 그때 또 그 모습을 보고 열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도와주게
4: 다행이네요.
5: 되는데 해림도 해민서에 종종 나와서 돕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열이 환자 처치를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
4: 대군인데 너무 잘해.
5: 네, 그렇죠.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아이들이 왜 아팠냐면은 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제 탈이 난 거였는데요. 그래서 금세 회복을 해요. 그래서 은조의 영혼이 깃든 열이 아이들을 거지 아이들을 너무 안쓰럽게 보다가 이제 비구니의 말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어자가 바뀌면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4: 아 진짜요? 그
5: 됩니다.
4: 고민이 되면은 뭔가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5: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떼국물을 아이들이 벗었는데요. 왜냐면 목욕도 시켜주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열의 배려로 그 동주댁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세 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열이 이제 생활비를 지불해 주기로 했거든요.
4: 뭐 현대 시대로 네. 말하면 거의 재벌인 거예요.
5: 그렇죠. 네. 재벌보다 더 큰 재벌.
4: 그러니까 재벌이 후원해 주는 거죠.
5: 네. 네네. 네. 다음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4: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6: 우와, 우와 천장 있는 집 처음이야.
7: 벽 있는 집 처음이야. 이불 있는 집도 처음이야.
1: 다 처음이래. 뭘 더 막 해주고 싶게.
8: 밥 먹자.
6: 네.
2: 잠시 후 동주댁과 은조가 부엌에서 나온다.
1: 와, 가마솥을 싹 비웠네.
9: 아이고.
2: 석삼이 지게를 짊어진다.
10: 미겠다. 아이고.
8: 어디가노?
10: 아이, 애들 밥그릇이 100개면 막 이거저거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참가.
8: 총각이 애나 키워봤나? 같이 다녀올구만. 아들 좀 봐줘.
1: 예예예.
8: 아유.
1: 아, 고노다. 고네.
2: 은조가 평상에 걸터왔는데 열이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온다.
8: 애들은 자.
2: 열이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둘의 모습이 영혼이 바뀌기 전 원래 모습대로 비춰진다.
11: 전쟁통 갔더니 이제 좀 조용하네.
1: 쟤들은 길 위에서 매일이 전쟁이었을걸요?
11: 앞으로는 이 집에서 무럭무럭만 자라라 그래.
1: 종종 들여다봐야죠. 다 클 때까지.
11: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한 10년은 키워야 될 거야.
1: 막내까지 다 크려면 그 정도는 되죠.
2: 열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은조를 본다.
11: 애들 서당에 보낼까?
1: 따로 선생을 두는 게 나아요.
11: 무관보다는 문관으로 키우자.
1: 에이, 붓보다는 칼이죠. 기술직이 최고인 거 몰라요?
11: 입신양명이 빠른 길로 가야지. 문관으로 해.

0: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더 잘 알죠. 이건 양보 못해요. 대군이 져줘요.
1: 열이 고개를 돌린다.
2: 이래서 살아봐야 안다더니.
0: 뭐랬어요? 크게 말해요.
2: 쭉 이렇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소리?
0: 그 느낌 아니었는데.
1: 열이 평상에 눕는다.
3: 맞아.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같이 있겠다. 뭐 그런 소리?
1: 열의 표정이 쓸쓸해진다.
3: 그것만도 충분하다. 뭐 그런 소리.
1: 은조가 무릎 위에 포갠 손을 꼬물거리며 어렵게 입을 뗀다.
0: 그 떠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멀리 가려고 했던 거예요?
1: 열이 멍하니 하늘을 본다.
3: 그냥 유랑 약조했거든.
1: 과거
4: 은조를 위해서 이 조선을 떠나주십시오.
1: 민직의 무덤 앞.
3: 지키기 위해 떠나려고 했으나 지금은 지키기 위해 떠날 수 없으니 대감과의 약조는 이리 지키리다.
1: 현재 은조가 생각이 많아진 열의 모습을 못 본 척 시선을 돌린다.
0: 몸이 바뀌어서 약조는 못 지키겠네요.
3: 지켜보려고 이렇게 있으면서.
1: 뜻모를 이야기해 은조가 어리둥절해한다.
5: 영혼이 바뀌기도 했지만 은조를 지켜야 하니까.
6: 그렇죠.
5: 여린 떠날 수가
6: 떠날
5: 없겠어요.
6: 떠날 수가 없죠. 네. 그 민직과 약속을 했지만 일단은 은조를 지키는 게 먼저여서 가지 못합니다.
5: 네.
6: 한편 대추와 해림은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열애과 은조의 영혼이 바뀐 걸 알게 돼요.
5: 어?
6: 알게 돼요.
5: 그 둘이 바뀐 걸 또 정확히 알아요?
6: 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실토를 했고. 처음엔 둘 다 무슨 귀신 본 것처럼 막 피하고 막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뭔가 둘이 행동하는 게 너무.
5: 그 둘도 대단하다.
6: 네. 그래서 이제 예, 받아들이게 되고 둘이 아마 이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림은 영원히 바뀐 줄도 모르고 은조에게 그 열을 향한 마음을 또 고백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확 또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은조의 영혼이 깃든 열은 어느 날 대비의 부름을 받고 이제 궐 안에 누각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 곱게 당의를 갖춰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5: 당의가 뭐예요?
6: 당의 그 궁중에서 입는 앞에가 이렇게 길게 된 옷 있죠.
5: 아,
6: 궁전들이 입고 이제 예, 그 빈들이 입는
5: 네,
6: 그런
5: 그
6: 옷이죠.
5: 여인이 누군가요?
6: 대비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숙의 이제 그 품계죠. 숙의가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다면서 열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누구였냐면 비군이었어요.
5: 아.
6: 그래서 숙이 홍씨라고 했는데 그 홍씨는 선왕의 후궁이었고요.
5: 앞선 왕의
6: 네, 그렇죠.
5: 후궁.
6: 아버지 예. 후궁이었고 과거 그 경혼을 막 사사가 일어났던 그 해에 아들이 이교에게 사사를 당했고요.
5: 그 한이 뒤에, 있구나.
6: 그 뒤에 불가에 이제 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각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에게는 미불이 찾아옵니다. 숙이홍 씨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5: 네.
6: 그 이제 다음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5: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7: 함께 갑시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길동에게.
1: 은조의 표정이 굳어진다. 처소에 돌아온 열이 온갖 서책을 뒤져본다. 옆에서 지켜보는 대추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8: 궁금한 게 있습니다.
7: 말해.
8: 며칠 열이 전부 영모에 관한 서책만 읽고 계시던데요.
1: 책장을 넘기던 열이 멈칫한다.
8: 안에 계신 분이 마마시건 홍시이건 그게 왜 궁금합니까?
1: 열이 대추를 본다.
7: 지금은 답 못해. 하지만 약속해. 어떤 선택이든 네 주군을 지키는 것일 거야.
1: 대추가 잠자코 고개를 끄덕인다.
8: 알겠습니다.
1: 은조의 혼이 깃든 열의 시선이 다시 서책으로 향한다.
0: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반정, 난, 영모, 개혁. 어떤 이름이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9: 홍민직의 죽음으로 대신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 홍 씨와 영의정.
9: 이었던 홍민직마저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그 누구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여기겠지요. 적기가 다가오고 있음입니다.
10: 이제는 왕위에 올릴 왕자를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군주가 먼저 서야 다른 사대부를 설득하고 교합할 수 있습니다.
9: 이미 결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1: 영의정이 고개를 든다.
10: 오래전 선왕의 뜻이기도 했지요.
9: 모두 같은 뜻인가?
11: 예, 마마.
1: 각 방마다 대신과 유생들이 결연하게 도열에 앉아 있다. 그 끝에는 은조와 미불도 있다.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놀란 은조가 굳은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9: 우리의 왕자에 오를 대군은 이열 도월 대군입니다.
1: 열의 혼이 깃든 은조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12: 반역이다.
13: 새 군주 수기마마가 대군을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어.
1: 열이 읽던 책을 덮는데 은조가 뛰어들어온다.
12: 인정이 지났는데 이 시각엔 왜?
9: 적기가 다가오고 있음입니다.
1: 심상치 않은 은조의 표정에 놀란 열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12: 무슨 일 있어요?
9: 우리의 왕자에 오를 대군은 이열 도월 대군입니다.
1: 둘의 모습이 혼이 바뀌기 전 원래의 모습대로 비춰진다.
12: 가자. 여기 있으면 너가 위험해.
14: 왜 그러는데요?
12: 저들이 너를 길동으로 영모 위에 서게 하려 해. 도망가자. 걸로부터 멀리, 이 조선으로부터 멀리, 세상이 우릴 모르는 곳으로.
1: 열이 은조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은조가 망부석처럼 버틴다. 열이 불안한 표정으로 찬찬히 돌아본다.
14: 난 못 가요.
1: 은조의 눈빛이 단호하다.
12: 알고 있었구나.
1: 은조는 담담한 눈길로 열을 올려다본다.
12: 결심이 섰어. 넌 이미 그들 곁에 서 있었어.
5: 아, 그러니까 수기 홍 씨.
6: 네.
5: 비구니 그분이 네. 열을 왕으로 세울 생각이네요.
6: 네. 열의 영혼이 깃든 은조가 수기홍 씨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망종, 한량, 남봉꾼, 뭐 잡배 이런 도월대군을 선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기홍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왕이 붕어 직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의 왕인 세자를 패하고 도월대군을 국본으로 세우려 했었다면서 어린 대군에게서 왕제를 보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왕에게는 없는 백성을 연민하는 마음을 그 도월대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5: 네네.
6: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의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대군이 주상 앞에 나선 일도 나는 감명 깊게 봤다. 연정의 힘이란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러니까 홍 씨가 그 수기 홍 씨가 이미 그 은조와 열의 관계를 짐작을 하고
5: 있네요.
6: 있었던 거죠. 보기만 해도.
5: 아, 수기 홍 씨는 뭐 국정원 사람이에요.
6: 네. 정보력이 좋습니다.
5: 대단하네요. 네. 예, 예.
6: 그 영모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요. 은조와 열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5: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중에 들어볼게요. 정승환이 부르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행복이란 돌고 도는 거라서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잠시 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다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좀 살만해졌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행복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길 바라고 지금 갖고 있는 희망의 마음을 잃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걸음삼아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농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고 잠시 빌리는 거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 차례가 됐을 때는 오는 행복을 빨리 눈치채고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 행복인 줄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따분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들 행복의 존재를 알아차릴 만큼의 눈치는 챙기고 계시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LP카페 준비해놓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갑니다. 김세화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듣고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세화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그리고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성원님 오셨고요. 또 박인용님께선 빨래 널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박인용님. 오늘은 뭘 하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신창희님께선 노디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음악 듣고 신나게 운동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힘찬 사연 주셨습니다. 신창희님 지금도 하나 둘 운동 중이실까요? 김성식님께서는 노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식님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일할 때 그 수고로움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에서 다시 모이죠. 강진의 땡벌, 이어서 이찬원입니다. 진또배기.

지직거리는 턴테이블의 바늘 끝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LP 카페. 오늘도 LP 선율 속에서 잠시 기대어 쉬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규리의 오늘 밤엔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별을 띄울래요를 전해드리면서 가수 규리를 소개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오늘 밤엔, 이 곡이 규리의 데뷔곡입니다. 1987년에 발표됐죠. 노래는 세련된 멜로디와 어쿠스틱 악기와 전자악기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규리의 맑으면서도 낭만적 음색이 밤의 감성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당시 심야 라디오를 즐겨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 한동안 잊히는 듯 했었는데 요즘 레트로 음악을 다시 찾아듣는 팬들이 많아지면서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과 감각적인 비트 덕분에 LP바나 레트로 음악 카페에서 단골 신청곡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규리의 오늘 밤엔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김종찬 1집 수록곡 내 사람아입니다. 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조덕배가 작사, 작곡한 발라드인데요. 이걸 알고 노래를 들으면 서정적이면서도 멜로디컬한 감성이 조덕배 특유의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하다가는 조덕배의 색깔이 드러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종찬의 탁월하면서도 안정적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매력이 묻어나는 곡으로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래는 발표된 직후 대중적으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앨범 사랑이 저만 시간에가 히트하고 나서 1집이 다시 관심을 끌고 이후에 인기 역주행을 한 거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규리의 오늘 밤엔, 그리고 김종찬이 부릅니다. 내 사람아.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변진섭의 찐 데뷔곡 우리의 사랑이야기입니다. 변진섭 1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신인가요제에 출전했을 때 갖고 나온 곡입니다. 대학생이던 변진섭이 순수한 열정 그 하나로 직접 작사 작곡해서 가요제에 출전해 당당히 은상을 수상한 곡이죠. 이를 계기로 가요계에 들어온 변진섭, 이문세에 이어서 발라드의 황제 계보를 잇게 됩니다. 변진섭 1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워낙 히트곡이 많았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 너무 늦었잖아요. 그대에게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또 새들처럼 등등. 하지만 오늘은요, 변진섭의 진짜 시작을 알린 노래, 변진섭이 만들고 직접 부른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들을 곡은 박성신 2집 수록곡인데요.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입니다. 1집 한 번만 더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바로 2집을 발매했는데 2집은 1집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트랙에 있던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는 당시 라디오에서 자주 선곡되면서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찾는 것이 점차 줄어들자 박성신은 공백기에 힘들어했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이릅니다. 이후 종교활동을 주로 했고요. 2009년부터는 대학 강단, 뭐 실용음악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3집 발표를 준비했었죠. 하지만 2014년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고 그해 말 유작 앨범인 3집이 발매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추억이 된 박성신의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보죠. 먼저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박성신이 부릅니다.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

오늘 엘비카 앞에서는 분위기 있는 노래 네 곡 들어봤습니다. 규리의 오늘 밤엔, 김종찬의 내 사람아, 그리고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박성신의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도 추억으로 달려보셨나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건너갑니다. 김만수, 그 사람.

0: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노래 신샘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샘의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까지의 우리 신샘의 평론가가 걸어온 인생을
1: 네.
0: 한 단어 혹은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꺾이지 않는 인생?
0: 중요하죠. 네.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 예, 꺾이는 꺾이지 않고 그 네. 마음으로 그래도 꿋꿋이 나온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0: 이 꺾고 싶은 마음이 들 때
1: 네.
0: 또는 꺾일 뻔한 위기가 있으셨나 봐요.
1: 아, 그렇죠. 누구나 뭐 다 그렇겠지만.
0: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사실.
1: 네, 예. 그래서 한동안 그 슬램덩크가 유행하면서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이게 유행할 때 아, 맞다. 저게 내 삶이었네.
0: 맞아요.
1: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언타이틀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은 양수경의 3집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양수경 3집.
1: 오랜만인데요. 맑고 투명한 음색, 그리고 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줬던,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인데요.
0: 데뷔가 언제였죠, 양수경 씨가?
1: 네,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0: 꽤 됐네요, 88년이요.
1: 떠나는 마음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네. 한 뒤로 뭐 정말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같이 정말 훌륭한 곡들 선보이시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국적이고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연상이 바로 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수가 돼서 좀 가족을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도 이제 빼놓고 이제 판소리 배우면서 꿈을 키워왔다고 예. 또 하는데요.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또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뭐 각종 가요상도 휩쓸었지만 이제 98년 결혼 이후에 이제 가요계를 또 떠났었죠. 그리고 거의 20년 만인 2018년에 또 다시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네. 사실 양수경이 가요계를 이렇게 20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사실 양수경의 음악은 그 좋은 음악 그 자체의 힘으로 진짜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계속 발견이 되었거든요. 음악 좀 아는 젊은 친구들은 양수경의 음악을 듣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0: 와, 그랬군요.
1: 최근에는 이제 또 해외 매거진들을 보니까 해외 DJ들

0: 좀 애틋한 음색으로 이제 헤어짐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공은집님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은지님께서도 그러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평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그냥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강타의 북극성 그리고 신화의 I Pray For You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화의 I Pray For You, 강태의 북극성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한순간 동시에 웃음이 터질 때, 아, 나랑 축이 잘 맞는구나 느끼신다고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관심사가 같아서 한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웃음 짓는 대목까지 갔다면은 순식간에 거리감이 없어지겠지요?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새로운 한 주 축이 잘 맞는 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윤복희의 노래입니다. 웃는 얼굴 다정해도.

네, 이문재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아직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면, 그대는 아직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이는 아직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날카로운 첫 키스가 첫 단추가 아니다. 첫 키스는 서툰 기습 같은 것이다. 사랑은 손에서 시작한다. 사랑은 손이 하는 것이다. 손이 손을 잡았다면, 손이 손 안에서 편안해 했다면, 그리하여 손이 손에게 힘을 주었다면,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두 손은 서로의 기억을 가지려 한다. 열 개의 손톱이 모두 그이의 얼굴로 보일 때, 손금에서 꽃 피고 별 뜨고 강물이 흐를 때, 그리하여 그대가 알고 있는 그이의 이야기와 그이가 알고 있는 그대의 이야기가 같아질 때, 그때부터 둘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헤어질 수 있는 자격은 그때서야 생기는 것이다. 먼 훗날 아주 먼 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후회하지도 않으며 추억할 수 있는 권한은 그때서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필원의 추억 준비했습니다.

네, 사흘 뒤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랐고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예선을 통과한 체코와 함께 A조에 편성됐지요.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F조에 배정돼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와 한조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역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는 잘하면은 32강이나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요. 사실 축구 한일전 하면은 잊지 못할 명승부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자 축구 한일전 최고의 순간들을 잠시 추억해보겠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기준 역대 한일전 통산 전적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81전 42승 23무 16패로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최초의 축구대표팀 한일전은 언제 있었을까요? 광복 이후 처음 성사된 공식 경기는 1954년 3월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면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을 만큼 이 경기는 선수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승부였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일본 도쿄 땅을 밟은 축구대표팀은 열악한 환경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날 내린 진눈깨비로 진흙탕이 된 그라운드 위를 달려야 했지요.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이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폭풍 같은 골 폭죽을 터뜨렸고 관중석 제1동포들의 함성이 도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과는 5-1 한국의 대승이었지요. 승전보를 울리며 귀국한 축구대표팀은 온 국민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면서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진송남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 그리고 도미의 청춘 브라보 세 곡입니다.

도미의 청춘 브라보까지 들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진송남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이시스터즈의 목석 같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남자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그 명승부들을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숙명의 라이벌로 많은 명승부들을 펼쳤습니다. 특히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벌인 경기들은 더욱더 치열했는데요. 수많은 한일전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꼽는 첫 번째 명승부는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격이었을 겁니다. 단 한 장뿐인 본선행 티켓을 놓고 벌인 대결이었지요. 도쿄에서 열린 1차전에서는 우리가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2차전이 열렸는데요. 10만 명의 인파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집이나 술집, 식당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TV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시내 거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산했지요.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맹공을 펼치면서 일본의 골문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짜릿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최순호의 날카로운 슛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순간 허정무가 정확히 골문을 향해 골을 밀어넣었습니다. 그게 결승골이 되면서 1-0으로 승리했는데 우리나라가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1993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날 경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일전이 직접 열리진 않았지만 양국의 운명이 마지막 날 경기에서 극적으로 엇갈리면서 우리 축구 사이에 굵직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을 3-0으로 꺾고 나서 초조하게 일본의 경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본이 승리하면 우리는 본선에 올라갈 수 없는 처지였지요. 당시 일본의 상대는 이라크였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일본이 2-1로 앞서면서 일본의 본선 진출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 하지만 경기 종료를 불과 20초 정도 남겨둔 후반 추가 시간에 기적 같은 골이 터졌습니다. 이라크의 자파르 선수가 극적인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났지요. 결국 일본은 골 득실에서 밀려 탈락했고 한국이 극적으로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도하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송민도의 푸른 꿈이여 지금 어디, 박경원의 남성 넘버원, 남궁옥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 그리고 건아들의 젊은 미소 네 곡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송민도의 푸른 꿈이여 지금 어디, 박경원의 남성 넘버원, 남궁옥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건아들이 부른 젊은 미소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남자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 명승부 경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를 또 하나 떠올리자면 1997년 9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 이른바 도쿄 대첩으로 불리게 된 그 경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 축구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는 원정 경기라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섰지요. 6만여 일본 홈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한국은 후반전에 먼저 실점을 하며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패색에 짙어지던 후반 38분, 서정원이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불과 3분 뒤 수비수인 이민성이 통쾌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2-1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동메달 결정전도 생각납니다. 이 경기는 올림픽 본선에서 처음 열린 한일전이었고 메달이 걸린 운명의 단판 승부였는데, 전반전 박주영의 환상적인 단독 드리블 돌파골에 이어서 후반전 구자철의 통쾌한 쐐기골이 터지며 우리가 일본을 2-0으로 완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순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이겨야 한다는 한일전. 그건 두 국가 모두 마찬가지여서 항상 더 치열했고 더 멋진 경기가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지요. 이런 뜨거운 기억을 안고 이제 현재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멋진 경기들을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숙명의 축구 라이벌 한국과 일본의 명승부와 경기들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준비했고요.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그리고 최백호의 뛰어, 김수희의 정열의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74년 6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공해시대 이색기업 맹물을 팝니다. 수돗물보다 엄청나게 비싼 맹물이 공해 속 서울에서 팔리고 있다. 수질오염 등으로 물맛을 잃어버린 도시인들에게 신선하고 정결한 마실물을 공급한다는 이 기업의 상품은 퓨어워터로 지하 천연수를 원료로 한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순수한 맹물이다. 맹물 기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72년 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물이 맞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부터였다.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시판 가격은 20리터들이 한 병당 800원. 같은 양의 수돗물값 30전에 비하면 2,667배의 엄청나게 비싼 값이지만 수요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커피를 끓이거나 칵테일을 만들 경우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정수가 꼭 필요하다는 다소 극성스러운 외국인들이 많아 그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물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공식적으로 생수를 시판한 건 1994년 3월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주한미군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내국인 판매는 불법이었지요. 네, 70년대만 해도 맹물을 돈 받고 판다는 게 신문기사로 실릴 만큼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을 겁니다. 배성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나이 브루스.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듣고 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주니족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덜 요구하고 더 이해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불평을 떠벌리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아는 것. 네, 우리 흔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잘해야지, 조만간 내 마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뒤로 미루곤 하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아정의 소라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맘때 정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제초 작업이라고 해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뽑고 뽑아도 풀이 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정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도 잔디를 키우는 풀밭에선 잡초가 된다고 말입니다. 가꿔야 할 꽃과 뽑아야 할 잡초는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어쩐지 힘이 나지 않을 땐 자신을 탓하기보다 자리를 바꿔보는 용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 민들레 오늘 첫 곡입니다.

노란 꽃 함께 들으셨고요. 우리 국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퓨전 국악 그룹 울림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첫 곡 뮤즈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민들레 함께 하셨는데요. 뮤즈 프로젝트 역시 시를 노래하는 전통음악 정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내는 크로스오버 그룹이죠. 민들레의 홀씨처럼 가볍게 날아가지만 어디에 내려앉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도 사람도 결국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계절을 걸어가 보시죠.

아침나절 빗속에서 피었다가는 저녁나절 빗속에서 떨어지누나. 성수에 어쩜 그렇게도 급급히 하나. 피고 짐이 아침 저녁 사이에 있네. 된 인생이 이 세상에 처하여서는 한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네. 만사 모두 그러하지 않음 없나니 길게 탄식 토할 필요 뭐가 있으랴.

조선시대 김상헌의 농포 안에 풀꽃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 짓다 였습니다. 농포란 농작물을 가꾸는 밭을 의미합니다. 밭 사이 작은 꽃이 아침에 내린 비에 피어나선 저녁비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나타나고 사라짐이 참 급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평생이 한나절에 지나가 버리는 느낌이죠. 그러니 길게 탄식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수령음 농 김유나의 해금연주입니다.

수룡음 농 김윤아의 해금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문현의 노래로 12개사 수양산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시비가사 수양산가를 문현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상진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사시풍류 KBS 국악관현악단의 현주입니다.

0: 출연금을 알고 즐기느냐 모르고 즐기느냐. 출연금은 줄이 7개인 현악기입니다. 시에선 풍류를 의미하는데요. 하얀색 말을 타고 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면서 기생집을 찾아간 소년에게 풍류나 알면서 놀러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이어지는 사설에서 중국의 고사와 음양오행서를 예로 들면서 출연금의 내력을 말합니다. 단가 사창화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중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출연금의 내력과 중몰이 장단으로 바뀌는 수륙제 장면인데요. 출연금 부분엔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공상각 치우는 오음을 차지하고 금목수 화토는 사시 맡아 있다. 제일 행공하니 토음이 궁성이라. 궁상각 치우는 중국에서 말하는 음계, 금목수 화토는 음양오행설에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다섯 가지 원소입니다. 그리고 흙의 기운에 해당하는 소리가 궁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음계는 황태중임남 같은 율명으로 표기합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수륙제 사설엔 제마지 밥을 얻어먹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 일을 하면서 놀아본다고 합니다. 수륙제란 불교 의식으로 물과 육지의 외로운 영혼을 달래는 일입니다. 그럼 단가 사창화류를 전인삼의 소리 김동현의 북장단으로 들어보시죠.
1: 사창화류 중어 백마금편 소년 평생 문전 치료원금을 알고 즐기느냐 모르고 즐기느냐 자연 자범을 달달여 묻거두면 풍천 체리를 태광만이 흘러 태평대 성기왕은 요순 바꿔도 있느냐 밤이몽 유한곡은 경양가도 좋고 경역산 어느 때 양반이겐이신고 면심 종덕구에 일제황금을 지어내요 장호산벽계변에 철로 차단한 석상무동 복부로 제가내하여 삼천억제여거라니 공상각 채우는 왕음을 차지하고 목소와 도는 사실을 맡아있다 제일 행복하거니 보음이 궁성이라 태현은 통동 도령소리요 소야는 양양 정하려고입니다. 신방곡보 사가는 태평곡 흥이로다. 안사라 왈왈 다 버리고 한구절 당도원이 조그마한 법당 안에 종들이 모여 앉아 소륙제 마지불공 하가느라고

0: 반단중은 광세들과 똑같단중은 바리들로 머리 깎은 성좌 하나 다리몽둥 근북체를 양손에다가 갈라지고 근북은 두둥둥 목탁 또닥 똑딱 광세로 흐르고 광광족배는 좌를 질쩍악좌가 배는 그 노승 하라는 가사장삼을 나라지게 메고 구부하고 부르러니 한산 모종이라고 하는데요 저절로 들어가서 제 맞이 밥이나 것도 먹고 우리 고향 돌아가서 얼개로 걸으면 전우라가 보자.
1: 단가 사창화류 전인삼의 소리 김동현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 구이임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실 텐데요. 구이임은 정가의 구민지 경기 소리와 타악을 맡은 이채현, 25연 가야금을 연주하는 임정환으로 구성된 국악 그룹입니다.

고이임의 연주와 노래로 생 함께 하셨습니다. 달맞이꽃, 개망초, 민들레, 토끼풀은 잡초라 불리지만 예쁜 꽃을 피웁니다. 길 옆에 어느 순간 만들어진 꽃밭이 따로 꾸민 정원만큼이나 멋지게 보이곤 하죠.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풀꽃의 노래 김일륜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김포에 사는 어떤 분께서 4년 전 정원에 333그루의 장미나무를 심었습니다. 화훼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장미를 키우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많은 장미를 심은 이유는 아내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항상 꽃을 사달라는 아내에게 백송이 사줄게, 천송이 사줄게 이렇게 말로만 약속하다 4년 전 큰 마음 먹고 정원 가득 심은 것이 지금은 백만송이가 됐다는 거죠. 꽃의 여왕이라는 장미보다도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 남편의 이야기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홍수철의 장밋빛깔 그 입술로 출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분이 백송이 사줄게, 천송이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할 때 장미가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 짐작이나 하셨을까요? 어쩌면 짐작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남편이라면은 그동안의 약속에 진심이 가득 들었을 테니까 말이죠. 진심이 담긴 약속, 그런 약속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약속대로 화요일 코너 노래는 나의 인생 준비해뒀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갑니다. 노래 듣죠? 김인순의 푸른 교실, 그리고 이동기입니다. 논객.

라고 인사 주셨는데 늦추면 늦은 출근일까요? 아니면 늦은 출석일까요? 서범성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서영주님, 서범성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인사 건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미선님께서는 오랜만에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딸이 오늘부터 새롭게 이직한 직장에서 잘할지 걱정이네요. 부모는 자식이 다 커도 걱정이네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니 우리 딸들 파이팅이란 사연 주셨습니다. 한미선님 따님이 이직했나 봐요. 적응 잘하고 있겠죠? 잘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미선님 부모의 걱정으로 이렇게 사는 자식들, 예, 걱정거리 없이 보란듯이 잘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 다시 만나죠. 코코가 부르는 요즘 우리는, 이어서 이후종이 부릅니다. 내일은 사랑.

흑인 음악을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재단하고 한국인의 DNA에 이식한 인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한 칭송이다 싶으면서도 뮤지션의 이름을 들으면 납득이 갈 겁니다. 1993년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인 뮤지션.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듀스의 이현도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팝과 흑인 음악에 매료됐던 그는 고교 재학 시절 자신과 취향이 비슷한 김성재를 만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음악, 춤, 패션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친해졌고요. 춤을 추기 위해서 학교보다도 이태원 클럽을 더 열심히 다녔죠. 거기에서 남다른 실력을 자랑하던 두 사람은 1990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현진영과 와와의 2기 백댄서로 발탁돼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현장을 익힌 이현도는 음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독학으로 작곡, 편곡 기술을 익히며

하면서 뮤지션으로서의 내공을 쌓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1993년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하게 된 거죠. 이현도가 직접 쓴 타이틀곡인 나를 돌아봐는 전주부터 사람을 집중시켰고 김성재가 완성한 춤은 누구나 따라 추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현도의 음악적 재능과 김성재의 춤과 패션 감각은 팀을 알리는데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냈고요. 당시에 뭐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되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버금가는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좀 더 박진감 있는 듀스에 더 빠져들기도 했죠. 그렇게 이현도의 진가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미국 본토에서 유행하던 뉴잭스윙 장르를 우리 가요의 서정적 멜로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내면서 세련된 힙합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여름 안에서 굴레를 벗어나 상처 같은 곡들만 봐도 뭐 세월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세련된 그의 음악이죠. 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 안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리메이크되고 있고 우리는 어리둥절한 상황에는 항상 단골로 들려오는 곡이죠. 이렇게 이현도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노랫말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영어와는 다른 운율의 우리말로 랩을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문맥을 유지하면서 리듬감을 살리는 작사를 해서 힙합의 교과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여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듀스의 행보가 끝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따로 활동을 해보기로 한 건데요. 그렇다고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라서 그해 늦가을 솔로로 데뷔한 김성재의 앨범은 이현도의 손을 거쳐 탄생했죠. 첫 방송부터 대성공을 거뒀는데 김성재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이현도의 삶과 음악 인생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여름 안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뮤지션 이현두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현두는 가장 소중한 친구이면서 음악적 동반자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이내 음악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96년엔 본인의 이니셜을 딴 디오라는 이름으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고요. 타이틀곡인 사자후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담은 곡들도 발표하면서 한층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스타 프로듀서로서 찬란한 이력도 쌓았습니다. 룰라의 3-4, 진우션의 말해줘, 디바, 엄정화, 휘성 같은 동료 가수들의 곡을 쓰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히트곡 제조기로 명성을 날렸죠. 2000년대 중반 이후엔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의 프로듀서들과 교류하면서 협업을 진행했고요. 본토의 트렌디한 사운드도 익혔습니다. 레게, 일렉트로니카, 서던 힙합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연구했고요. 마이티 마우스를 발굴해서 에너지, 톡톡 같은 곡들을 히트시켰습니다. 이현도는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선배 가수가 아니라 급변하는 음악 시장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했죠. 영화나 드라마 OST도 작업했고요. 지난해부터는 후배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음원을 내는 이현도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에일리와 하펠트가 이 작업에 참여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그의 음악에 목소리를 얹을 겁니다. 비극적인 아픔을 오직 음악으로 극복하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는 이현도. 그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세 번째 프로젝트로 돌아오겠죠. 그럼 두 곡 더 듣겠습니다. 이현도의 솔로 앨범에서 사자후, 그리고 친구 김성재를 생각하며 쓴 노래입니다. 친구에게.

0: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댄서로, 듀스의 멤버로, 또 솔로 가수로, 작사자, 작곡가로, 프로듀서, 제작자로, 음악 안에서 종횡무진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는 뮤지션 이현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가 만든 노래 가운데 듀스의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이현도의 솔로곡 사자 후, 그리고 친구에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건너갑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들을수록 깊은 결을 느낄 수 있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1: 저는 약간 피 나오고 예. 목이 잘리고 이런 영화를 예. 정말 못 봐서 그런 소리만 들는 것도 끔찍합니다.
0: 무서운 영화?
1: 예. 예. 뭔가 제가 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예. 아직도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0: 예. 최근에 뭐 한국 영화 중에 공포 영화 하나가 인기를 끌었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무서운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
1: 예.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0: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까지 그런 무서운 영화 보고 싶지 않은데.
1: 그니까요.
0: 즐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서늘해지는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사람의 취향은 확실히 다 다르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우리가 함께할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안치환 5집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하루에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음악이 10만 곡이 넘는다고 해요.
0: 10만 곡이요?
1: 네.
0: 하루에 10만
1: 네.
0: 곡이요?
1: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 10만 예. 곡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들을 게 넘치는 와.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10만 곡이 쏟아지는데도 오래된 음악들을 굳이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과거의 음악에는 지금 시대에 없는 뭔가 그 당시 특유의 어떤 문체나 느낌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특히 이제 오래된 노래, 좋은 노래들에는 지금 볼 수 없는 좀 아름답고 깊이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깊은 사색 속에서 탄생한 그런 가사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안치환의 음악이 정말 가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끔 다시 찾아 들을 때마다 가사를 보고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그리고 가사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사랑한 연인을 위한 그런 가사들도 있고 뭐 반항정신을 담기도 하고 아니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노래하기도 하는데요.
0: 사회성 강한 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아름다운 연인을 위해 쓴 정말 사랑에만 집중한 곡 그대는

안치환의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오늘의 한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고 한백이 피처링한 라이크준의 섬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타민 C가 없으면 몸은 천천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구조물부터 폭삭 무너진다. 증상들 하나하나가 괴혈병이라는 한 줄로 이어진다. 보라색 반점과 온몸의 통증은 혈관 붕괴 때문이다. 비타민 C가 없으면 결합 조직이 약해지고 미세 혈관은 낡은 호스처럼 새기 시작한다. 피부 아래 모세 혈관이 터지며 피가 고여 보라색 반점이 생긴다. 뼈를 감싸는 막, 골막 안쪽에서도 출혈이 일어나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부어오른 잇몸과 빠지는 치아는 조직 괴사 때문이다. 괴혈병은 몸의 접착제가 사라지는 병이다. 잇몸은 치아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결합조직, 콜라겐 덩어리다. 콜라겐이 사라지면 잇몸은 힘을 잃고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며 결국 치아를 잡지 못해 이가 힘없이 빠져버린다. 심지어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지기까지 한다. 18세기 조지 앤슨 제독의 세계일주 항해 기록에 나온다. 가장 놀라운 일은 수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들이 다시 입을 벌리고 생살처럼 피를 흘렸다는 것이다. 한 노병은 50년 전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다시 터지는 것을 경험했다.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증상이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생기는 흉터는 콜라겐이 찢어진 피부를 꿰매놓은 흔적이다. 그런데 괴혈병에서는 이 콜라겐이 유지되지 못한다. 그 결과 10년, 20년 전에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피가 솟구친다. 흉터가 그저 아픈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센시온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했다. 이 역시 과장이 아니다. 괴혈병은 심할 경우 뇌출혈과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관이 약해져 뇌나 심장 근처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거나 심장 근육 자체가 약해져 펌프질을 멈추기 때문이다. 또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혈압이 변해 낡은 혈관이 터져 급사하게 된다. 다시 시간을 돌려 20세기 초 미국 남부로 가보자. 이번에는 거친 피부라는 뜻의 펠라그라가 유행병처럼 번져 정신병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피부가 벗겨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다 사망하는 이 끔찍한 병을 두고 당시 의사들은 세균이 원인이라 믿었다. 하지만 공중보건국의 조셉 골드버거 박사는 옥수수 위주의 빈곤한 식단이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엽기적인 실험을 감행했다. 이른바 오물파티였다. 그는 펠라그라 환자의 소변과 대변, 피부 각질을 섞은 알약을 직접 삼켰다. 전염병이 아님을, 즉 식단이나 결핍이 문제임을 몸으로 증명하려 한 것이다. 물론 아무도 전염되지 않았고 훗날 그 원인은 비타민 B3, 나이아신 결핍으로 밝혀졌다. 이제 19세기 말로 시계를 한 번 더 돌려 쌀을 하얗게 도정하면서 퍼져나간 질병, 각기병을 보자. 각기병에 걸리면 다리의 감각을 잃고 걷기 힘들어지며 심하면 심장과 신경계까지 무너진다. 1880년대 네덜란드의 의사이자 연구자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닭도 각기병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세균이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병든 닭대가 갑자기 회복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다. 알고 보니 닭들은 처음엔 네덜란드 군병원에서 남은 밥, 즉 도정된 백미를 먹고 있었다. 에이크만은 192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회상했다. 그러다 요리사가 바뀌었고 후임 요리사는 군대용 쌀을 민간인의 닭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백미를 먹지 못하고 도정되지 않은 쌀, 현미를 먹기 시작하자 닭들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에이크만은 쌀의 겉껍질에 생명의 필수적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1912년 생화학자 카시미르 풍크가 쌀 껍질에서 각기병을 고치는 물질을 발견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아민, 줄여서 비타민이라 명명했을 때 인류는 환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타민은 웰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였다. 워너데이가 만든 영양보험. 하지만 과학이 비타민의 정체를 밝혀내고 대량 합성에 성공하자 비타민의 위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40년대였다.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은 미국 제약사 마일스 레버러토리스다. 그들은 워너데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영양제 역사의 길이 남을 마케팅 개념을 탄생시켰다. 바로 영양보험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아프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하루 한 알이면 숨어있는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타민은 결핍을 치료하는 약에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 들어두는 보험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가 구루병과 각기병 같은 결핍성 질환을 없애기 위해 우유와 밀가루 같은 식품에 비타민을 강제로 첨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0: 식탁 위에는 이미 비타민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약국으로 달려가 알약을 샀다. 오늘날 한국의 1조 원짜리 비타민 시장은 바로 이 보험 심리 위에 세워져 있다. 비타마니아의 작가 캐서린 프라이스의 지적처럼 현대의 가공식품은 이미 비타민으로 충분히 강화되어 있어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적인 비타민 결핍을 겪는 일은 매우 드물다. 내가 강연에서 청중에게 괴혈병, 각기병, 펠라그라 증상에 대해 물으면 대개 대강은 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식탁 위에 비타민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 마치 괴혈병의 공포에 떠는 17세기 선원이라도 된 양 비타민을 갈구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른 채 헤맸지만 현대의 인류는 안심하려고 알약을 삼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을 지불하고 나는 내 몸을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을 구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비타민이라는 영양보험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해 줄까? 종합비타민의 성적표. 이제 차분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우리가 매년 1조 원 넘게 납입하고 있는 이 영양보험은 과연 제값을 하고 있을까? 항목에 따라 성적이 다르다. 만약 질문이 종합비타민이 암이나 심장병을 막아주고 수명을 늘려주는가라면 결과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의 효과를 추적했다. 가장 권위 있는 성적표는 2022년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가 내놓았다. 이들은 70만 명 이상이 참여한 84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뒤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임신부나 특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한 성인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먹었을 때 뚜렷한 이득이 있다고 말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쉽게 말해, 건강한 사람이 종합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심장마비를 피하거나 수명이 늘어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 비타민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방 목적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일부 성분은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을 높이거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오히려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가 기대한 생명 연장의 꿈은 적어도 종합비타민 알약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물론 약간의 희망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하버드 의대가 주도한 의사 건강 연구다. 평균 64세의 남성 의사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11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종합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가짜약 플라시보를 먹은 그룹에 비해 전체 암 발생률이 약 8% 낮았다. 2012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이 8%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KBS 오디오북. 야.
0: 암을 막아주는 기적의 방패라기엔 다소 민망한 수치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의외로 진지했다. 연구를 지켜본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로버트 그린버그 박사는 금연을 제외하고 암 위험을 10% 가까이 줄여주는 다른 방법이 세상에 뭐가 있겠냐며 공중보건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연구에 피실험자로 참여했던 의사의 고백도 흥미롭다. 당시 73세였던 보스턴의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채피는 평소 비타민을 전혀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다. 연구가 끝난 후 자신이 먹던 약이 가짜약 플라시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태도를 바꿨다. 효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연구는 매우 신뢰할 만했고 설계도 운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장기간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부터는 매일 종합 비타민을 먹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생존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 종합 비타민의 성적은 보류에 가깝다. 비타민제가 턱없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겨우 8%? 라고 비웃기엔 특별한 부작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이득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종합비타민이 진짜 강점을 보이는 지점은 따로 있다. 생명연장이라는 거창한 목표에는 미흡했을지 몰라도 기능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는 의외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바로 뇌 건강이다. 뇌의 시간을 되돌린다. 종합비타민이 죽음을 막는 방패는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못지않게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사느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합비타민은 의외의 반전을 보여준다. 가장 강력하고 최신인 증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달아 발표된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결과들이다. 하버드 의대와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위약을 나눠준 뒤 2, 3년에 걸쳐 뇌기능을 추적했다. 연구는 3단계에 걸쳐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데이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테스트 방식도 전화, 웹, 대면으로 다르게 적용했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한 방향으로 보인다. 매일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이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쪽으로 말이다. 첫 번째 신호는 2022년 전화 연구에서 잡혔다. 2천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인지기능을 반복 테스트했다. 결과는 종합비타민 섭취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약 60% 느렸다. 연구진은 이를 인지 노화를 약 1.8년 늦춘 효과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2023년 웹 연구였다. 이번에는 3,500여 명에게 웹 기반의 컴퓨터 테스트를 시켰다. 이 연구는 주로 기억력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도 종합 비타민은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단어 목록을 보고 잠시 뒤 떠올리는 과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기억력 감퇴를 약 3.1년이나 되돌린 것과 맞먹는 수치였다. 마지막 수혜기를 박은 것은 2024년 대면 연구였다. 앞선 두 연구가 비대면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연구진은 573명의 참가자를 직접 만나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종합비타민 섭취 그룹은 일화 기억 등에서 위약 그룹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일화 기억이란 사과는 과일이다 같은 지식이 아니라 어제 주차장 B구역에 차를 댔다처럼 나의 경험을 기억하는 능력이다. 종합비타민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 깜빡깜빡하는 빈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뇌 나이를 약 2년 젊게 만든 효과라고 해석했다. 전화, 컴퓨터, 그리고 대면 검사까지. 테스트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종합 비타민이 노인의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치매를 완벽히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뇌가 매년 얼마나 빠르게 쇠퇴하는지를 감안하면 2, 3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다. 치매 예방, 치료에 확실한 답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하루 몇백 원짜리 알약이 시간을 벌어다 준 셈이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의 조안 맨슨 교수는 세 건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이 발견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00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착시라기보다 실제 효과일 확률이 더 높다.

하는 이야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을의 기업의 후원을 받아 편향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있다. 사실 이 연구는 초콜릿 제조사인 마스가 카카오 추출물의 효과를 입증하고 싶어서 후원한 연구였다. 정작 주인공인 종합 비타민 센트룸 실버의 제조사 화이자 현 헤일리오는 약과 포장만 기부했을 뿐 연구비는 한 푼도 되지 않았다. 초콜릿 회사가 깐 멍석 위에서 엉뚱하게도 비타민이 주인공이 된 셈이다. 상업적 편향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결과라는 뜻이다. 맨슨 교수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이것이 비싼 약이었다면 장기적인 안전성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활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처방전도 필요 없고 비싸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수십 년간 먹어오며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녀는 이것이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지키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꼭 특정 브랜드일 필요는 없으며 고품질의 종합 비타민이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훈 작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KBS 아침마당, TVN 어쩌다 어른, 유튜브 매불쇼 등에 출연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칼럼을 연재하며 약사로서 올바른 영양제 섭취와 식단의 중요성을 꾸준히 전해왔는데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인 저자는 주변 사람들이 푸드파이터인지 푸드라이터인지 헷갈려 할 정도로 먹는 일에 진심입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이어트 신약과 식단, 운동에 대한 최신 연구를 누구보다 즐겁게 읽고 공유하고 있고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식의 과학, 음식에 그런 정답은 없다, 정재훈의 식탐,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원작 주민선, 극본 허은경, 연출 이주영, 불독 이승훈.

0: 조금 전까지 우리가 서 있던 길이 순식간에 땅 속으로 사라졌다.
1: 다들 괜찮아?
2: 죽을 뻔했어.
3: 이게 무슨 일이야?
1: 유미야, 너 어떻게 알았어? 무너질 걸 어떻게 한 거야?
0: 고양이

0: 고양이?
1: 우리 옆으로 지나갔잖아.
0: 맞아.
1: 세상이 망한 뒤로 길고양이들은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도망갔어.
0: 근데
1: 좀 전에 봤던 고양이는 우리 쪽으로 와서 지나가더라고.
0: 아, 우리를 피해서 달아나는 곳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안 거구나.
1: 맞아.
2: 그럼 고양이가 없었다면 우리 싹 다 죽었겠네?
0: 있었다고 해도 우리 쪽으로 지나간 의미를 몰랐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지.
3: 근데 너 고양이 특성을 원래 알고 있었어?
1: 아니, 그냥 그 순간 깨달아졌어. 한꺼번에?
0: 너 어제도 한꺼번에 깨달아졌다며. 그래서 시호 목숨도 살렸잖아.
2: 뭐야? 너 천재야? 아니, 초능력자?
3: 신기가 있나봐.
1: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확실한 건 살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지 않아. 망해버린 세상이지만 살고 싶어.

0: 자, 봐. 이게 이 지역 지도야. 여기가 우리 벙커 있는 자리고, 여기가 싱크홀 자리.
1: 엄청 넓다. 엄청 넓어.
0: 에이조 수색 중에도 싱크홀이 발생했대. 그러니까 현재 이 지역의 싱크홀은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또 다른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 따라서 싱크홀 근처는 절대로 가선 안 돼.
1: 그럼 엄청 멀리까지 가야 돼?
0: 참, 유미야.
2: 어?
0: 고마워. 너의 그 뛰어난 직감과 행동력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어.
3: 맞아.
1: 맞아. 고마워.
0: 잘했어. 어제도 오늘도 아주 잘했어.
1: 뭐야, 심장이 뛰고 난리야. 너무 좋아서 일어나. 언니는 사라지고 부상자는 쫓겨났는데 나만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0: 자, 자,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자유시간이야. 아까 관리조가 식당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갈 사람 가고, 난 조장회의 참석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로아가 인솔해.
4: 어, 알았어. 다들 식당으로 가자.
1: 류미야.
0: 나? 그래, 너. 여기 너 말고 류미야가 또 있냐?
1: 난 니네가 내 이름 모르는 줄 알았어.
0: 왜? 왜 그렇게 생각했어?
1: 맨날 신입이라고 부르길래.
0: 그래서 기분 나빴어?
1: 아니. 근데 나 왜 불렀어?
0: 같이 가자고.

0: 오렌지다. 아, 이걸 어디서 구했대?
1: 다른 조가 주스 공장 갔다가 발견했대. 놔두면 상한다고 관리조에서 바로 분배해줬어.
0: 죽다 살아난 보람이 있구만.
1: 아, 나 지금도 실감이 안 나. 살아있는 게.
0: 실감나게 해줘.
1: 아, 아, 야. 아, 그렇게 세게 꼬집으면 어떡해.
0: 아, 살아있네. 이제 실감나? 아, 참. 아, 얘는 박찬민이야. 나는 신혜솔이고.
1: 이거 먹어. 신선하진 않은데 그래도 과일이니까.
2: 아, 안 까줘도 돼. 내가 까서 먹을게.
1: 오, 아니야.

0: 분명히 은인인데 넌 그냥 먹기만 해.
1: 아 그래 고마워. 야 맛있다.
0: 잘 먹는데? 과일 좋아해?
1: 완전. 어 그럼 어, 이것도 먹어. 아, 나눠봤자 썩을 거라 오늘 다 먹어치워야 되거든. 야 어? 근데 얘 귀엽게 생기지 않았냐? 꽃잔등에 주근깨도 있어.
0: 진짜? 매력있다. 너 애들한테 인기 많았지?
1: 아니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없었는데? 못했을로. 야, 꼭 이렇게 다 가진 애들이 아닌 척하더라.
2: 다 가져? 내가?
1: 아 얘들은 언니를 모르지. 그러니까 날 류미래 동생이 아닌 류미아로만 바라보는 거야. 언니가 없는 세상은 이런 느낌이구나. 야 너도 먹어.
3: 응? 많이 먹었어? 미아까지 챙겨줬지?
1: 야 이것 봐, 루미야 완전 핵인싸라니까. 야 찬민 어? 우린 오렌지 껍질이나 치우자. 따라와.
3: 언니 생각나지?
1: 어? 아
3: 난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족 생각나던데. 근데 어떡하지? 아직도 언니를 봤던 애들이 한 명도 없대.
1: 아 그래?
3: 좀 더 기다려보자. 살아있다면 만나겠지. 그래도 너 첫날보다 많이 밝아져서 보기 좋아.
1: 애들이 내 이름 불러주더라고. 처음으로.
3: 그랬어?
1: 나를 나로만 봐주는 것도 좋았고.
3: 너를 너로만 봐주다니?
1: 난 언제나 내가 아니라 류밀의 동생이었거든. 어딜 가든 언니가 거쳐간 세상이었고 뭐라든 언니의 열등한 버전이었고.
4: 네가 미래 동생이야? 근데 언니랑 하나도 안 닮았다.
2: 넌 뭘 잘하니? 언니는 다 잘하는데.
1: 그런 기분 알아? 내가 뭘 해도 언니만은 못한 기분. 언제나 언니라는 높은 기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기분.
3: 외로웠겠다.
1: 맞아 외로웠어 엄청.
3: 그래도 언니는 찾을 거지?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잖아.
1: 찾아야지. 찾을 거야.
3: 그래. 그나저나 시호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조장회의가 길어지나?
1: 자, 나 전에 너한테 물어본 거 있었는데.
3: 어? 뭐?
1: 너랑 조장 어떤 사이냐고.
3: 아 어떤 사이 같아?
1: 친구 같진 않은데 서로를 너무 잘 아는?
3: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난 시오를 잘 아는데 시오는 날 몰라.
1: 서운해? 그래서?
3: 아니 난 내 역할에 충실할 뿐이야. 내가 시오를 잘 돕는 게 우리 모두를 돌보는 것이기도 하니까.

0: 다들 알겠지만 오늘 큰 사고가 있었어. 싱크홀 때문인데 에이저 수색 중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3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죽었어. 비조 수색 중에도 엄청 큰 싱크홀이 발생했다는데 다행히 피해자는 없어. 이 지역이 지반이 약한 것 같아. 싱크홀 추가해서 지도 업데이트 했으니까 공유해주고 당분간 조심 좀 하자.
1: 알겠어. 알았어.
0: 아, 그리고 문제는 A조에 5명이 빠지면서 사실상 조가 해체될 상황이야. 조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A조 조장 이효진.
2: 내 생각엔 우리 조 생존자 4명을 다른 조로 보내고 나는 새로운 조원들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0: 생존자 4명? 아, 그 운동부 애들?
2: 어, 애들 되게 괜찮아.

0: 어때? 에이조 생존자들 받을 사람 있어? 이번 기회에 골치 아픈 조원들 방출하고 새로 인원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럼 대장이 받으면 되잖아.
0: 아니 내가 왜? 우리 조 아무 문제 없어.
2: 비조의 결혼 있잖아. 그 코뼈 부러진 애 나갔다며.
3: 맞아. 새로 들어온 여자애도 임시로 있는 거라며?
1: 맞아.
3: 그럼 사실상 8명이잖아?
4: 난 머리 쓰는 상관없어. 팀워크만 좋다면.
3: 아 팀워크 좋아서 맨날 C등급이냐?
4: 뭐?
3: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준다 할 때 받지.
1: 그래 비조가 가져가.
2: 시호밖에 없다.
0: 은시호 네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0: 야, 조장 온다.
1: 오, 쟤들 뭐야? 어? 조장 뒤에 따라오는 동아리들? 네.
0: 그러게. 진짜 느낌이 쎄한데? 참이나, 우리 조원들 다 나오라 그래.
1: 알았어.
0: 야, 조장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지 않냐?
2: 그러게. 조장 회의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3: 다 왔지? 신의 솔, 남관이, 이윤호, 세 명은 짐 챙겨서 디조로 이동해.
4: 갑자기?
5: 왜?
4: 갑자기 왜?
3: 앞으로는 디조 소속이야.
5: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3: 조를 새로 편성했어.
5: 근데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냐고?
6: 무슨 기준인데?
3: 조장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따라줘.
5: 아이씨, 뭐야?
6: 야, 가자.
3: 작별 인사는 다음에 하고 인사해. 우리 조에 새로 합류한 조원들이야. 왼쪽부터 김재현, 오진상, 강호민, 조한선. 각자 자기소개해. 뭐해, 소개하라니까.
7: 할 말 없는데.
3: 하라면 해.
7: 이름 말했잖아. 또 뭐가 필요한데?
3: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또 앞으로 같이 지내자면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7: 없는데? 먹을 거나 잘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8: 맞지.
7: 할 말 없지? 얘들아 가자.
9: 가자.
10: 쟤들 딱 봐도 문제 애들이야.
2: 문제야?
10: 다른 조장들이 다루기 힘든 애들을 우리 조로 보낸 게 분명해. 시우한테 떠넘긴 거지.
2: 왜 그렇게 생각해?
10: 덩치를 봐. 네 명 다 운동선수들 같잖아.
2: 근데?
10: 저 덩치에 방어조가 아니라 우리 조로 떨어졌다? 뻔하지. 100% 사고쳐서 밀려난 잠재적 문제아들인 거야.
2: 안 받겠다 그럼 되잖아.
10: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니까. 시우는 공동체의 결정을 목숨처럼 생각하거든. 결국 자기가 희생해서 전체가 유익해지는 방법을 선택했을 거고. 시오는 그런 애니까.

0: 오늘은 D블럭으로 갈 거야. 여기서 약 10km 떨어진 곳이니까 2시간쯤 걸어야 돼.
1: 2시간?
0: 페이스 조절 잘하고. 새로 합류한 조원들은 내 지시에 잘 따라주길 바래. 가자! 따라와!
2: 그날은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새로 합류한 네 명과 우리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듯 둘로 나뉘는 느낌이었다.
0: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난 근처 상황 좀 돌아보고 올게.
3: 저기 새로운 조원들 걸음이 너무 빠른 것 같아. 같이 좀 가면 안 돼? 조장이 페이스 조절 하랬잖아. 좀만 천천히 가자. 왜 대답이 없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4: 찬민, 가만히 있어.
3: 아니, 우리 조에 들어왔으면 같이 움직여야지. 자기들끼리만 딱 뭉쳐가지고 아침에 밥 먹을 때부터 인사해도 개무시하고.
5: 씨? 너 지금 씨라고 했냐? 씨 뭐? 씨알?
2: 신입 조원 중 한 명이 찬민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사각턱에 찢어진 눈, 크지 않은 키에 딱 벌어진 몸집이 전체적으로 불독을 떠올리게 하는 인상이었다.
6: 야, 냅둬.
7: 페이스 조절 아셔야지.
5: 오, 페이스 조절. 페이스.
3: 니들 그 눈빛 뭐야? 조롱하는 거야?
7: 민아.
3: 첫날부터 이래가지고 수색을 어떻게 같이 해?
5: 야.
6: 그거 참 되게 시끄럽네. 이 조 분위기 왜 이래? 어? 빨리 걷는 것도 잘못이야?
8: 그러니까. 지들이 느려 터져가지고.
6: 해 떨어지기 전에 수색 끝내려면 빨리 움직여야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난리야? 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냐고.

0: 현장에서 내 지문이라도 나왔어? 아니면 DNA? 나 알리바이도 확실한 사람이야.
1: 이번 사건은 태자와 궁주들이 얽힌 치정사건입니다. 쇼입니다, 전하. 지금부터는 미실의 쇼쇼쇼예요.
2: 우리 미실을 궁 밖에 있는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로!
1: 임금이 탄핵이 되었단 말이냐? 나 이제 어제의 진평왕이 아닙니다, 세주.

0: 차츰 철이 들고 성장하면서.
1: 어머니의 방입니다. 아유, 아유, 네 옆방 아니냐?

최후로 승격한 어머니 만호 부인. 그리고 진평왕도 1인 2역이다. 잘한다. 아니, 만호 태후를 가까이 모시면서 점점 미실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0: 对，주산.
1: 나이 60이 넘어서도 뱀파이어 미모의 끝판왕임을 자랑했던 미실. 그러나 세월을 역행하는 그의 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다.

0: 이번 주엔 전화와 저녁 만찬을 해야겠으니 비서실에 연락해서 대기하고 메이크업하고 헤어 예약하거라.
1: 네, 세조님.
2: 어떻게 해서든 멀어지는 진평을 잡고 싶었던 미실. 그러나
0: 이번 주 내내 저녁 만찬 약속이 있다고?
3: 네, 대우마마와 맛집 순례가 있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0: 그 집안에 효도 DNA가 없는데 어째서 전하께서는...
3: 다음 주라도 가장 빠른 날짜로 저녁 만찬을 잡겠습니다.
0: 그럴 것까진 없다. 나가봐.
3: 네, 선주님. 천천하게 하지 말아요.
0: 해가 지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속도라도 천천히...

0: 들어오너라.
1: 우와! 우와! 오, 멋있다 우리 형.
2: 친형인 김유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늘 따르던 김유신의 남동생 김흠순 되시겠다.
1: 근데 주말에 화랑복까지 챙겨 입고 어디 가는데?
3: 외할머니가 부르셔서.
1: 궁예 가는 거야?
3: 그래. 기회가 되면 다음엔 같이 가자.
1: 아니, 난 괜찮아.
2: 동생 김흠순이 뛰어나가자 화랑 유니폼을 입은 김유신이 거울 앞에 앉는다.
3: 아, 요즘엔 자꾸 모공이 넓어지네. 일일 일팩을 해야 하나?
2: 분첩으로 하얗게 하얗게 얼굴에 하얀 분을 두드리는 유신. 신라의 화랑은 독특한 유니폼과 함께 화장이 필수였다. 피부톤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하얗게 만든 다음.
3: 차이니즈 레드는 너무 약해. 이왕이면 정열적이고 강렬한. 그래, 레드는 역시 하시지.
2: 핫. 하하. 수십에서 많게는 천 명이 넘는 낭들을 통제해야 했던 화랑은 화랑의 카리스마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피부톤은 하얗게, 그리고 눈 주변은 주로 붉은 아이섀도우를 이용해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4: 다녀오겠습니다.
2: 외할머니 만호태우의 부름을 받고 입궁하는 김유신.

0: 어서 오너라 내 새끼.
1: 절 받으세요 어이. 할머니.
0: 아유 아유 절은 무슨 저기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어이 보자 보자. 아이고 우리 유진이는 언제 봐도 잘생겼어. 그런데도 나날이 몸집이 불고 인물이 나니까 이 할미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네.
1: 화랑 유니폼을 입고 화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0: 아유, 아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너는 생얼이 훨씬 남자다워.
1: 어머니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0: 요즘은 연애도 쉬고 훈련만 열심히 하고.

0: 이 찬란 화랑님은 누구십니까, 태우마마?
1: 응, 네, 외손주입니다.
2: 화랑 김유신입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규창인 줄 알았네. 아래 것들이 연예인이 궁 안에 들어왔다고 떠들어서 무슨 일인가 나와봤더니 이리도 잘난 손주님을. 아, 그동안 어디에 꼭꼭 숨겨두셨습니까?
1: 어려서는 서라벌이 아닌 만노군에서.
3: 말하다 보니 어? 술쪽?
1: 아이고, 내가 노망이지. 미실한테 내 잘난 손주를 소개하더니 시아버지에다가 전남편에다가 진지왕에 진평왕까지.
0: 내가 본 화랑 중에 화랑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1: 아유, 저 그만 그만 그만. 저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겠다.
4: 아니, 저 호출 받고 이제 막 왔는데.
1: 아이고, 가, 가, 가. 아이고, 할미가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많어.
4: 아, 할머니.
1: 얼른 가.
4: 어서. 미세요.
1: 멀리 가. 응.

0: 종종종 아유 종종거림 아 저기 작은 문을 나서서 바로 우회전을 하셔요.
1: 알고 있네.
0: 어 아셔요?
1: 입궁할 때 왔던 길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유 안 돼요. 그렇게
1: 돼?
0: 나가셨다가는 하루 종일 이 궁 안을 돌게 돼 있다 이거예요.
1: 궁 안의 길이 미로 찾기라도 된단 말인가?
0: 아유 잘하시네요.
2: 미실의 등장으로 쫓겨나다시피 궁을 나서는 김유신.
0: 아유 그 저기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내가?
0: 아, 그 태우 마마께서 갑자기 그
3: 가 할미가 가라면 가지 뭘 말이만 가 멀리 가.
2: 난데없이 미실이 등장하자 만호태호는 허겁지겁 김유신의 등을 밀어냈다.
0: 그랬지. 어유 그래.
1: 그분이 미실 세주였기 때문이 아닌가?
0: 아, 어이구 그 미실 세주를 그 알고 계셨어요? 뭐예요?
1: 저기 저기 저 어린이는 누군가?
0: 어린이 아 그 김춘추 공이라고요? 그 종종 공주 마마들하고 보드 게임 하려고 입궁하시는 분 계세요? 그 공주님들의 조카 되시는 분이죠?
1: 김춘추.
0: 예 맞아요. 그 이름은 춘추인데 애기고요. 그 국민 조카라고 SNS에서도 아주 인기 짱이에요. 그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됐죠. 뭐.
1: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0: 아 그렇구나.
1: 실물은 처음일세. 김춘추.

0: 어휴, 우리 춤추고 모셨어요.
1: 조카 바보 1. 진평왕의 첫째 딸 덕만공주 되시겠다. 훗날 선덕여왕이 되시는 그분이시다.
2: 우리 춘추고.
1: 조카 바보 2. 진평왕의 막내딸 선화공주. 서동요 스캔들의 주인공 바로 그분 되시겠다.
2: 우리 춘추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침 좀. 이모, 저도 이제 나이가 곧 두 자리가 됩니다.
0: 아이고, 그러시구나.
2: 어쩌나. 우리 춘추공이 다 자라가지고. 어떡해. 이모님들이 이렇게 어린 조카를 놀리고 어르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1: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는 물론 외모, IQ, EQ, 야, 모든 걸 다 타고난 어린이 김춘추.
2: 더구나 두 분은

0: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신라의 공주님들이 아니십니까?
1: 헐, 말빨까지.
0: 자꾸 이러시면 오늘은 보드게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겁니다.
2: 아, 네.
0: 이모님들!

0: 우리 조카들 상조 눈썹 시원, 고모가 사랑해, 이자영.
1: 서당께 3년이면 풍월 주라더니 이규찬.
2: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 배워갑니다. 허연.
3: 와이프의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김유정 문학촌을 찾아갑니다. 춘천은 안개의 도시, 호수의 도시 또는 막국수의 도시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들 수식어와는 별도로 저는 춘천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마다 감성여행의 명소라는 수식어를 꼭 붙이곤 합니다. 그만큼 풍광이 아름답고 문학적, 예술적 정치가 물씬 풍기는 곳이 춘천이고요. 춘천을 대표하는 감성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여행지인 김유정 문학촌입니다. 그런데 문학관의 명칭을 문학촌으로 지은 것에서부터 감성이 묻어나지 않나요? 이처럼 멋진 명칭을 붙인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곳은 예전에 신내마을이라고 불리던 춘천시 신동면 증리입니다. 김유정의 대표적인 소설로는 동백꽃, 봄봄, 5월이 산골짜기 등이 있는데요. 이 소설들의 배경지가 모두 신내마을입니다. 그래서 문학관 자체보다는 소설의 배경지인 문학마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학촌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김유정은 자신의 소설인 5월이 산골짜기에서 신내마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가면 내닿는 조그만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온폭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신내라 부른다. 어떤가요? 90년 전인 1936년의 신내마을 옛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이 신내마을의 유래도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김유정 문학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유정 문학촌을 찾아가려면 수도권 전철 경춘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김유정역에 내려서 5분만 걸어가면 김유정 문학촌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도 예쁜 김유정역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람 이름이 들어간 기차역인데요. 예전의 김유정역은 폐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촌 입구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과 작은 연못이 있고요. 한쪽에는 복원된 김유정 생가와 함께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는 김유정 기념 전시관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동백꽃을 비롯한 김유정의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동백꽃은 노란 동백꽃입니다. 김유정이 강원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나는 생강나무는 산 동백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김유정은 1908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2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문학적인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김유정 문학촌에 가면 근사한 시화전이 열리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김유정역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시화전의 작가는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이자 화가이기도 한 정현우 시인인데요. 32점의 시화작품을 볼 수 있는 이 시화전은 오는 6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김유정 문화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을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이 느껴질 때 흔히 의심하는 질환 중 하나가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이 자리를 벗어났다는 의미일 텐데요. 원인이 뭘까요? 또 어느 정도의 위험일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내시경 수술은 어떤 방법인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T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죠. 목, 등, 허리, 엉덩이까지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죠. 그런 척추에 문제가 되는 여러 위험들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 심한 운동, 나이,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을 텐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방청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질환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중에서도 허리 부위, 즉 요추에 발생하는 추간판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추간판과 디스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1: 네네, 같은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추간판은 네. 우리말이고요. 디스크는 영어 표현인데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 즉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0: 네.
1: 중심부에는 수액이라는 그 젤리 같은 물질이 있고요. 그
0: 네.
1: 주변을 섬유린이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0: 네. 그럼 추간판 탈출증으로 불리는 걸 보면요, 제자리를 이탈한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아, 네, 정확합니다. 그 추간판, 즉 디스크의 중심에 있는 수액이 그 외부 껍질인 섬유류를 뚫고 밀려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0: 네.
1: 그 탈출한 수액이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과
0: 네.
1: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디스크가 닳거나 납작해지는 퇴행성 변화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이 추간판 탈출증은 아주 흔한 질환이지 않나요?
1: 네, 상당히 흔합니다.
0: 네.
1: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0: 네.
1: 많은 분들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시거든요.
0: 네.
1: 통계적으로도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원인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또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거나
0: 네.
1: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막 들거나
0: 네.
1: 이제 뭐 과격한 운동,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요즘은 이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서 오래 보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뭐 잘못된 자세라든지 이제 과격한 운동, 노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단받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이와 상관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 뭐 질환으로 여겨졌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문제가 뭐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할 때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들에게만 있는 질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력의 문제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네.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0: 네.
1: 네 발로 걷는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두 발로 걷고 무서기 때문에
0: 네.
1: 그 척추가 몸 전체 무게를 수직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이 중력 부하가 디스크에는
0: 네.
1: 네 발로 걷는 동물에 비해서 큰 압력을 주는 거고
0: 네.
1: 특히 앉아있을 때는 서있을 때보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역학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0: 네. 또 사고로도 추간판 탈출증의 그 위험은 있는 거죠?
1: 네, 물론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 스포츠 부상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면
0: 네.
1: 젊고 뭐 건강한 분들도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제가 외상성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하긴 하는데
0: 네.
1: 이 경우는 뭐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흔한 질환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제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도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있고 또 치료에 소홀한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1: 뭐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십니다.
0: 네, 그렇죠.
1: 뭐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참다가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0: 네.
1: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사실 병입니다. 근데 방치하면 이게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방치하게 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1: 결론적으로는 허리 통증이 좀 한 1, 2주, 한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 가까운 병원을 가셔가지고 좀 진료를 보시는 거를 좀 권장합니다.
0: 네. 일단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을 느끼는 분들의 증상이랄까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다리로 퍼지는 방사통입니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엉덩이나 허벅지, 동아리, 심하면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를 저희가 자골 신경통이라고도 하는데 또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이런 통증이 심해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찌릿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0: 네.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진상으로 보면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1: 이제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0: 네.
1: MRI로 보면 디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탈출했는지 또 어떤 신경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견과 증상을 맞춰서 이제 어떤 병이 원인이 어떤 질환이 어떤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뭐 가장 흔하게 검사하는 것들은 사실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로 이제 환자분들이 좀 가끔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엑스레이는 결론적으로 이제 뼈 구조를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디스크를 볼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를 볼 수는 없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뼈 상태를 봐서 뭐 디스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거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를 봐서는 디스크를 볼 수 없고 뭐 MRI를 꼭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T도 말씀 가끔 하시는데 CT도 역시 엑스레이보다는 뭐 좀 맞긴 하지만 역시 이제 MRI에 비해서는 디스크나 신경 같은 연부 조직에 대한 구별은 좀 할 수 있는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0: 네. 추간판 탈출증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이게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0: 네.
1: 디스크가 안쪽으로 눌리기 시작하는 팽륜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륜이 일부 찢어지면서 수액이 밀려나오는 돌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액이 완전히 이제 섬유륜을 뚫고 나가서 생기는 탈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탈출된 수액 조각이 디스크 본체와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분리 단계로 구분합니다. 단계가 심할수록 신경 압박 정도가 크고 증상도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단계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이 될 텐데 우선적으로 처방되는 건 비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합니다.
0: 네.
1: 그래서 약 흔히 말씀드리는 진통제 즉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그리고 신경 주변에 약을 이렇게 직접 넣는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약 80% 정도는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되도록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이 고려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상태가 좀 심할 때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1: 되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경우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소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거는 가장 응급 상태입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발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해지는 마비 증상,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그 정도의 근력이 약해진다라 그러면 흔히 말하는 마비 증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서 두세 달 정도 몇 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아프신 경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저희가 상태가 심한 세 가지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0: 근데 말씀 주신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단시간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1: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한 수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이렇게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다만 외상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빠르게 나빠진다면 그때는 좀 빨리 병원에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내시경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많이 하시는 방법이지 않나요?
1: 네네. 최근에 지금 몇 년 사이에 특히 저희 뭐 일본이나 한국, 아시아 쪽에서 내시경 척추 수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네. 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기존의 이제 절개 수술에 비해서 좀 덜 절개하는 덜 침습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 회복이 빨라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관심도가 높고 저희 같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방법입니다.
0: 네. 그럼 내시경 수술은요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이 시술과 수술의 차이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 네. 많이 받지 않으세요?
1: 맞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입니다.
0: 아.
1: 이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대부분 네. 저희가 이렇게 정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게 마취 방법이나 절개가 뭐가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신체 구조를 직접 변형하거나 뭐 제거하는이나 있어가지고 제가 수술 이제 시술을 판단하는데요. 진짜로 실제로 변형하거나 제거를 하게 되는 신체 일부를 그건 뭐 수술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술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 차단술 같이 약물만 넣는 경우는 이건 시술로 말씀드리고 내시경 수술은 비록 뭐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탈출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수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는 아닌 거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이게 전신 마취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신 마취, 그러니까 이게 하반신만 마취를 걸어서 할 수 있는 척추 마취로도 할 수 있습니다.
0: 이게 뭐
1: 피부에다가 우리 뭐 꼬맬 때 쓰는 봉합할 때 쓰는 그런 국소 마취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 두 가지 척추 마취 혹은 전신 마취로 진행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하는 이제 의사랑 그리고 마취를 해주는 마취과 의사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전신 마취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단히 수술이 끝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유착이 심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수술 중에 발생하거나 뭐 등등의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척추 마취를 했는데 이렇게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그러면 중간에 이제 마취가 깨어날 수 있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인력이 좀 보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전신 마취가 좀 더 뭐

0: 편리하고도 안전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결국 의사 인력과 수술 범위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신 마취 혹은 척추 마취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법은 이렇게 마취과 그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긴 한데 네. 두 개를 구분하자라고 하면 전신 마취는 이제 아예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완전히 마취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네. 척추 마취는 이제 척추 보통 내시경 수술하는 이제 허리보다 약간 위쪽에서 흉추 주변이나 상위 5추 정도 레벨에서 그 척추 관에다가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네. 그 이하로만 마취시키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가슴이나 배꼽 뭐 위쪽으로는 깨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하게 되는 아래쪽 허리 쪽이나 다리 쪽은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네. 하는 게 이제 저희 척추 마취라고 합니다.
1: 네.
0: 네.
1: 그 덜 절개 하고 덜 침습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0: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이제 결국 한 약 1cm 레벨로 아주 작게 한 군데 군데 절개한 다음에 그 통로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장점은 역시 최소한의 절개로 인한 또 빠른 회복입니다.
1: 네. 그래서
0: 기존에 개방했던 수술은 최소한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근육을 좀 젖혀야 되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이제 허리 근육 손상이 일부 좀 진행됐었습니다. 근데 네. 내시경 수술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이나 혹은 다음날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1: 네.
0: 입원 기간도 뭐 하루 이틀 정도로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적게 절개하기 때문에
1: 네.
0: 피도 적게 나고 또 감염 위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게 관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양방향, 네. 단방향에 대한 얘기도 많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0: 아, 내시경 그 척추 수술 방식의 차이인데요. 맞습니다.
1: 네.
0: 단방향은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구멍으로 내시경 보는 내시경과 그리고 우리가 뭘 작업을 하는 수술 기구를 같이 넣는 방식이고요.
1: 네.
0: 양방향은 작은 구멍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이제 보는 내시경, 한쪽은 저희가 작업을 하는 수술 기구를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양방향은 아무래도 양손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관 그 이제 볼 수 있는 내시경의 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0: 시야 확보가 더 넓고 그리고 기구의 움직임이 더 자유롭고 복잡한 수술에 유리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단방향은 구멍이 하나라서 더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뭐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환자의 상태와 수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최소한의 절개로 인한 빠른 회복이 장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내시경 수술에 있어서 단점이라든지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0: 이게 제가 내시경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척추에 도입이 되기 전에
1: 네.
0: 무릎 관절경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관절경, 이런 관절에 대해서 수술을 처음 도입된 이제 내시경 수술 방법입니다. 그게 척추까지 영역이 확장이 된 건데, 초기에 이제 그런 관절 수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방을 볼 때, 열쇠 구멍으로 보면, 이게 방의 일부는 보이지만, 전체는 볼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은 물론, 열쇠 구멍으로 넣어가지고 뭔가 자문경 같은 걸로 해서 여기저기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쨌든,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1: 그렇겠네요. 네.
0: 그런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내시경은 이제 좁은 시야에서 이제 정밀한 조작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작은 시야에서도 집도위가 수면도가 높다면 놓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네.
0: 이런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또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런 단점도 수술하면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작은 시야로는요. 그래서 모든 뭐 척추 수술에 적용할 수는 없고 예, 비교적 간단한 수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있어가지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뭐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이 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기존의 수술법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수술이 필요할 때도 내시경 수술은 가능할까요?
0: 내시경 맞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수술 후에 뭐 재발을 하거나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시경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 수술로 인해서 흉터 조직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가 더 좀 어렵고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숙련된 수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개개인 상태를 좀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수술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은 있겠죠?
1: 맞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뭐 무거운 물건 들기나 과도한 허리 굴곡 동작은 피하셔야 되고 네. 보통 수술 후 한 4에서 6주는 회복 기간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이후에 활동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도 중요한데요. 네.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네.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좀 피하셔야 됩니다.
0: 네.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초기 치료를 위해서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1: 아, 네. 매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전문의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네.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이상한 느낌이 온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응급실로 가셔서 보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기간도 짧고 수술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허리나 척추 건강 미루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추간판 탈출증의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방청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면증으로 네.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1: 네. 불면증은 매우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0: 네.
1: 유병률이요. 한국인 100명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0: 네.
1: 근데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기는 또 귀찮고 싫고, 뭐, 대신에 뭐 좋은 거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0: 네.
1: 일단 불면증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잠을 못 자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0: 네.
1: 세 번째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0: 네.
1: 저도 잠이 좀 안 와서 아우 요새 못 자겠어 그랬는데 네. 바로 옆에 계시던 분이 근데 왜 커피를 아직까지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안 먹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그게 오후에 먹는 커피는 불면의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변에서는 이러면 잠을 잘 못 잘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0: 예.
1: 그래서 약보다는 일단 비약물적인 인지행동치료가 우선적으로 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5주에서 8주,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잠을 자는 시간을 조정하고
0: 네.
1: 그리고 잠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 및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그 개인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0: 네.
1: 수면 일지라고 해서 수면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해서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고 여기서 뭘 고칠까를 들여다보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입니다.
0: 네. 참 수면제는 먹기 싫고 다른 뭐 좋은 거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우선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예.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다른 약입니다.
0: 네.
1: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는요, 일시적인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수면제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처방받기 전에 미리 써보는 약으로 이용되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0: 네.
1: 수면제는 진짜로 사람을 잠재우는 약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 수면제는 약물의 작용 부위가 보통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수면 유도 효과가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반면 부작용도 심할 수 있고요. 이게 또 중독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 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엄격하게 취급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반면에 수면 유도제는 수면을 유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면증의 완화를 위해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요. 이 약은 뇌에 작동하는 건 같지만 신경계가 아니라 히스타민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뇌 각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즉 졸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을 이용하는 거라서 수면제 같은 그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약입니다.
0: 네,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1: 네.
0: 그런데요, 수면 유도제의 성분은 뭔가요?
1: 네, 수면 유도제에 사용하는 성분은 지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디펜히드라민하고 독시라민 이 두 가지 성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성분은 기원이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인데요. 이게 원래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 등 다양한 약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뭐 감기약 먹고 졸린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지금은 이 수면 유도제로 쓰는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도 덜 졸린 약을 넣었음에도 졸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 유도제는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졸림 부작용이 가장 심한 성분을 아예 수면 유도제로 바꾼 약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결국 약으로 바뀐 그런 예고요. 이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은 작용 방식이 비슷합니다. 아까 뇌의 작동에서 잠을 깨게 하는 히스타민이란 물질이 활성, 막 작동하는 것을 억제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뇌를 잠들게 만드는 건데, 이 먹고 나면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잠들기 한 1시간쯤 전에 복용하고, 복용하실 때 이건 유도만 하는 거니까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잠잘 수 있는 수면 환경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약을 먹도록 그렇게 복약 지도해드리는 약입니다.
0: 졸린 증상을 강화해서 만들어진 약이 수면 유도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수면 유도제도 부작용은 있잖아요. 계속 졸리면 이것도 부작용일 수 있을 텐데요.
1: 네. 수면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지 수면 유도제가 부작용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부작용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깨고 난 다음에도 몽롱하고 졸린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물학적으로 보면 디펜히드라민의 반감기,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체내에서 대사에서 빠져나가서 약 성분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반감기가 지나면 효과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반감기가 디펜히드라민의 경우에는 약 9시간, 독시라민은 조금 더 길어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10시간 정도 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좀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을 먹고 난 다음날 아침까지 이 약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유도제는 운전주의 약물이고요. 처음 복용하신다면 이게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 일정이나 학습 일정을 짜셔야 됩니다.
0: 수면 유도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물론 밤새 잠 못 드는 것과 비교하면 좀 졸리고 멍한 상태가 되는 건 감수하겠다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로우면 아침에 좀 멍한 거는 참을만해요 라고 진짜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낮잠을 자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처럼 오전에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또 역시 야간 수면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은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수면 주기가 깨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잠을 못 자니까 약에 의존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은 보조제고 먼저 수면 주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0: 계속 이제 졸릴 수 있는 부작용 외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1: 졸림 말고도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맥박수가 증가할 수 있고요.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강 건조증, 그리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배뇨가 안 되는 배뇨 작용 등의 부작용. 이게 항히스타민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역시 수면 유도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천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요로 폐색이 있는 환자는 처음부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대사작용이 느려져 있잖아요. 몸 전체가. 그래서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이 멍한 숙취 효과라고 하는데 멍함 때문에 낙상이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수면 유도제를 먹을 때는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0: 수면 유도제를 오래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1: 아, 예, 내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이 약에 적응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면 주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래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수면 주기를 바로 잡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약효가 점점 떨어지면, 아, 이만큼 먹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양을 늘리게 됩니다. 복용량을 잡고. 특히 뭐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중독 부작용이랑 내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대 4주 이상, 28일 이상은 처방할 수 없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수면 유도제는 이게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자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종종 보면요. 이게 열정, 보통 한 열 알이 들어있는 게 한 통인데요. 이걸 여러 통을 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루 하나 먹으면 열흘은 금방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많이 사가시면 좀 2주 이상 사용하지 마라. 원인을 밝혀야 된다. 수면 주기 다시 잘 조정해야 된다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또 본인은 계속 먹던 분이시기 때문에 귀찮게 여러 번 오기 싫으니까 나 이 약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0: 네. 수면 유도제가 이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만큼 수면 유도제의 오남용이 주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예. 최근에 정말 우리 청취자들은 유심히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약사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0: 어떤 건가요?
1: 청소년들이요. 약국에서 이 쉽게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다량을 복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막 열 알 넘게 한 번에. 근데 이게 뭐 때문인가 봤더니 SNS에서 이 수면 유도제나 감기약을 수십 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환각 증상을 느끼는 것을 공유하는 이른바 OD 파티라고 하는데요. OD가 오버도즈, 가량 복용 파티가 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서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청소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데 선생님들 저걸 왜? 막 왜냐하면 이게 약이란 게 제대로 먹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앞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복용량의 정량의 수십 배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부정맥, 심장이 막 뛰고요. 발작이 일어나고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랑 워낙 이제 젊은 아이들이라 그런지 당장은 괜찮다고 느끼면서 이런 챌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막 서로 공유하는 것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당장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낄지 몰라도 다량의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이 약물을 우리 몸은 결국 처리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대사를 시켜야 되고 배설을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위장의 손상이 따라올 거고 간 손상이 따라올 거고 배설기관의 대표적인 신장의 손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 위해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저런 것을 따라했다라는 행동은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약국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사님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와서 학생지 사실 성인인지가 요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젊은 사람이 와서 수면 유도제를 구매하려고 하면 누가 먹을 건지 왜 먹는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개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없다. 이렇게 해서 못하도록 막고 부작용 큰일 날 수 있다. 뭐 호흡 곤란 올 수 있다. 뭐 발작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약사에서도 꼭 주의하라는 이런 경고가 왔었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필요한 성인이 구매를 하실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부작용 얘기하면 다 싫어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겠네요. 수면 유도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약이
1: 맞아요.
0: 독이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약이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면 유도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요.
0: 네.
1: 첫 번째, 처음 먹는다면 이 독시라민 성분보다는 반감기가 좀 조금 더 짧은 디펜히드라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0: 네.

0: 이상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또는 계속 먹게 된다라면 이게 원인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때는 병원에 가셔서 무엇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지 그게 뭐 저처럼 카페인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 불면이 많이 생길 때가 그 완경기라고 하죠. 폐경기 때 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불면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면 유도제를 쓰기 전에 또는 쓰고 있더라도 수면 사이클,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약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수면 유도제도 있는데 또 수면을 돕는 수면 보조제, 수면 영양제로 불리는 제품들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멜라토닌은 어떨까요?
0: 아, 네. 멜라토닌 하면 수면의 그 대표적인 영양제로 다 알고 계시는데요.
1: 네.
0: 멜라토닌은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우리 몸이 밤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뇌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몸의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멜라토닌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혈중 농도가 일정 정도 높아지면 졸음이 오고 체온이 살짝 떨어져서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1: 예.
0: 아침에 햇볕을 보거나 불이 쫙 들어오거나 스마트폰의 이 블루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해서 그때는 잠을 깨게 됩니다.
1: 네.
0: 원래 몸에서 나오던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노화에 따라서 줄어드는데요. 보통 10세 전후에 가장 활발하고 30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뇌의 송과선이 퇴화하면서 이 멜라토닌도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51세에서 65세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에서 35세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1: 아.
0: 예, 65세 이상이 되면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이유가 아마 이 멜라토닌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네. 참 잠이 안 오는 게 많이 또 일상을 힘들게 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술로 대신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아, 네. 이게 술을 찾는 분들이 꼭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면 골아 떨어져서 잠이 들 수는 있지만
1: 네.
0: 이게 수면의 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술 취한 사이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술, 알코올을 온몸에서 대사하고 해독하고 있는 과정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몸의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다음날 나는 시간은 많이 잤지만 술 먹고 잤을 때 시간은 많이 잤지만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고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몸이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게 되면 건강에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로 잠을 청하는 것은 아주 나쁜 버릇이다라고 할 수 있고
1: 네.
0: 특히 또 이게 또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술로 복용했을 때는 예, 이 두 약의 효과에다가 알코올의 작용이 더해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기비온의 하트브레이크 애니버서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숫자와 관련해서 말할 때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 이상이라고 하면 세 번을 포함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걸까요? 이 경우엔 세 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번 이상이라고 하면 세 번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뜻하는 것이죠. 이상이란 말에서 이는 한자 써 이자를 쓰는데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하도 있습니다. 이하는 이상처럼 그 숫자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적은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점 이하라는 것은 70점도 포함해서 69점, 67점 등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만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것은 안일미자에 찰만자를 쓰는데 이하와는 달리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수를 가리켜 50세 미만이라고 하면 50세를 포함하지 않고 그 아래의 연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상과 이하 그리고 미만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해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 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전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대전시가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장애아동 지원센터인데요. 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발달 평가를 진행하고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통합지원 기능을 맡게 됩니다. 특히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 상담과 종합 평가를 한 후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 가정 환경까지 살펴서 지원을 하고요. 센터 이용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마주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고 장애아동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전시정보 수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시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등 전시 컨텐츠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작된 수어 영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상설 전시나 장기 운영 전시를 갖춘 기관을 우선 지원할 예정인데요. 농인들이 전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2일까지 2026 전시정보 수어 영상 제작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IT 챌린지 대회가 오는 7월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IT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역량을 겨루고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IT 챌린지상,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인데요.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 장애인 IT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서울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동료 상담 기초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참여자들이